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제가 기가노토사우루스.
2: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공룡들이 사라진 곳을 찾으면
0: 저기. 안돼 조야.
1: 잡았다.
2: 끌어내려. 절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0: 어쩌지. 멈추질 않아.
3: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스테고 베스트 부스터 최대 출력. 제발 좀.
2: 계속 끌려가고 있어. 너는 버티기 힘들어.
1: 나만 믿어. 레터트론 갈고리 발사.
3: 이 정도면 부족해.

0: 기가노토사우루스도 사라졌어? 이제 어쩌지?
1: 괜찮아요, 엄마. 그 울타리 전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관리소에 이미 오기도 했고 조사도 해야 했어요. 루시오 부모님 차로 시내로 갈게요. 저도 사랑해요. 끝! 어?
2: 자말라에 나타난 공룡들!
1: 이거 진짜 공룡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있어! 휴대폰! 루시오 부모님께 전화해! 알려드려!
3: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박사님이 위치를 찾았나 봐요.
4: 무슨 박사님? 위치를 찾다니.
5: 그리고 그 옷은 대체 뭐야?
3: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사랑해요. 안녕.
4: 어? 어? 어? 어? 동물들이.
5: 갑자기 무슨.
4: 대체 무슨 일이지?
5: 안 돼, 내 샌드위치.
4: 어? 말도 안 돼. 공룡. 도망가요.
5: 뭐? 여보세요? 지툰둥? 그래! 우리도 도망치고 있단다!
0: 사라진 공룡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6: 자말라 자연보호구역. 네 부모님이 연구 중인 곳 말이야.
4: 그럼 이제 어쩌죠?
6: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니까.
7: 하지만 어떡해요? 퀀텀 점프를 할 에너지도 없잖아요.
6: 그렇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다이노모빌에 코어 조각이 있어. 그걸로 저번처럼 퀀텀 점프를 하면 될 거야.
0: 그럼 빨리 출발하자.
3: 좋았어.
6: 조심하렴. 그리고 루시오.
0: 네?
6: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0: 그럼요.
8: 퀀텀 점프!

0: 아슬아슬했네. 로디, 가서 빨리 도와줘. 어? 그럼 난 공룡들을 막으러 가볼까? 저 근신! 물러서! 너희도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얌전히 있어! 어, 드디어 오셨군! 얘들아, 너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1: 난 기가노토를 쫓을게! 제이민, 다른 공룡들 위치를 찾아줘! 공룡들을 모아서 다이노어스로 돌아가자!
2: 어, 다이노어스라니?
1: 쟨 누구야?
0: 여긴 어? 내 친구 치튼드야.
2: 너!
0: 잘 있었어?
2: 루시오? 정말로 맞네? 어?
3: 근데 저 공룡들의 이 복장에 어?
2: 이 차들은?
0: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1: 잡담은 임무 끝나고 하지 그래. 서둘러.
0: 너도 다 치튼드.
4: 공룡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타라사우 롤로포스들은 코끼리 풀을 먹고 있고, 랩터들은 치타랑 달리기 중이고, 오르니토미모스는 지프차를 쫓고 있어.
2: 어? 우리 부모님 차야.
5: 가서 도와드려. 나머진 우리가 맡을게.
0: 고마워 얘들아. 랩터카 출동.
6: 아, 이럴 수가. 이제 거의 쫓아왔어요 여보. 어, 안 돼. 더 빨리.
7: 지금 이게 최고 속도예요. 추락할 뻔했네.
6: 오지마!
0: 랩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엄마, 아빠 건드리기만 해! 랩터 하울링! 이거지. 멀리멀리 가버려.
2: 우리 로봇 공룡한테 까불지 말라고.
6: 뭐지?
7: 루시오?
6: 치툰도?
2: 로봇을 타고 있어요.
0: 죄송해요.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참, 이놈 안 보존해달래요.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기술이 다 가능하다고. 잘 봐. 랩터 방벽 발사. 어때, 멋있지? 난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고.

0: 대공급을 발사! 어? 안 돼! 부딪히겠어! 만만치가 않네.
1: 드로잉 낙하! 좋아, 우선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세 마리만. 저건, 푸트라윙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으악! 도대체 왜 내가 래퍼를 맡게 된 거냐고. 래퍼는 루시오 담당이잖아.
2: 멈춰! 더 이상 가지마! 또 놓쳤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3: 글쎄...
1: 아니, 난 나냐?
3: 안녕! 난 집툰드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엄마가 보호구역 관리원이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소떼를
4: 물어야 할 때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소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1: 하지만 과연 그게 통할까? 얘들은 물소가 아니라 공룡들인데.
4: 그건 상관없어. 물 위로 움직인다면 물소처럼 몰 수 있어. 너희가 타고 있는 차로 몰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2: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만약 공룡들을 한 곳으로 몰 수만 있다면
0: 퀀텀 점프로 다이너스에 보낼 수 있겠지.
5: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4: 그럼 해보자고. 너랑 난 한 팀.
3: 좋아, 간다! 공룡몰이 되자! 인내 신경나는 왜? 공룡처럼 큰 소리로 울어볼래? 그래, 그쪽이야! 작전 대성공!
0: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고! 고마워, 치튼다!
1: 치튼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날 무시하고 있다고!
3: 침착해! 랩터들은 큰 칠면조 같은 애들이잖아! 녀석들 쪽으로 빛을 비춰봐! 무지 싫어할 거야!
1: 알았어! 테라라이트 작동! 어? 도망다! 래퍼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어!
4: 저 기가노토사우루스한테 아까 당한 걸 돌려줄까? 꽉 잡아!
6: 대도시로 가더니 혹시 영화 배우라도 된 거야? 아, 괜찮아, 말해봐.

0: 괜찮아. 공룡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 맞아?
1: 그래, 저길 보면 알잖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의 33.8kg, 636억 원어치로
3: 잠시만요.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4: 어머, 제가 뭘 가르쳐드린 적이 있나요?
3: 아,
4: 학생!
3: 폐각 검사대로 같이 가실까요?
4: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캐링이에요. 캐링, 캐링.
3: 자, 가세요.
4: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3: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4: 아이고,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3: 아니에요.
4: 아니구나.
3: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4: 뱃속에 있는 걸요?
3: 네.
4: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이거 뭐야?
3: 전부 다 가루네요.
4: 이거...

0: 이건 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순이고 모함입니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아!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 주겸으로 양치하면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오! 아,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1: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0: 명품 같죠? 어. 아, 이거 상대 아니고요.
1: 어? 구찜?
0: 네, 아구찜이요. 어,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아유,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 저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1: 알겠어요.
0: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1: 아, 저 보세요.
0: 이런 옷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쑥떡입니다.
1: 이게 랩에 쌓여 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 봐요.
0: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자.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1: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0: 이리야.

0: 저 이번에 입사한 펭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 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지요. 선배님이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어, 마를리 반가워요.
2: 저는 마를리 아니고 이 친구가 마를리. 이제. 까꿍.

0: 하니까 마리이에요?
1: 그렇죠.
0: 어머, 마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1: 우리 마를린은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마를리.
1: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볼까? 나랑 같이 가. 오, 착해.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네. 강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는 1급인데요. 네.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토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응.
1: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이 오!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0: 야, 진짜 좋아하네요. 네.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1: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0: 야, 마를리.
1: 마를리 하면서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0: 마를리.
1: 마루. 오. 오, 이걸 되게 좋아해요.
0: 오, 잘한다.
1: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땡겨 보실래요?
0: 한번 땡겼어요.
1: 땡겨, 땡겨.
0: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1: 어, 같이 부리러 가세요. 야. 야, 이제 땡겨주는 척. 오. 그렇죠.
0: 오.
1: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1: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을 찾는 건

0: 놀이이죠.
1: 빨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0: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후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1: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0: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1: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것도 찾아요.
0: 참지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1: 1만 배나 돼요?
0: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또 귀가 좋아요.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1: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0: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1: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놀자.
0: 제가 숨겼는데요.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1: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0: 좀 현란한데요?
1: 오!
0: 아! 그거예요?
2: 이거이실 것입니다.
0: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릴이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3: 찾아!
2: 빨리 찾아!
0: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또 따라가주면 돼요.
2: 네. 오오오오오! 냄새가 나? 오! 오, 뭐야!
0: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네. 확실하기 위해서.
2: 빨리 찾아!
0: 어?
2: 오오오, 찾은 것 같은데요?
0: 먼저 마를리가 찾은 거 한번 봐볼게요.
2: 오오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0: 자, 어? 어때요?
2: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2: 네.
0: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2: 어머!
0: 대마초가 있습니다.
2: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0: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2: 어머!
0: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용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2: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우리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2: 네.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실합니다. 나와라, 참치!
0: 야.
2: 아우!

0: 이걸 왜 넣어? 자, 펭귄 불이 무시하지 마세요. 어, 덮어, 덮어. 어우.
1: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1: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1: 자, 화이팅!
0: 화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헐! 거기야. 마들리, 짐 엄청 많아.
1: 자, 찾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0: 야, 완전 지금.
1: 찾아.
0: 열일 중이, 열일 중.
1: 그쵸. 찾아.
0: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1: 어디?
2: 어디?
3: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0: 오, 앉았어!
3: 전 제작진이에요.
0: 아! 아! 아! 뭘 가져온 거야?
3: 나 잘못 찾았어.
0: 어디야?
3: 마를리 아니야.
0: 여기구나.
2: 어, 자. 여기래요, 여기. 여기.
3: 어어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3: 모래주머니.
0: 모래주머니가
2: 뒤에 있다. 조심.
0: 찾았습니다.
2: 아, 마를리.
3: 아, 마를리 잘하는구만.
0: 씨, 우리 마를리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0: 빈틈이 없네요.
1: 항상 우리 삼직연들이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마릴리 고마워. 안녕.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2: 여기 보면
0: 오 뭐야 거다 네. 그 이어폰
2: 일련번호가 다 같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이거 이것도 가짜예요?
2: 네네 확인해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맞다면 전략 폐기될 겁니다.
0: 그럼 폐기를 요거... 저한테 주시는 건 안 되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2: 그건 절차에 의해서 펜수한테 안 주고
0: 이거 선배님한테 갑자기 누가 네. 네. 이거 진짜하게 가짜하게 하는 네. 알 수 있어요?
2: 현장에서 봐도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물건 특별히 많습니다.
0: 자 일단은 한지로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3: 근데 그건 박스가 너무 정확하다.
0: 풀로 붙인 것 같죠? 자 열어볼게요.
3: 아
0: 이거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PC방 의자예요. 이거 PC방 의자로 만든 거예요. 아 왠진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네요. 여기 오니까.
3: 왜?
4: 왜 든든해?
0: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한 곳에 다 두고. 선생님 여기 근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2: 네네.
0: 와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게 있으세요?
2: 무생물이잖아요.
0: 그쵸 그쵸.
2: 웬만하면
0: 생물이 있어요?
2: 검색 장비를 통해서 보면 지네를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또아리 들고 있는 거. 속옷 안에 포유류 새끼를 넣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싼 값으로 팔리는 파충류 종류나 곤충 같은 거 들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발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3: 평소 네. 고생했어. 오늘 세간 우리 일당.
0: 오.
5: 신입 사원으로 왔는데 왜 일당 받냐고 안 물어봐요?
0: 제가 언제 이틀이라는 거 봤어요?
3: 맞긴 해.
0: 제가 이렇게 돈을 받았지만 이 오늘의 일급은 나를 위해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3: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갑니다. 다음 편! 뭔 말로 할지 문 열어. 여기 받아줘. 또 사네. 이야.
2: 아, 맛있어?
3: 응. 야!
2: 빨리 가, 빨리 가. 어우, 갑자기, 어우. 아!
6: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7: 꿀리.
8: 네.
7: 오. 살라말라이꿈. 40kg.
8: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7: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8: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7: 와.
8: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9: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0: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11: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9: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2: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3: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0: 얘들아 밥 먹자.
13: 오, 이거 또 시도시.

0: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이승하러 가는데.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퍼서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4: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5: 내가 피가 될 거야.
6: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

0: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첫 성교육.
10: 오늘은 무슨 교육?
12: 성교육.
1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1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10: 오, 반갑습니다. 아,
14: 잠깐만요. 아이, 넷? 넷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10: 슈퍼데디.
15: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전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10: 그러게요.
15: 우리 종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종태는 제 남편입니다.
1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스. 그런 느낌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6: 네.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 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1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17: 네, 네. 지혜씨.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1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왜 나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17: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1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나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약간
1: I love pink.
2: 사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성 이런 얘기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3: 많이. 아, 근데 진짜.

0: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지.
1: 오, 맞아요. 막 그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0: 맨날 다리 오물.
1: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0: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삽에서
1: 훈칠 좀 했습니다.
0: 훈칠하고 근데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면 저희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네.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0: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
1: 아니 좀 신경 네. 쓸게요.
3: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0: 맞아요.
3: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4: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5: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0: 마초
5: 영국은
0: 문화, 남자
5: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집애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0: 맞아요.
5: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0: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를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네. 대기실에.
6: 아, 뭐예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6: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0: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다 핑크고, 피터.
5: 진짜.
0: 마초맨 블루.
5: 아,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란.
4: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2: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빠져 있어서 네.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아, 나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약간
0: 아이러 핑크.
1: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0: 남자. 이렇게 남자. 네.
3: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오.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핑크.
0: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어,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 공주님입니다. 이눈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4: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5: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4: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네.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3: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네.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0: 그렇겠다.
3: 예.
0: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5: 네.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 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로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0: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1: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0: 네.
1: 아빠, 나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1초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입 가능하세요?
2: 당황하셨어. 당황, 다 대답을 못하시죠.
1: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버렸어요.
0: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3: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시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시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시무룩해서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시판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벤신 로봇 이걸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1: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딸거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요.
2: 그치, 약간 좀 고민할
1: 오,
2: 때.
1: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땐,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4: 일단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0: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도 즐겨 입고,
1: 여왕님도 파란색 바지
0: 네네네.
1: 입으셨어요.
0: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5: 신기하다.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이쪽은 핑크, 이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2: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관 맞아. 남자가 많이 안 했어.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인형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0: 자동차. 남자 것 같아. 핑크색.

0: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 아빠 가방처럼 보이는
2: 벌써 다니니까.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는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요. 경찰.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관. 소방관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3: 아이돌
0: 많은데 선생님 하나의 단어는 내년에서 여자가 더 많아.
1: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4: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1: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4: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4: 세대는 거예요?
1: 그렇구나. 우리는 고무줄.
5: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 그럴 수 있겠네요.
6: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1: 근데
6: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4: 아니야.
1: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도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7: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딸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1: 아직도 그러나요?
7: 예.
1: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7: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놀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6: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네.
4: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1: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4: 맞아요. 네.
1: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무슨 말을 왜 타고 다녀요.
7: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6: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게 취약하던데.
4: 본인이 그냥 깨.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
1: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0: 네, 그런 집에 분. 계세요.
1: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네. 집에 계시거든요.
4: 공주님 한 분 계세요.
1: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4: 저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다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나?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OX.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4: 맞춤에.
1: 야, 맞춤에만 혼자 오를 주셨어.
2: 억울해요, 억울해요.
1: 혼자 오를 주셨는데, 예,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5: 그, 슬프면 울어야죠.
1: 울어야죠.
5: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0: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예,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1: 아니,
0: 하더라고요.
1: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2: 이미 촉촉해. 예쁘시죠?
0: 티입니다.
1: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3: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1: 사랑합니다.
3: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1: 안
3: 너무 안
1: 되나요?
3: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3: 하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1: 그건 남녀 다
3: 네네네.
1: 똑같이.
3: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1: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3: 네.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면 조금
1: 안 된다.
3: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1: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 좀 눈물이 있어요?
3: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1: 아, 그리고
3: 네.
4: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시나요?
3: 아니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5: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1: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5: 네.
1: 좀 괜찮아지는
5: 그쵸.
1: 경우도 있어요.
6: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1: 맞아요.
6: 듣고 살았었어요.
4: 맞아. 많이 울면 중요한 네. 거 떨어진다.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같은데.
6: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3: 제가 언제, 원래
1: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3: 생각해보니까 저번주에 왕산한 복. 난 10분 계속 울었어요.
1: 안 울 수가 없어요.
3: 아, 근데 그렇죠.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1: 갑자기 눈물 한두 방울 정도.
3: 네, 콧물하고.
1: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5: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1: 맞아,
5: 되게
1: 맞아,
5: 많아요.
1: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3: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1: 남자답게
3: 참으라.
1: 받아들여.
3: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예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5: 맞아.
1: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6: 뿐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4: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1: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3: 네가 먼저 잡아.
1: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 마 이렇게.
5: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1: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5: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6: 네,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1: 고정관념이요 진짜?
6: 요즘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5: 아니, 되게
6: 많아진
5: 멋있어요.
6: 것 같아요.
5: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6: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있는 마음
0: 상황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1: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4: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 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근데 저희 안사람 종태가 네.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맞아요. 완전 만족하고.
1: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맞는 거니까.
4: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0: 맞아요. 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아,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효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가 봐요.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5: 아침 챙기시나 보다.
4: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아빠 안 먹어?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 나는. 네, 안녕하세요.
1: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럼 이걸 느껴봐. 이렇게 예뻐.
1: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린이집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잖아요.
0: 조동,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맞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근데 스케줄표만 봐도 스케줄표만 굉장히 탈탁해요. 타이트하게 네,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3: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1: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4: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0: 엄청 많네요.
4: 또

0: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데드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1: 감사합니다.
0: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2: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예.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3: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 아,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예.
4: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2: 공유하고
4: 소통하고 싶고
2: 싶고.
4: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2: 조동산네요.
4: 네.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 났는데
2: 맞아.
4: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때 그때 제일
2: 짜증나죠.
4: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둘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2: 아, 이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5: 맞아.
2: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5: 진짜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3: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5: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2: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6: 진짜 체력 좋네요. 최고네요.
2: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2: 오,
4: 썼어요.
2: 어떡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뭐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 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3: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2: 맞아요.
3: 일이거든요. 내
2: 시간의
3: 가치가.
2: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3: 네.
2: 동일하십니다.
3: 그래서 이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2: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아들이 나 유튜브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4: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0: 와, 같이
4: 네.
0: 연습해요.
4: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2: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 맞춤에.
2: 맞춤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딸이 격투기.
2: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0: 굳이요?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2: 그렇죠.
0: 약간
2: 다치면.
0: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2: 오케이.
0: 네네네.
2: 그리고
0: 오픈마인드.
2: 아들이
0: 뷰티
2: 뷰티 유튜버.
0: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5: 맞춤맨.
2: 고민이 많으시네요.
7: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2: 백년 사위 왜 그러나?
7: 저희
2: 사위 왜 그러나?
7: 어머니. 근데 요즘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2: 많아졌어요.
7: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5: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예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2: 지켜보도록
5: 네,
2: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0: 오, 멋지다. 어우, 잘하네요.
1: 공이 아주 좋은데.
0: 나도 찍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남자들의 스포츠. 그 나무진 것 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2: 멋있네요.
1: 멋있네요.
3: 안녕하세요. 김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민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호수라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갔어. 호두가기 인형만 5번 정도 먹고.
4: 우와, 맛있고.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실험 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 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애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오히려 그랬는데요.
8: 엉덩이 8, 9, 10.
4: 어디 안 들려?
5: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우와!
6: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4: 그렇죠, 같이.
1: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6: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9: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7: 이렇게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6: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5: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1: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6: 카리스마.
1: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 편하겠습니다.
4: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6: 유명하잖아요.
4: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빨래 하게 됐어요, 영국에.
10: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1: 하지만 이제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11: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이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0: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1: 그래.
0: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거,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 타임인 것 같네요.
0: 정말로
2: 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 마인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3: 진짜요? 진짜요? 이거 뭐예요?
2: 해도 돼요. 네네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1: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 칸이에요.
2: 어?
1: 자 이거는 뭐죠?
4: 그거는 네.
1: 내 아이의 이름. 아, 네.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4: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1: 아이 이름을. 우리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여기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3: 한 글자만 쓰면 되는구나
1: 그래서 문태리 문엘리 이렇게 예 이렇게 문태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태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태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태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태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4: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에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she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2: 아, 무조건. 예.
1: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되나?
2: 그렇죠.
1: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3: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1: 하연이.
3: 그러니까 하연이.
4: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1: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2: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1: 그쵸.
2: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3: 아빠 네. 발레해도 돼요?
2: 발레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제 100%. 이제 진심. 진심. 뷰티 유튜버도 해. 동시에.
3: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4: 너무 무거운 건 종태씨 시키고.
3: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1: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5: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밖에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0: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그 아까 빈 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

0: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좋습니다.
1: 저는 남자는 춥고 아빠랑 봐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2: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부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0: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1: 오, 바이바이. 네.
2: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3: 저거 진짜 하셔. 좋아하셔. 여자는 자거를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이,
0: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신해요.
3: 맞아.
0: 적발해, 적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4: 나답게 너답게.
0: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후!
0: 보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가 결혼했어? 던지고.
3: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 이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6: 이게 뭐야?
0: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7: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대단 초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오늘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6: 내가 기다릴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김선영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 어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할 고기 반찬. 고소한 우삼겹과 향긋한 부추를 맛있게 볶아낸 우삼겹 부추 볶음부터 깻잎에 딱 어울리는 황금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1등 공신 깻잎찜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입니다.
8: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7: 선생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선생님 네. 오늘 요리는 우삼겹에 몸에 좋은 부추가 들어가잖아요. 네. 채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우삼겹 부추볶음 재료를 살펴볼까요?
8: 네, 일단 우삼겹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채소는 표고버섯, 네. 대파, 부추,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네,
7: 대파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8: 흰 부분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7: 자, 이쪽에 좀 보니까 네. 자, 이 양념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8: 네, 일단 간장 양념 들어가는데 간장, 네. 굴소스 들어가고요. 좀 약간 칼칼하게 해서 고춧가루 사용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 들어가고 거기다가 청주, 고기니까 청주 들어가고요. 깨소금, 그다음에 후추,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볶을 때 이제 오일 들어갑니다.
7: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 보니 약간 네.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자, 부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야들야들한 우삼겹의 조화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시작부터 오늘 첫날부터 우삼겹이라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자, 일단 그럼 우삼겹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8: 네. 우삼겹은 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고 길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 네. 도마로 썰 일은 없어요. 그냥 네. 핏물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0: 자, 한 300g 오늘 사용할 예. 거고요.
1: 자, 선생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얇게 썰려져 있으면 대패 삼겹살하고 우삼겹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네.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좀 더 선홍빛이 돌고 네. 우삼겹은 붉은빛이 좀 더 강하게 들죠. 네. 우삼겹 파는데 네. 사실은 소고기 가슴 부위에 업진살이에요. 네. 왜 소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땅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오. 그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많지 않고 네. 이렇게 지방 성분이 적절하게 마블링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아주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죠. 네. 자, 이렇게 기름기 제거해서 예. 네, 두면 됐고요. 자. 네, 이쪽에 둘게요.
1: 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우삼겹을 준비해 뒀고요.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자, 일단 이제 주재료가 이렇게 네. 준비됐으니까 부재료인 채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1: 자, 썰어 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 사실 오늘 표고버섯을 준비했지만 네. 버섯은 여러분들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1: 집에 있는 양송이를 써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은 예. 슬라이스로. 어, 오늘 뭐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부담 없으시죠?
1: 맞아요.
0: 느타리 버섯을 넣는다면 결대로 쪽쪽쪽쪽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네. 새송이 버섯은 또 먹기 편하게 써시면 되니까 네. 또 이 버섯이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고기와 씹는 맛이 또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준비를 지금 굉장히 볼륨감이 있잖아요.
1: 아, 그러게요.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오히려 풍성하고 고기 먹으면 삼겹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다음 어떤 걸 썰어볼까요?
0: 자, 그다음에 저 이제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그냥 어서 써시면 돼요.
1: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이 고기에 조금 있는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의 그 매콤함이 고기가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네. 싹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네. 고기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1: 맞아요. 질리지 않게.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청양고추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은 대파를 썰어볼 텐데
1: 대파요.
0: 대파는 오늘 길이대로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서 써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써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썰까 봐요. 이렇게 오. 약간 그 파채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같이 또 들어가는 게 부추라 네. 이렇게 해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1: 5cm 정도로?
0: 네. 어쩌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부추 들어갈게요.
1: 부추. 아, 부추 정말 오늘 좋은데.
0: 맞아요. 부추가 예. 향도 좋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1: 맞아요.
0: 이 부추의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부추는 채소 중에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1: 오, 칼륨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0: 네,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까 예.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추 향도 좋고 한 단 사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요리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 넣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야,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료 손질이 뚝딱 끝났어요.
0: 그럼요.
1: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0: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죠. 일단 오늘 청양고추를 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서 해줄 거예요. 약간 칼칼하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된 양념이 네. 간장이에요. 네. 간장. 양조간장. 그다음에 굴소스도 약간 넣어주면 되는데 네. 굴소스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간장 더블로 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짠 게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달콤하게.
0: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술 종류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 혹시나 모를 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
0: 그렇죠. 예, 청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깨소금. 통깨보다는 약간 빠은 깨소금이 더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니까.
1: 그렇죠.
0: 하고 후추.
1: 후추.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네. 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자, 선생님, 근데 원래 오늘 같은 요리에는 네. 간장 양념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욱더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0: 네. 약간의 그냥 개운함 정도. 많이 매콤하진 않고 그렇죠, 개운함 그렇죠. 정도. 그 정도만.
1: 네,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묻혀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묻혀도 되니까 네. 얼마 양이 안 돼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주도록 할게요.
1: 사실 우리가 오늘 네. 우삼겹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고기의 양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네. 고기랑 채소가 약간 1대1 그 정도 비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0: 자, 손으로 양념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양념했던

0: 있으면 숫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둬야 돼요? 하시면은 뭐 이렇게 얇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1: 오래 재울 필요가 없고요.
0: 오래 재울 필요 없어요.
1: 자, 잠깐 이렇게 양념에 재워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늘 안 들어갔죠?
1: 깜빡하신, 선생님.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깜빡하실 때도 있으시네요.
0: 아,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바로 어떤? 부추예요. 부추에 약간만 매콤한 맛이 마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네? 오늘 굳이 마늘을 저는 안 넣었어요. 그 대신 부추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팬이 예열이 됐으니까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러면 넣을 때 일단은 이제 고기 요리니까 네. 이렇게 고기 밑간 해둔 거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1: 다 같이요?
0: 몸만 빼고.
1: 몸만 빼고.
0: 몸만 뺄까요?
1: 부추.
0: 그렇죠.
1: 네. 부추가 아무래도 제일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얇으니까.
0: 맞아요. 예. 오늘 표고버섯이 커서 예. 저는 요 정도만 넣을까 봐요.
1: 네, 양을 좀 가감하시고.
0: 네. 자.
1: 아무래도 이 우삼겹이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0: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되게 얇았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배고픈 걸 못 찾는 분들이라든지
1: 예.
0: 빨리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싶다.
1: 예.
0: 이 요리를 자꾸 추천드려요.
1: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첫 요리로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원래 이 고기 요리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아니, 금요일에 올 때도 있는데.
0: 주말에.
1: 그렇죠. 아, 사실 월요일도 고기 땡길 때 많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네. 아침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맞아요.
0: 야. 네.
1: 이 우삼겹은 확실히 이 약간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삼겹살이랑은 또 대패 삼겹살이랑 틀리게
1: 예, 예.
0: 그 풍미가 또 달라요.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는 조금 누린내가 날 수가 있어서
1: 예.
0: 양념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1: 네.
0: 우삼겹은 그런 게 적어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부위라 제가 좀 약하게 지금 보시면은
1: 네.
0: 굉장히 진하지 않죠. 뭐
1: 네.
0: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왜 제가 동시에 다 넣냐? 그냥 거의 익는 시간이 동일해요. 우리가 보통 고기는 빨리 익혀야 되고 채소는 나중에 익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0: 오늘은 우삼겹이라.
1: 우삼겹이라.
0: 얇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1: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왜 부추 이렇게 썰어놓고 부추는 언제 넣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언제 넣는 거예요?
0: 이거는 불 끄고 나서 여유로 넣어줘도 돼요.
1: 아, 불 끄고 나서.
0: 사실은 요리할 때
1: 네.
0: 우리가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부추가 들어간 요리가 숨이 확 죽어서 있으면은 그것처럼 속상할 때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 부추 생으로도 먹어요, 안 먹어요?
1: 생으로 먹죠.
0: 생으로도 먹으니까
1: 예.
0: 나중에 살짝 넣어서 여열로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을 있게끔.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1: 네.
0: 세상에 요리가 방금 한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 마치 부추가
1: 예.
0: 숨이 죽어 있으면 먹다 데펴줬나?
1: 그러게 그러게.
0: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1: 부추는 신선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리고 부추 한 단 사면은 양이 좀 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추를 뭐 국이나 이런 데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1: 네.
0: 이렇게 고기 볶을 때라든지 볶음 요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어요.
1: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고기가 얼추 익었고 그다음에 버섯도 맛있게 익었어요.
0: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맛있게
1: 예.
0: 익었고 파는 당연히 있고
1: 그쵸?
0: 고기도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그대로 한 입 쏙 먹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 네.
0: 끝내도록 할게요.
1: 자, 불을 끄고.
0: 네, 자 불을 끄고 자 이제 부추를
1: 예.
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1: 네. 부추가 성질이 굉장히 얇고 연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질겨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질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1: 예.
0: 향이 너무 또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살짝만. 지금 안 익었네 하시더라도
1: 예.
0: 내 속썩이거나 뭐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1: 오히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0: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양이 되게 고기에 비해서 부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드실 때 되면은 절대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1: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0: 그럼요.
1: 오늘
0: 제가
1: 시청자분께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0: 맞아요.
1: 질문을.
0: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만 이렇게 뿌리면은
1: 네.
0: 오늘의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1: 고기 요리가 이렇게 금세됐는데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맛을 안 봐도 맛이 느껴지는 요리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바로 그런 요리예요.
1: 자. 이 우삼겹에서 나왔던 그 맛있는 고소한 기름이 이 버섯에 싹 스며들어서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부추의 향도 너무 향긋하고요.
0: 그리고 엎진살은 우삼겹은 정말 그 마블링이 촉촉해가지고
1: 예.
0: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고기 요리 못 먹는다.

0: 준비한 뒤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양조간장, 굴소스, 설탕, 첨주,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우성겹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양념한 우성겹, 표고버섯,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우삼겹이 익으면 불을 끄고 부추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번에는 깻잎찜을 해볼 텐데요. 네. 깻잎찜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요. 자, 특히 입맛 없을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깻잎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깻잎찜 하면 깻잎만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깻잎찜은 네. 멸치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들어가요.
1: 오, 많지 않은 재료긴 하지만 네.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고 네. 맛을 살려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깻잎찜은 이 깻잎의 향이 죽지 않게 양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양념 재료 뭐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간장하고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해줄 거고요. 네. 이제 설탕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고 통깨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2분의 1컵이 들어가는데 네. 그 깻잎에 베타카로틴 풍부한데 이렇게 기름 성분이랑 넣어주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저는 오늘 들기름 사용할게요.
1: 맛도 챙기고 건강도 네. 챙기고. 자, 깻잎찜은 약간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맛을 당기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깻잎부터 한번 손질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손질한 상태예요?
2: 깻잎은 사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네. 이제 씻어서 식초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10분 정도만 뒀다가 마지막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깻잎찜을 저는 두세 장씩 할 거라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잴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1: 이렇게. 사실 깻잎은 우리가 고기 싸먹을 때나 많이 먹고 깻잎 장아찌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깻잎찜입니다.
2: 그리고 어렸을 때 먹던 깻잎찜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자, 멸치는 제가 네. 약간 잔멸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멸치가 두꺼운 것보다는 잔멸치를 넣어서 해주시는 걸 멸치에 그 좀 네. 약간 찐내라고 하죠.
1: 고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2: 요거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거나 예.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면 그런 누린내들이 날아가나요? 비린내가?
2: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네. 일단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 양념이니까 네. 간장 넣을게요. 간장. 요거 양조간장이에요.
1: 양조간장.
2: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참치액이 있어서 네. 참치액도 두 큰술, 양조간장 두 큰술인데 만약에 참치액 없다 그러면 국간장 넣어주시면 돼요.
1: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 달라요.
2: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짠맛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맛,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약간의 칼칼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예. 뭐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양파를 넣어서 굳이 다진지진 않고 네. 그냥 예, 마늘만 넣을게요. 네. 자, 통깨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름 성분의 도움을 받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들기름. 들기름 두 큰술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고소한 향도 살리면서 깻잎에 좋은 성분 살려주는.
2: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요.
1: 잠깐만요. 선생님, 이 물 들어가면 이 양념이 약간 겉돌거나 좀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2: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깻잎이 120g이면 부피감이 굉장히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양념이 조금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발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염도도 낮춰야 되니까 여기다 물을 한 2분의 1컵 넣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네. 좋더라고요.
1: 자,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2: 맞아요. 물 2분의 1컵 100cc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2: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멸치가 있었는데 네. 멸치를 잠깐 불로 이동해서 살짝 덮어줘 볼까 봐요.
1: 한번 네. 가볼까요?
2: 네. 자, 팬이 열을 받았으면은 네. 멸치를 10g이에요. 네. 많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는 좀 우리 식구들은 뭐 더 좋아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1: 더 되죠.
2: 그럼요, 그럼요.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네, 오래 덮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바삭바삭해질 정도.
2: 네, 딱 만져봐가지고 따뜻한데 뭐 이러면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끄고 네. 제가 다시 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네.

0: 선생님, 지금 저희는 옆에
1: 네.
0: 찜기에 약간 그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금방 이제 찔 거라 예. 찜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0: 자, 여러분도 같이 찜기에 열을 올려주세요.
1: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옮겨볼까요?
0: 지금 이 잔멸치에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만 남아있어요.
1: 그쵸. 고소한 맛.
0: 예.
1: 고소한 맛. 네. 자, 멸치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0: 3분의 2만.
1: 요걸 조금 남기세요.
0: 네.
1: 이유가 있어요. 자, 당근도 이렇게 넣고 조금 남기세요.
0: 네.
1: 양파도 이렇게 썬 거 넣고 좀 남기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하면.
0: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1: 아.
0: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1: 네, 자 오늘 이유가 있으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깻잎을 잴 거예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요령이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높이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0: 자 지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0: 네.
1: 이렇게 놓고 이거를 아까 제가 물을 섞어서
0: 네.
1: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0: 양이 이렇게. 넉넉해요.
1: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주세요.
0: 예.
1: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 네.
1: 제가
0: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1: 네.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
0: 예?
1: 이거를 찌게 되잖아요. 찌면은 아무래도 소화가 훨씬 잘 됐고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보존도 오래 될 수가 있고.
0: 자, 선생님, 이렇게 두세 장씩 겹친 이유는 두세 장을 한꺼번에 먹으라는 이야기시죠?
1: 맞아요.
0: 한 장을 먹으면 너무 약간 짤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왠지 섭섭해.
0: 맞아. 네,
1: 짜기도 하고, 왜냐면 깻잎이 많이 먹고 싶은데.
0: 맞아요.
1: 짜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두세 장씩 겹쳐서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됐죠.
0: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있는데.
1: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0: 네.
1: 제가 여기다 놔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로 옮겨서 설명할게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부족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멸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0: 예,
1: 이런
0: 예.
1: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위에까지 딱 알맞게 되는데 이거를 안 남겨두고 가면 맨 밑에는 양념이 고루 묻어있는데 아. 나중에는 양념이 없어. 진짜 중요한 게 없어.
0: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르게
1: 맞아요.
0: 양념 묻혀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1: 맞아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게 되면은
0: 예.
1: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0: 네.
1: 얹고 하더라도
0: 네.
1: 부족함이 없죠.
0: 마지막으로.
1: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게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맨 위에
0: 예.
1: 묻힌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다 예쁘게 된다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제가
0: 일정하게 펴 바르듯이 해서
1: 맞아요.
0: 네.
1: 저는 오늘 접시째 놓고 찜기에 찔 거예요.
0: 그대로?
1: 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불로 이동해서
0: 예.
1: 찜기에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자, 본인 집에 있는 각자 집에 있는 그 찜기 용기에 맞게끔 접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만약에 찜기에 그릇이 작다
0: 예.
1: 그러면은
0: 예.
1: 이렇게 사방으로 안 놓고 일렬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난 그 파이렉스 같은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0: 예.
1: 이렇게 두 겹으로 놓으면 이렇게 들면 그 정도는 들어가겠지 찜기에.
0: 그럼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뚜껑을 닫고
0: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1: 네. 정말 얇기 때문에
0: 예.
1: 잠시만 쪄도 되거든요.
0: 자, 그럼 선생님
1: 네.
0: 한 4분에서 5분 정도 저희 뒷정리 하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이제 시간이 딱 지났어요.
1: 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야 이렇게
0: 예.
1: 정말 알맞게 쪄졌거든요. 그런데
0: 오.
1: 이렇게 찌잖아요.
0: 예.
1: 그러면 훨씬 더 식감이 부드럽고
0: 예.
1: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저장해도 한 4, 5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이거 4, 5일도 안 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긴 해요.
0: 네? 사실 깻잎 향이 좋아서 이 고기, 육류랑 그다음에 생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깻잎은 어디에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0: 네.
1: 채소죠. 그리고 이 깻잎에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0: 네.
1: 영양소도 충분하니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깻잎의 가격도 싸지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깻잎찜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설탕, 고춧가루, 다진마늘, 통깨, 들기름,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잔멸치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덜어내주세요. 양념에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 양념순으로 켜켜이 얹어줍니다. 양념에 남은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에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0: 넣고 5분 정도 찌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승더머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머뉴시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2: 아오라 원따나메라.
6: 쿠바 사람들은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7: 관타나메라. 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여행의 낭만과 열정을 꿈꾼다면 바로 여기 쿠바입니다.

0: 어떻게 단맛이 이렇게 나지?
1: 아, 내가 내 거지.
2: 너무 맛있어.
3: 뜨거운 이상을 꿈꾼 혁명가들과 생생한 현실이 공존하는 땅.
0: 무릎 쪽을 일어나면 카페라지가 떨어져요. 오케이. 아저씨는 욜로 타신대요, 운전사 아저씨는. 앞이 또 있어.
3: 혁명의 여정을 따라 달리는 800km. 상상 그 이상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0: 예, 묻혀놓았어.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은퇴하신 교사신데.
3: 한국에서 쿠바까지 직항은 없습니다. 유럽을 경유해서 장장 33시간을 날아야 마침내 쿠바에 도착합니다. 참 먼 길이죠? 첫 여정은 아바나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수립 76년 만에 마침내 193번째 수교국이 된 쿠바. 아바나는 쿠바의 심장부로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죠. 낭만과 열정, 쿠바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외에도 숨은 매력이 훨씬 더 많은데요. 쿠바살이 18년 차,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쿠바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아바나 여행의 관문. 촬영이 한창인데요. 쿠바는 살사의 고향. 매일 봐도 매일 흥이 납니다.

0: 비록 몸치지만 사이사춤이라면 참을 수 없죠.
1: 이거 어떻게? 어머, 어머, 너무 빨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살사는 쿠바에서 일상이죠.
1: 살사는 근데 전 국민이 할아버지부터 아기들까지 싹 다 쳐요. 그래서 쿠바에서 무슨 행사할 때 그러니까 막 가족들 할아버지가 손녀 딸 잡고 추고 뭐 할머니가 손주 손 잡고 추고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부러워요. 우리는 세대 전 세대가 다 같이 아우르는 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할아버지가 케이팝 추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나라 전체가 함께 리듬 맞춰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출 수 있는 그런 춤이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0: 아바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 팬데믹 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 쿠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웃집하고 막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마스크 쓰고 말 못하고 못 나오고 쿠바는 만나면 허그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그걸 하나도 못해서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도시도 너무 조용하고 지금은 많이 예,

0: 아바나의 랜드마크 혁명광장으로 가볼까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끈 영웅 호세 마르티의 기념탑부터 쿠바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맞아요. 쿠바인의 영원한 친구 체게바라 그리고 또 한 명의 혁명가 까밀로의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미국의 경제 봉쇄와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1: 지금 젊은이들한테 가장 훅 다가오는 것은 테슬라! 지금의 젊은 분들은 한국의 젊은 분들이나 뭐 쿠바의 젊은이들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이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욕구를 부정할 순 없죠. 그거를 누르고 계속해서 혁명, 뭐 당시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빵이에요.
0: 또 다른 광장에는 굉장한 인파가 몰렸는데요. 반전 시위 중이라고 하네요. 쿠바 사람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유명하죠. 이날 시위에선 물가와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유난히 더 높았는데요. 요즘 아바나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바나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없는 게 없지만 장을 보려면 담력이 필요한데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이죠. 마침 배추가 싱싱해 보이는데요.
1: 3 libra. 오늘 솔로. 1500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8000원 정도. 8000원.
2: 한 포기에.
1: 하나에 한 포기에 못 산다. 안 먹어.
2: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못 사 먹겠네.
1: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중국 분들이나 여기 계신 아시아 분들이 먹지. 아, 너무 비싸.
0: 가격표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는데요. 3년 전 단행한 화폐 개혁의 영향 때문이죠. 쿠바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서 냉장고는 무용지물이죠.
1: 그럼 로모를 살까?
0: 덕분에 바로 잡은 고기를 파니까 싱싱해서 맛은 그만입니다. 쿠바에선 돼지비계도 인기입니다.
1: 여기는 돼지 기름을 이용한 요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이랑 말랑가 튀김 이런 것도 다 돼지 기름. 근데 돼지 기름으로 튀긴 튀김류가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이 기름을 가져다가 싹 기름을 짜내서 그 기름으로 요리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치차롱이라고 불러. 치차롱.
0: 무게를 재야 하는데요. 저울이 먹통입니다.
1: 전기가 없어서 전자저울이 안 된다. 나 저거 가서 봐야 돼, 저울.
0: 그래서 수동저울을 쓰는 게 흔한 일이죠. 넉넉히 사기는 했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1: 8일 이후?
0: 이제 돈을 낼 차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폐 80장을 세야 하니까요. 돈 세다가 세월 다 갑니다. 쿠바 18년 차인 저도 적응 중입니다.
1: ¿Está correcto? Okay. Gracias. 그러면 아 완전 복대찬 아줌마 가르잖아. 눈 뜨고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쿠바 페소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페소면은 뭐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100페소가 거의

0: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이 큰 돈을 갖고 다니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미국의 경제 봉쇄로 물자가 부족한 현실. 그중 가장 풍기 현상인 건 이겁니다. 바로 달걀.
0: 이게 레시 프레스코? 2,800. No, too many. 아, 진짜 이게 뭐 하나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다시
2: 돈지갑이 커야 되겠어요.
0: 네, 저희 지갑 다 바꿨습니다. 이 예전에 그 작은 지갑으로는 안 돼요. 하나, 둘, 셋.
1: 은퇴자 한 달 최저연금이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 달걀 한 판 사면 끝나는 놀라운 물가죠. 쿠바에는 낭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도 있습니다. 아바나 시내를 달리다 보면 문 닫은 주유소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바나는 지금 기름과의 전쟁을 겪는 중이죠. 긴 줄이 보이시죠? 주유를 기다리는 행렬인데요. 보통 3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사라 줄을 대신 서주는 신종 직업까지 생겼습니다.
0: 오늘 기름이 있네. 이게 거의 프로젝트야. 기름 넣는 게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잘해야 돼. 그리고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기분 좋고 왠지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 달리진 않죠. 되게 아껴 쓰게 돼요. 딱 갈 때만 가고.
1: 2년 전 대형 기름 저장소에 화재가 난 후부터 1인당 40리터씩만 판매해서 오늘 큰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 서쪽 아바나에서 동쪽 끝, 산티아고 데 쿠바까지 장장 800km를 떠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제작진 민박집으로 오늘 운전을 해줄 기사도 도착했는데요. 산티아고 데 쿠바는 워낙 멀고 길이 험해 보통 여행자들은 쉽사리 찾지 않은 곳입니다.
3: No hay nada en Santiago. Y los apagones. Y la corriente. No. Estate tranquilo, los apagones que hay en Santiago. Hasta 3 veces en el día quitan la corriente.
1: 남대없이 육중한 가방이 버티고 있는데요. 외삼촌에게 전달해달라는 민박집 아주머니의 부탁입니다.
4: 아우 이게 아니 저는 뭘 갖다 달라 그러길래 무슨 난 진짜 약 요만큼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여기 아로스 아수카 레체 빵
5: hay una galletita que le manda a mi mamá
4: 과자
5: pero todo es comida no hay nada de otra cosa.
1: 20kg가 넘는 무거운 짐 가방. 차에 싣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3: 35.
4: 아, 있어.
3: 이 70.
4: 아, 몰라.
3: Ya regreso ya.
4: 아니, 이게 지금 가는 거야, 이게.
6: 날가시 coja el culo flaco ese.
4: 아니, 의자에 다 짐을 어디다?
1: 여행 내내 주유할 기름 160리터까지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4: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래서 중간에 아줌마가 가다가 바나나 보이면 바나나 사라. 치즈 보이면 치즈 사라. 보이는 대로 다 사래.
1: 장장 800km. 예측할 수 없는 고생이 예정된 여행이죠. 시작은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지만 쿠바의 도로, 사정은 예측 불허. 아니나 다를까 곧 울퉁불퉁한 국도로 접어듭니다. 속도는 마음껏 낼 순 없지만 작은 마을을 통과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정말 자동차 한 대 만나지 못해

0: 있을 정도로 다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중세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하죠? 특히 소는 훌륭한 일꾼이자 우유 생산의 중요한 가축이라 쿠바에선 소고기 판매가 금지입니다. 마침 배가 고플 때 운 좋게 식당이 나왔는데요.
1: 사람 너무 많은데? 몰라. 몰라.
2: Esto es todos los trabajadores. Hoy estamos celebrando el Día de la Mujer.
1: Ah, Día de Mujer. Ah, todo el mundo trabajando aquí.
2: Sí, todos son los trabajadores aquí.
1: Ay, ay, ay.
2: Señorita que está allí de...
1: La chinita.
3: Sí, es muy importante porque todos tenemos derecho por igual, los hombres y las mujeres.
4: Claro, sí, por comida.
1: 저는 이게 단체 손님인 줄 알았는데 단체 손님이 아니라 이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이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식사한다고 축하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 여사장.
0: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여서일까요? 쿠바에서는 여성의 날을 중시합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뭔가 준비로 분주한데요. 그럼 그렇죠. 축가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쿠바식 뒤풀이는 뜨겁고 열정적인 살사춤. 쿠바에 온다면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지 말고 같이 즐기세요.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던 걱정이 무색하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케이크도 있고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대환영. 저도 함께 여성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1: 저는 이방인인데 이렇게 어떤 병 없이 스스럼 없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쿠바의 인심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따뜻하고 푸짐하죠? 저기 웬 노점상이 보이는데요. 보이면 무조건 사라는 민박집 아주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1: 에스케스. 오. 이 두부 같아. 아, 근데 뭐 맛을 볼 수가 없잖아. 아울랄라. 헬로마나. 포케티코, 포케티코. 그라시아스. 고소하네? 시장에서 사 먹는 치즈하고 좀 많이 틀린 약간 두부빛 치즈예요. 근데 맛있는데? 짜지 않아요. 우스테 피카 이랬는데.
0: 아바나에선 구하기 힘든 홈메이드 시골 치즈.
1: 와, 근데 치즈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네. 10 dólares.
0: 우리 돈으로 만 원이면 좋은 가격이죠?
1: 오케이.
0: 산티아고 대 쿠바까지 절반쯤 왔을까요? 가도 가도 지평선. 모내기가 막 끝난 농과 쿠바의 특산물인 사탕수수밭을 지나니 처음으로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산을 만났는데 지나칠 수 없죠. 산 중턱에 경치가 끝내주는 전망대가 있다네요.
1: 네, 쿠바는 큰 산맥이 딱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과 그 다음에 허리쯤에 있는 에스캄브라이 산맥, 그 다음에 모고떼가 있는 저기 피나델리오 쪽에 있는 산맥. 총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70%가 평야예요.

0: 내내 평지만 달리다가 가파른 산길을 만나니 무섭기까지 한대요.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자동차가 힘이 부족해 급경사에 맥을 못 추는데요. 차가 뒤로 밀릴 땐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설상가상, 엔진이 과열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쉬어갈 수밖에요.
1: 지금 7km 정도 남았다니까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갑자기 절벽을 타는 알리 씨.
1: 올라가서 꽃다 준대요. 우와 우와 우와. 아이, 한국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방금 그랬잖아. 사랑을 위해서라면 불가능이란 없다. 물론.
0: 낭만하면 쿠바. 그 중에도 쿠바 남자의 낭만은 세계 최고 아닐까요? 여성의 날 덕분이지만 기분은 최고네요.
1: 저까지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0: 차도 휴식을 취했으니 다시 출발! 이번에는 한 번에 급경사를 주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토의 70%가 평지인 쿠바에서 이렇게 울창하고 높은 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1: 시원해요. 바람이 저는 구름 속에 선녀가 됐습니다. 선녀와 나무꽃. 와, 완전히 가렸어.
0: 전망대는 해발 900m쯤에 있는데요. 쿠바에 살면서 처음 보는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1: Estamos dentro de nube.
0: 명색이 전망대인데 전망은 없고 온통 구름과 안개뿐. 하지만 꽃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지금껏 본 적 없는 신비한 풍경입니다.

0: 그때 안개를 뚫고 호련히 나타난 사람. 이곳에 사는 농부일까요?
1: 카바요노.
2: 물로.
1: 물로.
2: 물로.
1: ¿Qué estás llevando?
2: Fruta, banana.
1: Ah, plátano, plátano,
2: plátano
1: y banana.
2: Plátano, sí, y no viste abajo. Plátano, piña, cacao, coffee.
1: Coffee. Ah, ya.
2: Ya, ya.
0: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깊은 산골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꽃 파는 여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3: 에테 오르키디아 담미 아마라셀라
1: 콜로마 아이
3: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페파레 디아 8 세 레갈란 무차 플로레스 로스 홈브레 레 레갈라 알라스 다마
4: 맞아요. 쿠바에서는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되게

0: 기쁘게 크게 축하하는 축제 날이에요. 저희는 한국에서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3월 8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들 펠리시다데스 축하한다,
1: Sí,
0: 축하한다,
1: mismo, mucha
0: 축하한다. Mucha
1: felicidad.
0: felicidad. ¿Cómo se llama ese?
1: Orquídea colibrí.
0: 아, 오늘 좀 되는데? 선녀도 됐다가 꽃도 받고. 아, 오늘 좀 괜찮은데요? 오늘.
1: Mi primera vez que viene a Cuba. Entonces, ahí para que hablo.
0: 이것도 되게 대목 중에 대목인 여성의 날에 판매할 꽃을 따는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한 명이 짠!
1: Trabajamos lo que es la siembra de los campos, como la malanga, los
0: ¿Y
1: ñames,
0: café?
1: café, cacao. Ay, muchacho, ay, que
0: 유쾌한
1: tranquilo
0: 웃음소리가
1: anochecer.
0: 인상적인 마미따. 꽃을 선물해준 분의 동생인데요.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네요. 와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아기자기해요. 너무 이뻐요. 무슨 요정집에 왜 숨겨진 요정의 집에 온것 같아요. 솔직히 산속의 평범한 시골집일 거라 생각했는데 반전의 반전입니다. 누가 또 계신 게? 올라!
2: 와이 프롬
0: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Hola.
2: Hungría.
0: No.
2: No.
0: South Korea. Korea.
2: Ah, Corea. Okay. Very good.
0: Very good.
2: Corea es capital de Corea, Seúl. Se a Seúl, Seúl.
0: 이 유쾌한 가족은 어떻게 살까요? 꽃향기가 진동하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방 안가득 꽃 천지입니다. 와! 여기가 꽃을 보관하는 곳이래요. 세상에 꽃냄새가 와. 서늘하고 어두침침한 보관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인데다 냉장시설이 따로 없어서 꽃이 시들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미따 씨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요. 가축은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그런데 텔레비전까지? 갖출 건다 갖춘 살림살이. Cocina, cocina. 작은 냉장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 덕분이라고 하네요. 아.
1: Este café es del campo. ¿Ves?
0: 어우, 맛이 뭐지? 향이 확 올라오는데.
1: Aquel sí, pero este es
0: Una
1: de
0: vez
1: otra
0: falta.
1: de mi campo.
0: 아, 예. 커피 대접에 나선 마미따 씨 부부.
2: 수가.
0: 신기하게도 맹물에 설탕을 타는데요. 그리고 커피를 넣은 거름망에 뜨거운 설탕물을 붓습니다.
3: 전 이런 콜라도르까지는 이렇게 내리는 것까지는 봤는데 설탕물을 풀어서 하는 게 되게 독특해요.
0: 어떤 맛일지 아직은 상상이 안 가는데요. 33년을 함께했다는 부부의 다정한 티격태격. 한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내놓은 일회용 잔도 재미있고요.

0: Guantanamera, Guantanamera.
1: 쿠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관타나메라. 쿠바의 아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 노래죠. 여긴 정말 주인장이 자랑할 만한 풍경입니다. 역시 쿠바 사람이라면 흥이 넘칠 때 뺄 수 없는 살사춤이죠.
2: 못 마셔봤던 커피 마십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재밌게 사시네요. 제가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3: 오, 저기 좀 봐.
4: 네, qué lindo.
3: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4: Allá hay una planta que se llama pandanus, origen africana.
3: 하면 우리가 항상 플라야 이솔, 뜨거운 태양과 바다, 캐리비언의 그 옥빛의 바다, 그렇게만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또 산 속에 이런 귀중한 보물이 있는지 몰랐네요.
5: 예, 홀리아.
3: Gracias.
5: Gracias.
0: La coreana.
3: Gracias. Chao.
1: 마치 꿈 같았던 만남.
3: Hasta luego. Hasta luego.
1: 역시 어느 나라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요. 드디어 산티아고 데 쿠바에 도착. 완수할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6: 아이고, 아르텐시아. Llegaron.
1: 장장 15시간을 달려와서 짐 배달부터 합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겠죠?
7: 우유.
6: 파스타.
7: 파스타.
6: 바바.
7: 감자도 보냈어.
1: 아바나의 민박집 아주머니가 부탁한 짐을 무사히 전달하니 마음이 다 가벼워지네요. 가족의 정은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의 연속. 15시간의 이동 끝에 저도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는 쿠바의 옛 수도이자 쿠바 혁명의 중심지. 쿠바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시에라 마에스트라를 품고 있는 이곳은 혁명의 여정에서 뺄 수 없는 곳이죠. 거기다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기로 명성이 높아요.
3: 눈을 뜰 수가 없나요? 지금 정수리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바나에서 15시간 버스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적도에 더 가깝습니다. Tierra caliente, 뜨거운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1: 과연 뜨거운 땅이라는 별명이 딱입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 혁명의 시작점인데요. 바로 저 발코니가 1959년 1월 쿠바 혁명의 성공을 처음으로 발표했던 역사적 장소죠. 제가 800km

0: 고생길을 자처한 이유. 이곳에 오고 싶었기 때문이죠.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는 쿠바 독립 영웅과 수많은 혁명가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마침 의장대 교대식이 근엄한 분위기 속에 이뤄지는데요. 뜨거운 애국심을 담아 매일 새꽃을 바치는 이 묘에는 호세 마르티가 잠들어 있습니다. 호세 마르티는 체게바라나 피델 카스트로처럼 유명한 이름이 아니죠. 관광객에게는 낯선 이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무덤에 묻힐 만큼 쿠바에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호세 마르티는 국민 시인이자 400여 년간 이어진 스페인의 식민지로부터 쿠바의 독립을 이끈 영웅입니다. 쿠바 혁명도 호세 마르티로부터 자유와 저항 정신을 이어받았죠. 과연 피델 카스트로의 무덤은 어떨까요? 이름만 쓰여 있는 비석, 바로 여기네요.
1: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뭐 어떻게 무덤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준비했을 때 있었던 그 나무들 중심으로 꾸며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쿠바의 영웅이며 그 어쨌든 살아있는 혁명의 전설 같은 인물인데 사망했다고 했을 때는 좀 믿기 어려웠고 전 국민이 다 힘들어했죠. 슬퍼하고.
0: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후 독재자와 혁명가 두 이름으로 불렸던 피델. 그 시작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서 쿠바 혁명의 요람,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으로 갑니다. 높고 험한 시에라 마에스트라. 그럼에도 세계 각지에서 여기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혁명 때문이죠.
2: 제르머니. South Korea.
3: South Korea. 쿠바 하면 쿠바 혁명. 쿠바 혁명 하면 또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의 2년간의 게릴라 전투 준비했던 공간으로 유명하니까 시간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저희가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곳일 것 같아요. 저도.
0: 혁명군 사령부의 출입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4: 입장료는 $54고 1인당. 여기 이곳 그 마을부터 코만단시아 델라 플라타까지 가는 집차, 그다음에 입장료, 그다음에 물하고 샌드위치 포함입니다.
0: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차를 타고 가는데요. 방문자는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야 하죠. 깊은 계곡과 험한 산세로 이름 높은 시에라 마에스트라.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974m에 이릅니다. 스릴 넘치다 못해 무서운 산길을 달린 끝에 더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멈춥니다.

0: 혁명군 사령부까지 약 3시간이 걸리는 트레킹 코스.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걸어야 하죠. 가이드가 뭔가를 보여주려나 본데요.
1: 진짜 똑같아요. 어, usted es un militar.
2: Hasta la victoria siempre.
3: Hasta la victoria siempre.
2: Patria o muerte, venceremos.
3: Patria o muerte, venceremos.
0: 피델 카스트로는 체게바라와 함께 2년간의 게릴라 투쟁으로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는데요. 지형을 잘 아는 이곳을 게릴라 투쟁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아이고.
2: Vamos un poquito menos despacio.
0: 곡소리가 절로 날 만큼 힘든 산행 끝에 도착.
3: 유! Llegamos. Aigo. Esa es la casa.
2: Esta es la casa de
3: Mira, casa de Fidel. 아.
0: 대단한 건물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상상 이상으로 낡고 허름한 산채. 여기에서 30대의 젊은 혁명가는 혁명과 이상을 꿈꾸었겠죠? 피델 카스트로가 머물렀던 집은 유난히 창문이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2: 이 esta casa tenía siete vías de escape en caso de agresión por parte de Batista. Estas tres tenía una que iba por debajo allí, allá y tres más por ahí eran siete. Pues si Batista venía podía escapar.
0: 혁명가와 냉장고,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부상자를 위해 비상약품을 보관했던 것이죠.
3: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여기서 그 350명 데리고 어떻게 그런 꿈을 꿨을까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0: 깊은 산속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산채들. 당시 인근 농부들은 정부에 밀고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절대적 지지를 보냈죠. 미국의 허수아비였던 바티스타 정권의 압제와 부정부패에 지친 쿠바 국민들의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멕시코 망명 중에 만난 피델과 체게바라는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게릴라 투쟁을 시작했고 불과 2년 만인 1959년 바티스타 10만 정규군에 대항해 350명의 혁명군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 Vamos, adelante.

0: ¿qué quieres ser? Maestra.
1: Maestra.
2: Ah, ojalá.
3: Médica.
0: Médica.
2: Ah, ¿quieres ser
4: médico? 60여 년 전 혁명에 목숨을 바쳤던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꿈꿨을까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을까요? 800km의 여정 끝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Vaya.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7: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3: 거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얘 결혼했어?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7: 이게 뭐야?
0: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올해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장학금과 이자 지원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1: 네, 하지만 학생 1인당 평균 700만 원이 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올해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 대학 130곳 가운데 67.7%가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등록금도 평균 72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 원 올랐습니다. 치솟는 식비와 주거비에 등록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생활고는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등록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대학가 인근의 좀 비싼 물가로 인해서 식비로 드는 돈이 많다든지.
2: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학자금 지원 규모도 처음으로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0: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과 이자 지원액은 모두 5조 5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4조 7,540억에서 3천억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받는 장학금이나 이자 지원액은 평균 263만 원이었습니다. 4년 만에 5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1: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내일부터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자 면제 대상이 소득 6구간까지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심리적, 정서적 불안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이 초등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3: 네, 어릴수록 조기 개입이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학부모 동의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지난달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상담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교사들은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서 위기 학생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 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단 겁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방치되는 사이 이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거나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 2,500명에게 물었더니 교사 과반이 최근 1년 동안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58.6%가 이런 일을 더 자주 겪고 있다고 답해 학생 연령이 낮을수록 그 체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학생을 적절히 치료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해 학교별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진단 실효성은 낮습니다. 교사 절반이 검사를 통해 증상을 진단받은 학생보다 실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더 많다고 생각했고, 특히 초등교사는 56.3%가 불일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심각한 정서위기를 발견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 78.6%가 지원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뽑을 정도로 학부모 동의 없인 적절한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5: 비동의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3차 지원 기관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교사가 그게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의 절차가 아예 막히게 되기 때문에.
4: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 위기 학생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24년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김창우입니다.
2: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희생된 사건 이후 학생 사회에서 추모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3: 네, 또래 학생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6: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7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또래 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깊은 슬픔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도 일제히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경신여고 교지 편집부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꾸던 따뜻한 친구의 꿈이 허망하게 멈춰버렸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광주 설월여고 학생들도 피해 학생이 우리와 너무 닮아 유독 가슴이 아프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퍼지는 지역 비하와 무분별한 혐오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0: 득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여고 학생회는 비극을 특정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소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 승일고 학생회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와 치안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고, 각 학교에 야간 생활 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야간 시간대 학생 혼자 외출하지 않기, 뭐, 밝고 사람이 많은 길 이용하기, 뭐, 이런 듯 내용이어가지고, 일회성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학교에다가, 이제 공 보내고, 가정통신 발송 이렇게 해달라고 보낸 내용이고요.
0: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장모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을 오는 14일부터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무죄를 촉구하며 교원 2만 4천여 명이 대법원에 연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몰래 녹음의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주씨 측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특수학급 등에선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1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펐어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2: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4: 내가 튀겨줄 거야.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6: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6: 큰 병 걸리면 본명은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6: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6: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7: 자연이 주는 보물을 찾아 매일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
8: 오, 저기 하나 붙었다.
9: 야, 한 요 정도면 한 18만 원 정도? 17, 18만 원 정도 가겠네요.
10: 이야. 이야. 이게 송사한 버섯이에요.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귀하고.
7: 더위는 물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
11: 저절로 나니까 뭐 일부러 안 심고 좋죠.
7: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산나물 역시 산의 보물인데요.
12: 야, 나물 좋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죠?
13: 아, 이게 이런 거 진짜 귀한 거다.
12: 아,
4: 반찬이 전부 약이 되는 반찬이더라고요.
3: 그러니까 보약이라고 생각해야지.
7: 인삼만큼이나 좋다고 알려진 더덕 역시 봄이 제철.
13: 봄 더덕이 좋아요. 봄에는 맛있고 몸에 좋고요.
14: 네, 10년 된 거는 여기 있는데 맛이 정말 달라요. 더덕 가는 거 넣고 어깨나무 열매랑 가슬것 열매예요.
15: 몸보신이 되시라고 많이 넣는 편입니다.
7: 자연이 품고 있는 보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0: 산에서 얻은 귀한 약초들로 음식을 만든다는 이곳. 계절이 바뀌는 요즘 더욱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약초가 들어간 오리탕입니다.
1: 아, 보약이네, 보약. 맛은 좋지, 기가 막히지.
2: 안 먹어본 사람들은.
3: 이게 진짜 약이요, 약. 기력이 조금 없다 그러면 또 우리 와서 먹고 그래요.
0: 고기보다는 국물부터 찾는 사람들. 대체 뭐가 들은 걸까요?
4: 상황버섯. 이런 이제 약재들을 좀 썰어가지고 약수 좀 만들려고 그래요, 약수.
0: 자연산 상황버섯을 포함 들어가는 재료만 20여 가지.
4: 이게 한 대략 한 7kg 이상 나오는데요. 이게 싹 들어갑니다, 이 약재가.
0: 상황버섯이나 겨우사리, 말구포섯 등 대부분의 재료는 약초꾼인 주인장이 직접 캐온 자연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황버섯을 제외하고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재료는 약탕기에 넣고 110도 온도에서 10시간을 푹 우립니다.
4: 우리 약물 색깔이 사포닌이 있어가지고 거품이 많이 생겨요. 거품이 이렇게 막 이것도 다 약성이라고 이런 것도.
0: 국물이 만들어지고도 2시간 정도 뜸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데요. 보통 재료 7kg에 국물 100리터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5: 예, 오리하고 황치하고 능이버섯도 들어가고요. 대추도 들어가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상황버섯 우린 물, 약물, 약재랑 같이 우린 걸 같이 넣고 황치탕을 만드는 거예요. 달릴 때 좋은 약물, 약재를 다 넣었기 때문에 더 첨가할 게 없어요.
0: 주재료인 오리 역시 우려낸 국물에 푹 구워내는데요. 여기에 전복과 키조개, 낙지까지 넣어줍니다.
5: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버섯 달인 물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0: 이른 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보양식이 완성됐네요. 평범한 오리탕을 보양식으로 변신시킨 상황버섯을 찾기 위해 강원도로 왔습니다.
4: 도끼 가위, 야, 도끼 가위 끌, 끌려줘. 끌. 펠트, 비누 잘 돼 있고. 상황버섯 채취하러 가려고 장비 챙기고 있어요. 끌 지갑 없냐? 형 끌 지갑 없어요? 끌이 꼭 필요해요. 가위는 왜 갖고 가냐면 다니다 보면 넝쿨 같은 거 있으면 좀 잘라내려고 그렇게 챙겨 갖고 가는 겁니다.
0: 모두 챙기면 배낭 무게만 10kg. 산에서 잘 때는 챙길 게 많아 무게가 두 배는 는다고 하네요. 이른 아침 서둘러 나선 산에.
4: 아, 씩씩하게 한번 가보자.
6: 아, 오늘도 즐겁게.
4: 그때 좀 남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6: 그때 남겨놓은 게 있지.
4: 그러니까 좀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한번 그냥 탐색을 해보자.
0: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라 GPS를 활용 군락지를 찾는데요.
4: 평풍지가 벌써 올라왔다.
6: 우와. 몸이 엄청.
4: 야야 저기 큰 거 있다. 한 열흘은 빠른 것 같다.
6: 예, 진짜.
4: 열흘 이상 빠르다. 밑둥까지 끊으면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파리만 뜯어가자.
6: 몇 가지의 그 향이 나긴 나는데 정말 향긋해요. 이거 진짜 고기에 싸 먹으면 그만이에요.
0: 나무 기둥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버섯. 지금이 마지막 채취 시기입니다.
4: 야, 저기 하나 뭐 붙어있다.
6: 박달이네. 박달 상황이네.
4: 박달 맞지?
7: 뭐가 있어요, 지금?

0: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는데요.
1: 제 손끝. 저기, 여기.
2: 서 있는 나무요?
1: 예.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썩어서 쓰러진 나무 있죠?
3: 썩어서 쓰러진 나무.
2: 아, 지금 보여요.
3: 예, 네, 뭔지 보여요?
1: 저게 상황버섯이에요. 박달나무에 붙은 상황버섯.
2: 저게 보이신 거예요?
1: 우리 이제 나무가 대체적으로 너무 썩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는 거의 다 탐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주웠다, 주웠어 하나. 와.
0: 아하, 꺾여서 죽어가는 박달나무에 상황버섯이 자라는 겁니다.
1: 야, 끌 필요 없을 건데 그냥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3: 야. 상처날까 봐. 야. 그래도 첫 산행물인데.
4: 야, 오래 먹었네. 1, 2, 3, 4, 한 5년, 6년 정도 먹었네. 키로당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1: 초입에서 땀도 아직 안 흘렸는데. 야, 가자 빨리. 가라. 횡재했으니까.
0: 약용 버섯 중에서는 꽤 비싼 값에 팔리는 상황버섯. 700m 이상 높은 해발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서야 합니다.
1: 안전면 못 들어왔어. 방향 여기 아니야. 야, 지도 여기 내가 찍어놓은데 하고 지금 4km 떨어졌어, 4km.
3: 아, 이쪽인가? 방향이?
1: 여기라고, 여기. 요거 있는데. 응? 여기잖아, 여기 돌았어. 지금 얼마나 잘못 하는 줄 알아?
3: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1: 뭘 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 GPS에서 다 찍혔는데. 그냥 오다가 길을 약간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옆으로, 요쪽으로 해서 옆으로 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0: GPS가 있어도 한 번씩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는데요. 해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해서 속도를 냅니다. 그냥 따라가기도 벅찬 제작진. 아, 이거 큰일이네요.
1: 아, 이제 나무 수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기 하얗게 번쩍번쩍 빛나는 나무. 네. 그게 자작 상황이 붙는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0: 대부분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나무 종류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는데요. 그 종류만 200여 종이나 됩니다.
1: 야, 이런 나무는 진짜 뭐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저기 하나 붙었다. 야, 야, 하나 붙었어.
3: 오, 진짜.
1: 야,
0: 자작나무의 중간쯤에 뻗어 있는 가지의 상황버섯 발견.
1: 옆으로 뻗은 가지가 부러지면서 얘들이 종균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냥 얘들이 쭉 나가서 썩어서 그대로 있으면은 거의 안 붙어요.
0: 좋게 3m 높이에 달린 상황버섯을 따려면 장비는 필수. 클라이밍용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챙깁니다.
3: 그래.
0: 숙련된 약초뿐이지만 나무를 탈 때는 신중을 기하는데요. 작업할 위치를 정한 후 로프를 나무에 묶어 몸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1: 야, 좋다. 이 껍질이 그냥 다 줄줄 다 비껴진다. 야. 야. 야. 제대로 떨어졌다. 야, 받을려? 저, 잘 봐도.
0: 이야! 나이스 캐치!
3: 이 귀한 것. 조심히 내려와.
1: 상황버섯 보여줘. 보여줘. 야, 이거 나이 많이 먹었다.
3: 나이 많이 먹었다니까.
5: 이게 자작나무 상황버섯입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그러면 오래되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죠. 그, 좋고 안 좋고는 뭐 성분은 어차피 오래됐다고 성분이 뭐 깎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분은 그

0: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 요 정도면 한 18만 원 정도? 17, 18만 원 정도 가겠네요.
1: 3년 이상 자란 품질 좋은 상황버섯을 두 개나 채취했으니 시작이 좋네요.
0: 오늘은 그나마 덜 까졌네. 이게 우리가 막 다니다 보면은 엄청 많이 까져요. 많이 다칠 때는 진짜 쭉쭉 찢어지고 그래요.
1: 까지고 긁히는 건 다반사. 상처가 없는 날이 없는데요. 상황버섯을 캐는 약초꾼들의 숙명입니다.
0: 잠깐만, 보자. 괜찮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내려와, 여기야, 여기.
1: 상황버섯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소식에 서둘러 돌아오는데요.
0: 여기, 봐봐.
2: 오, 오, 정상황이네. 네. 오, 뭐 이렇게 많이 달렸어?
0: 많이 달렸지. 야. 아. 지금 이렇게 붙었는데 안 컸다, 야.
2: 근데 이게 있다라면 이 주위에 분명히 큰 거 나올 것 같은데?
1: 군락을 짓는 나무의 특성상 근처에 상황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 주변을 매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3: 여기요. 우리 찾았어요, 선생님?
4: 네.
1: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붙어있는 상황버섯 발견.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안전을 위해서 단단히 채비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0: 야,
2: 던져.
0: 어.
2: 야. 야. 이야. 야. 이게 송상버섯이에요.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귀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버섯 중에 가장 비싼 게 송상황이에요.
0: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가문비나무 분포도가 낮기 때문에.
1: 대부분 화렵수에서 자라는 상황버섯과는 달리 침엽수인 가문비나무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흔치가 않습니다.
2: 아마 좋으니까 희귀성을 갖고 있겠죠. 가격대도 그래서 높은 거겠고.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0: 야, 간만에 대박이다. 간만에 대박.
2: 송상황은 나도 처음 봤어, 진짜.
1: 그야말로 이번 산행은 운수 대동입니다.
2: 어? 찾았다.
0: 뭐 찾았어?
5: 네. 아구, 아구.
0: 야.
5: 예. 어디부터 있어?
0: 여기 저기 있어. 시커먼 거.
1: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알려진 개회나무. 죽어서 썩은 개회나무에 상황버섯이 달렸습니다.
2: 이야, 좋다, 좋아.
5: 막 찾으시는데.
0: 가만 있어, 뛰지 마.
5: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0: 야, 아, 여기, 와. 여기도 있고. 야, 여기 몇 개 있네.
5: 네.
0: 어우, 야, 나도 봐요. 한번 손맛 좀 보자.
5: 야.
0: 야, 단단하게 붙어 있다. 야, 색깔 끝내주네.
2: 개회 상황이요.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차식으로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수용으로.
6: 야, 이 정도면 큰 거야.
0: 그치,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지. 쓸만한 거는 한 12, 13개.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들은 그거 가서 이제 물 끓여 먹어야죠, 우리가.
1: 산행 반나절 만에 배낭이 꽤 찼습니다.
0: 배 안 고프냐?
2: 배고파 죽었어.
0: 밥이나 먹고 가자.
2: 아이고, 양식이네, 양식.
1: 이번 산행의 점심은 김밥인데요. 약초꾼들은 김밥도 그냥 먹지 않는다는데요.
2: 이거 아까우니까 이 조금씩 찢어 먹어요.
7: 잘 찢어 먹었어요.
8: 아, 이거 아까 오시다가 캔 거 아니에요?
2: 네, 나무네 제왕 병풍입니다. 이게 향이 기가 막힙니다.
1: 이야, 약초 김밥이라니. 약초꾼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네요.
2: 맛있다.
0: 맛있지? 그냥.
8: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이 일을?
0: 이 상황버섯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2년 정도 됐고요.
8: 갖추신 분들은 누구세요?
0: 산행하면서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 뭐 틀에 짜여 있는 회사 생활은 너무 그냥 틀에 짜여 있는 삶이고, 이거는 약간 자유를, 그 자연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직업을 생각해요.
1: 휴식도 잠시, 다시 시작된 산행.
7: 야, 상황이다, 상황.
0: 끝내, 준다, 이거.
7: 때깔이 아주 예술.
0: 짱깨뿌에
7: 잠깐만.
0: 가위바위보. 남자, 가면 남자는 죽어. 가위바위보.
7: 이런. 올라왔어.
1: 누가 나무에 오를지 정하는 매기였군요. 같이 다니니 이런 재미도 있다네요. 나무에 몸을 고정한 약초꾼. 먼저 버섯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9: 위에서 보니까 더 끝내준다. 더 끝내줘.
1: 버섯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요.
9: 와, 하나
1: 와, 크기가 꽤 크네요.
10: 이 정도면은 뭐 상태가 야. 어느 정도라고?
2: A급이죠.
10: A급이요?
2: 예.
0: 오늘 대박이다, 대박 진짜. 아, 오늘 진짜 고기 먹자. 야, 내가 웬만하면 고기 안 먹잖아. 오늘 고기 먹자, 진짜. 아유, 갑시다. 내려가자고.
7: 어, 이거 하나 달렸다. 뭐, 쳐봐봐요.
10: 야, 말굽이잖아.
1: 하산길에 운 좋게 발견한 말굽버섯. 생김이 말굽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달린 말굽버섯. 이럴 때는 장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7: 어이야! 어이야!
2: 오우야! 야, 엄청 커!
0: 됐지?
11: 유생, 이게 유생일 때 이 정도 큰 거야.
0: 여기서 1년, 2년, 3년,
11: 4년,
0: 4년째네.
11: 4년째.
12: 내 얼굴이 제일 작아서.
11: 야,
10: 와 진짜 크다.
11: 야, 제일 저렴하면서도 효과 만점.
10: 아 저렴하다면 가격이 이 정도면 얼마나 나가는 거야?
12: 이거 한 2kg 정도로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요.
11: 야, 묵직하다. 막판에.
7: 어이구야.
12: 야, 막판에 하나 건졌어요.
11: 야, 근데 막판에 따서 다행이다. 저거 올라갈 때 땄으면 난리가.
7: 아이고, 야, 묵직하다, 묵직해.
1: 이걸로 상황버섯 채취는 마무리.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채취한 상황버섯부터 확인하는 약초꾼들. 이렇게 놓고 보니 꽤 양이 많아 보입니다. 보통 한 번 산행을 가면 3, 4kg 정도를 채취한다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될까요?
11: 7kg 하루에 딴 양치고는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오늘 대박을 쳤잖아요. 이거. 이거는 100g당 50씩 봐요. 한번 쳐봐.
10: 두둥두둥.
12: 280g.
11: 280g.
12: 130만 원.
1: 이야, 오늘 성과가 아주 좋네요. 수고한 모두를 위해 상황버섯 차를 준비합니다.
11: 개상황 차죠. 상황버섯 차.
2: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유,
4: 야. 색깔 진짜 이쁘게 나오네.
11: 아, 색깔.
0: 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11: 그거 걸어오네.
4: 고생 많이 했다.
11: 아, 그래. 아유.
4: 또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또 저 내려와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그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1: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최상품을 채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고 그냥 건강해지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1: 자연이 품은 귀한 보약을 찾으러 이번에는 전라남도 구례로 갔습니다. 해발 500m 산속에 자리한 집.

0: 단체. 뭘 하는 곳인데 일이 분주할까요?
1: 쑥부쟁이라고, 이것도 봄에 일찍 나는 나무. 이슬이 막 묻어있네. 아침에 직접 지금 비 온 거라서.
0: 쌉쌀한 맛이 나는데요. 주로 차나 나물로 먹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나물인가요?
1: 아, 엄나무 이거 다듬는 거예요. 엄나무 봄에 채취해갖고 1년 내 쓰기 때문에.
0: 엄나무의 새순을 개두릅이라고 하는데요. 봄에만 얻을 수 있어 귀합니다.
2: 가서 고사리도 좀 꺼놓고, 고사리 더 놔두면 새지니까 안 돼. 그 꽁잎이랑 얼른 따갖고 와.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
1: 알겠어.
2: 조심해서 갔다 와요. 이 시간대에 뱀이 딱 나오기 좋을 만한 시간이요.
0: 봄에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산나물들은 채취 시기가 짧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차로 10여 분을 달려온 곳은 해발 700m 고지의 산속. 산나물 채취를 위해 길까지 냈습니다.
1: 일단 고사리부터 좀 꺾어야 되겠네.
0: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딱 중간에 위치한 이곳. 눈 돌 인근 모두가 산나물 밭이나 다름없습니다.
1: 고사리 모양이 안 좋네요. 이건 조금 시기가 퍼졌다고 봐야 되거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온도 변화가 심한 데서 올라온 게 꼬들꼬들하고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저절로 나니까 뭐 일부러 안 심고 좋지요. 뭐 그냥 맛이 떨어져. 저 퇴비 주고 저거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되는 작물이거든 고사리가. 근데 이제 식당을 하려다 보니까 안 팔고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0: 산나물 대부분은 식당에서 사용하는데요. 1년 내내 쓸 것을 마련하는 시기라 가장 바쁩니다.
1: 꽁잎 따러 가야 돼요.
0: 고사리뿐 아니라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 종류만 10여 개. 꽁잎도 그중 하나입니다.
3: 꽁나무는 어디 있어요?
1: 이게 꽁나무예요.
3: 어디요?
1: 요 큰 거 이것이 꽁나무예요.
0: 이야, 나무가 꽤 크네요.
1: 50년 됐지 않을까 싶네. 우리 나이 또래 됐을 거예요. 원래 나랑 농사하고 할 때 심어진 거거든.
0: 뽕나무는 뿌리부터 열매나 잎까지 모두 사용되는데요. 그중 봄에 나는 연한 잎은 나물로 먹습니다.
1: 과일나무 전지해 주는 거나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전지를 해 주면 더 좋아요. 내년에 좋게 피.
0: 꽁잎 새순이 돋으면 맨 위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도구는 필수. 이후 나뭇잎만 훑어냅니다. 나물로 쓰는 어린 꽁잎의 채취 시기는 길어야 한 달.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 여기 나물류 중에서 여기 고소한 거는 요 뽕나물뿐이 없어요. 웬만한 나물은 쓰면서 고소한데 얘는 쓴맛이 없으면서 고소해요.
0: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이 많은 나물로도 유명합니다. 해질녘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1: 부숴야지. 요거부터 뽕부터 해야지.
2: 그걸 건지고.
0: 뽕잎은 보관을 위해 데쳐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2: 빠른 시간에 해가지고 해야 색깔이 새파랗게 돼요. 붓고 건지는 거는 애기 아빠가 하는데 내가 건지라 해야 건져. 물르고 안 물른 거 그걸 내가 가늠을 해주니까.

0: 드리시오.
1: 맛있네.
2: 아니 왜 젓는 건 못하시는 거예요?
3: 아니 이거 내가 해도 된디 익었니 안 익었니 뭐라고 해산께로 내가 몇 개 본 거요.
4: 나물은 한꺼번에 데치면 물러질 수 있어서 조금씩 빨리 데치는 것이 포인트. 이후 찬물에 식힙니다.
0: 네, 나물 데친 거 냉동시키려고.
5: 맛이 더 좋죠.
0: 냉동은 색깔이나 향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4: 나물은 채반에 받쳐서 물이 빠지게 둔 다음 소분하는데요. 이 상태로 영하 17도의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3: 마을 창고인데 거의 내가 다 써. 마을 냉장고.
0: 꾸쟁이.
4: 오늘 하루 작업한 나물량만 좋게 100kg 가까이 됩니다.
6: 주로 많은 게 이제 뽕나물, 엄나물, 또 쑥부쟁이, 치나물 뭐 그런 것이 주로 있어요. 곤드레만 끊어가야 돼요. 다른 거는
4: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가는데요. 냉동한 나물은 하루 저녁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물이 물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자연 해동된 곤드레부터 챙깁니다.
0: 곤드레는 강원도에서 실을 구입해갖고 심은.
4: 다양한 나물을 내놓고 싶어 곤드레를 산에 심은 건데요. 해발이 높아 곤드레가 잘 자란다네요.
2: 양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0: 그 산나물은 나물을 그 양념을 많이 넣으면 그 향기가 사라져요.
4: 향을 살리기 위해 보로쇠 물로 직접 담근 간장과 마늘만 넣습니다.
0: 산나물은 한꺼번에 많이 무치면 안 돼요. 색깔이 변질되니까.
4: 오랫동안 산나물을 다루다 보니 특성에 맞춰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0: 피가 있는가 보고 혹시 이물질 있는가 이게 세심하게 봐야 돼. 힘들면 뭐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2: 몇 년 하셨어요 이 일을?
0: 35년 됐나. 식용유로 처음에 볶아.
4: 손님상에 올라가는 산나물은 매일 아침에 새롭게 무치는데요. 산나물의 종류는 계절에 따라 소비되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 시각 한쪽에서는 숯불에 닭을 굽는 중입니다. 자연산 산나물과 숯불 닭구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제일 좋은 날에 앉으셨네.
7: 야, 나물 좋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죠?
0: 네. 아, 이게.
7: 좀 더 주세요.
0: 아, 더 드릴게요. 얼마 드릴게요.
4: 닭구이가 나오기도 전에 산나물은 동이 났네요.
7: 사장님 이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응?
3: 돌갓 갓인데 조선갓이라고.
7: 아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뭐야?
3: 그건 곤드레.
7: 맛있어. 이런 건 진짜 귀한 거다. 집어봐.
3: 손님들이 우리 집에 나물 먹으러 오시기 때문에 고기 먹기 전에 나물을 다 먹어보라.
7: 요 사장님이 다 이거를 따서

0: 다 담아요, 장아찌 같은 거.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 반찬이 전부 이 약이 되는 이 반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는데 맛있어요, 또.
1: 이제는 산나물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이거는 산초 이파리거든요. 이거는 엄나물입니다.
1: 담백한 닭구이에 향이 그득한 산나물의 조화.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3: 머위에다 이렇게 싸먹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맛있어.
4: 김치가 물르지도 않고 맛있지.
3: 여기서 사장님이 하듯이 그렇게 못해요.
5: 왜요? 왜 못하세요?
3: 어? 아니, 길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뭘 채취해,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6: 먼 데서 와갖고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발 900m에 자리한 노지. 더덕 수확이 한창인데요. 더덕은 인삼과도 견줄 정도로 효능이 좋기로 유명한 약초입니다.
7: 봄 더덕이 좋아요. 봄에는 맛있고 몸에 좋고요.
8: 네, 하루 세 뿌리씩 까먹습니다.
9: 와, 진짜요?
8: 감기 안 걸린다니 이거 세 뿌리만 먹어.
1: 막바지 봄 더덕 채취가 한창인데요. 봄에 캐는 더덕은 싹이 올라오기 전이라 특히 향이 좋다고 합니다.
10: 아, 사장님이신가 봐.
11: 안녕하세요. 예.
10: 제가 사장은 아니고 저는 버스입니다. 이가 사장이에요.
12: 더덕은 어떻게 해요?
0: 상품.
12: 여기에서 상품이에요, 이게?
0: 여기 이제. 여기 상이죠. 예.
12: 예, 예, 예.
0: 이런 더덕이.
12: 봄 더덕하고 겨울 더덕 되게 맛있어요. 차가운 땅 속에서 있어서 더덕을 찾던 더덕이에요, 제가.
0: 아,
12: 네, 네, 네. 더덕 큰 것 좀 저희 보내주세요.
0: 예, 저희가
12: 네, 네, 네.
1: 직접 산지까지 와서 고른 더덕은 대전광역시로 보내졌습니다. 더덕으로 수제 쌍화차를 만드는 곳인데요. 오늘 작업할 더덕량만 약 120kg. 세척부터 모든 과정은 작업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0: 가니.
1: 솔질을 마친 도덕은 고압 분무기로 다시 한번 세척해 줍니다.
0: 이건 처음부터 하는 건데요. 미세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 네 번째 세척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1: 특히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는 더덕은 세척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더덕을 세척하는 사이 새로운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쌍화차를 만드는데 핵심인 더덕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더덕과 설탕 비율은 1:1로 맞춰줍니다.
0: 더덕 목련 구기자 발효 쌍화차에 이 5년 숙성된 발효액이 들어갑니다.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게 옛부터 전통 방식으로 담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그런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5년 이상 숙성시켜요.
2: 아, 5년을요?
0: 네네. 이제 10년도 된 것도 있고 7년, 6년도 있는데 근데 10년 된 거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맛이 정말 달라요.
1: 이야, 발효액이 진하게 우러났네요.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0: 맛 어때?
3: 많이 달아요.
2: 아, 달아요?
1: 더덕 발효액은 수제 쌍화차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통 방식을 고집, 온기를 이용해 5년 이상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0: 목련이 알러지 비염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는 몸부시도 될 겸 해가지고 해서 같이 넣어서 쌍화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4: 요게.
2: 아니, 이따가 조금 된다.
0: 목련 청을 담을 때 이제 단맛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배하고 상큼하게 레몬을 사용을 해요. 홍아 씨가 빼줬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목련을 활용한 발효액을 만드는 작업. 특히 목련은 아주 짧은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재료인데다 사람 손이 아니고는 다듬기도 어려워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0: 4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이제 냉동으로 들어갑니다.
1: 재료들을 푹 끓인 다음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홍화 씨는 뜨거울 때 치대서 내용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만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 과정. 이후 완전히 식혀서 저장고로 옮겨줍니다.
0: 영하 2도 정도부터 얼지 않을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숙성을 시키거든요. 저희 집에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숙성시켜요.
5: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이 쌍화차 만드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0: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1: 쌍화차의 기본이 되는 발효액은 종류에 따라 발효 시간과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0: 이제 약재를 갈아서 이제 쌍화차를 만들 거예요.
1: 사용하는 기본 재료만 총 14가지.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쌍화차를 만들어냅니다.
2: 이게 지금 네. 다 쓰시는 약재인 거예요?
0: 네, 네, 다 쓰는 재료예요. 몸부심이 되시라고 많이 넣는 편입니다.
1: 쌍화차 종류별로 추가되는 재료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모든 재료는 분쇄기에 갈아서 사용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배합 과정에 들어갑니다.
0: 자, 목련청 넣고, 오. 유자 넣고,

0: 더 가는 거 넣고
1: 약재 넣어주세요.
2: 보통 쌍화차는 한 번에 100kg 정도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만 40kg.
1: 이렇게 뭉친 것들 때문에 이제 손으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배합기에다 넣어서 한번 더 돌려줘요. 제대로 다 섞어서 5개월 이상 숙성시키러 들어가요.
3: 그럼 이게 쌍화차네요?
1: 네.
2: 이곳에서 만드는 쌍화차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주 재료에 따라 만드는 법도 다릅니다.
1: 구기자 더덕 발효 쌍화차인데 이제 여기에는 5년 숙성된 더덕 발효액이 들어가요. 발효 쌍화차에다 넣을 거거든요.
3: 몇 년 차 될까요?
1: 5년.
2: 더덕 발효액은 5년 이상 발효 과정을 거친 것만 쓰는데요.
1: 비싸요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3: 재료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아니, 전혀요. 저거는 전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4: 점성도 좋아요.
1: 더덕 발효액 들어갑니다. 어깨나무 열매랑 가시오가피 열매예요. 구기자를 이렇게 큰 구기자를 넣어요. 열 많으신 분도 드셔도 좋게끔 한 게 만들어낸 게 구기자, 발효 쌍화차. 차가운 성질이에요, 더덕이.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목적으로 해서 5년 숙성된 걸 넣습니다.
2: 쌍화차 종류에 따라 재료는 달라져도 정성과 들이는 시간만큼은 똑같습니다.
3: 와, 사장님 진짜 무거운데 이거 몇 킬로나 나가요?
4: 80킬로요.
1: 오늘 총합해서 8통 정도 나왔거든요. 450kg 좀 그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5개월 동안 숙성을 마친 쌍화차는 병입 작업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혼합을 한 후 살균 소독을 마친 병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으며 다시 한번 내용물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5: 잘 계셨죠?
1: 오랜만이네.
4: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2: 단골 손님 등장에 쌍화차를 준비하는데요.
1: 구기자 쌍화차예요.
2: 쌍화차를 끓일 때는 쌍화차 50g에 물은 8배에서 9배 정도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끓이고 10분 졸여주면 맛있게 쌍화차를 마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5: 진짜 이거 방문하는 거 이거 먹으러 옵니다. 장모님 처음으로 살짝 재료. 전화 와서 그 쌍화차 그
1: 기운이 없다면 좀 따뜻하게 해서 자주 드셔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5: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조심히가. 네.
1: 만들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라고 가끔 생각해요. 근데 너네 쌍화차 정말 좋다라는 얘기 들으면 보람돼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재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작정하고 달려든 게 아니라면 어찌 이리 유혹적일 수가 있을까요? 안양천변 봄꽃의 유혹에 걸려든 상춘객의 이분도 추가요.
3: 안양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중앙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달인들이 있거든요.
1: 꽃길만큼이나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묘기 대행진이 펼쳐집니다.
3: 마무리. 우와.
4: 이 직업을 맡은 지가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1: 문만 열면 줄을 서는 맛집의 비밀은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할 틈 없게 만들어주는 눈요기.
4: 바꾸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어느새 달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 여기 시장에서 만나보시죠. 수도권 서남부 경기도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안양. 안양역 앞 넓은 평지에 격자로 조성된 이 큰 시장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일상이 지루해지면 시장에 가보란 말이 있죠. 언제 찾아도 활기 넘칠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계절을 거치고 있는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일 겁니다.
3: 이 신기해가지고 똥시금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똥시금치가 뭐예요?
5: 지금 이 시절에 잠깐 나와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오지 시간 지나버리면 안 나와버려요. 키가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3: 이게 시금치 이게.
5: 그 당시에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유난가.
3: 와. 식감 되게 좋겠다.
5: 연해서 아삭아삭이 삶아서 붙이는.
3: 이게 경심채처럼 가운데 뚫려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눌러봐도 질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아삭아삭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5: 근데 확실히
3: 진짜 맛있대요.
5: 너무 사랑. 한 개가 많은데.
1: 쫑 시금치 알아보시는 주부 구단 등장이요.
3: 안양중앙시장은 제가 여태까지 다녀봤던 시장 중에서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여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물건도 엄청 많고 심지어 사람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1: 재미라면 여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 종류 엄청 많다.
1: 이 시장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물. 흔히 보던 어묵과는 색깔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이죠? 원하는 손님들은 누구나 시식 가능. 특이한 건 외국인 손님들이 왕왕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오셨다는 분입니다.
6: 我们是看到一个视频，然后视频上有这种颜六色的这种鱼品，看起来很好吃的样子，然后就想要开车前往。
4: 啊，묘비 한번 보여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

0: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무려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한 어묵 달인의 솜씨. 외국인 손님 만족도 역시 최상급.
1: 마무리. 우와. 감사합니다. 일부 공연 끝입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1: 아, 이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네. 검지와 인지로 원을 만들고 이 밑에 세 손가락으로 하나씩 접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새끼 손가락을 통해서 눈으로 눌러가지고 짜주는 거죠.
3: 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아.
1: 공기가 안 들어가야 기포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0: 보고 또 봐도 놀랍죠. 이 집에서 눈길을 끄는 요소는 달인의 묘기 외에도 더 있다고 하네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자로잰 듯 일정한 크기,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달인의 손재주. 사실 이 집 주인은 열렬한 학구파랍니다.
3: 진짜 예쁘네요.
1: 네, 이게 야채를 밑속에 갈아가지고 색을 내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면 네. 먹고 싶은 충동이 살짝 들겠죠?
0: 처음 어묵을 배울 땐 존재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천연 재료로 빚어내는 고운 색깔 어묵 역시 직접 고안한 것이랍니다. 주인장 말 맞다나 기왕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어묵이 먹기도 좋을 테니까요.
3: 몇 년 정도 했어요?
1: 제가 이 직업을 맡은 지가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3: 그럼 80년대
1: 초! 네, 80년대 초부터.
3: 진짜 한평생을 그냥 어묵에 바치셨네요.
1: 맞습니다. 한평생이 아니고 반평생.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 반평생.
3: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 딱 절반이죠. 120의 절반.
0: 혈혈단신 상경해서 어묵을 튀길 때만 해도 한 우물을 팔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도 어묵 덕분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문제는 없었다죠. 달인에겐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요.
1: 요게 반죽이에요. 요거를 얼음에 이렇게 맞대어줘야 온도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먹었을 때 이게 탱글탱글하고 씹는 식감, 입에서 느끼는 미각, 그런 자체가 달라요.
0: 기왕 하는 일, 꽁무니보다는 앞에 서는 게 좋았다는군요.
3: 저건 칼이라고 불러요?
1: 네, 어묵칼.
3: 어묵칼이라고 불러요?
1: 얘가 45년 됐는데
3: 이 칼이요? 오, 묵직하네.
1: 다뤘잖아요. 손잡이를 만져도 다른 거예요. 깎은 게 아니라.
3: 딱 엄지손가락으로 잡는 요 부분.
1: 네, 맞아요.
3: 그냥 딱 쥐면 엄지손가락이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묵칼은 처음 봤어요. 어릴 때 시장 가면,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면은 이 어묵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0: 그래서 생초보의 달인 따라잡기 체험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3: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1: 손놀림이 도자기 도자기 만들듯이 섬세해야 돼요.
3: 되게 찐득찐득하니까 이게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반죽 자체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네요.
0: 손놀림 하나하나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그나저나 정태겸 작가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잖아요.
1: 얘야, 열심히 잡아. 우리 작가님 더 맛있는 거 드세요.
0: 맛 기행 전문가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셔야죠.
3: 쫄깃한 느낌이랄까? 이 정말 휘핑의 느낌 자체가 완전 확 다른 것 같아요.
0: 그게 다 좋은 재료, 신선한 아이디어, 적절한 튀김 온도,

0: 달인급 손놀림이 어우러져야 나오는 맛이랍니다. 근데 여긴 어디죠?
1: 아, 오실 줄 알았어요. 사장이라도 좀 할 건데.
2: 자, 두 분은 어떤 관계십니까?
3: 같은 집에서 네. 같은 침대에 쓰시는 사람입니다.
2: 아이고, 네. 사모님이시군요.
3: 네, 맞습니다.
4: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3: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올해부터 투입돼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초보부터 배우는 단계.
2: 부모님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힘드시니까 일손도 도와드리고 이제 슬슬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겸사겸사해서 오게 된 거죠.
3: 모양을 내기 위한 첫 번째 동작이니까 이 반죽을 피는 거를 우선적으로 제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0: 이세가 후계 구도에 뛰어든 걸 보니 부친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3: 반죽이 펴져야 되는데 반죽이 파도를 친단 말이야. 사각형이 됐나 해서 끌어와서 이렇게 보면 돼.
0: 그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2: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다. 아빠가 하는 거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있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칼.
1: 여기야.
3: 고추장 된장처럼 전통 음식, 대한민국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묵이라는 게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전통 음식 못지않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어묵을 쭉 만들 거예요.
0: 부자의 선전을 응원할 밖에요. 시장의 또 다른 맛 달인을 찾아 헤매던 발길이 멈췄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와, 누룽지. 오.
1: 예.
2: 와, 이것도 예술이네. 부러지지도 않네요.
1: 예.
0: 보름달처럼 둥근 누룽지 참 오랜만이죠.
2: 이거 완성된 거 좀 떼어 먹어봐도 돼요?
1: 예, 드세요. 네. 이거 드세요. 이제 금방 나온 거.
5: 이거 밭꽃 누룽지 진짜 따뜻할 때 입에 넣자마자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이 느낌은 마트에서 파는 거 드시는 분들은 절대 모를 맛입니다. 이거.
0: 그래요. 전기밥솥이 대중화되면서 요즘엔 이런 누룽지 보기가 어렵죠. 이 집 누룽지 맛의 비결 그 첫 번째는 9:1 맵쌀과 찹쌀의 비율이랍니다.
1: 이걸 잘 눌러야 저렇게 골고루 잘 달라붙는 거예요, 밑에. 예, 대충 뭐 잘 안 누르면 구멍이 뿡뿡 뚫리고 그리고 누룽지하고 누룽지가 잘 어울리지 않고 다 부셔져 나가는 거예요.
2: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1: 힘들어가지고 예. 많이 못 만들어요.
2: 그럴 것 같아요.
1: 70개?
2: 70개?
1: 예.
0: 밥 짓는 시간 제하고도 20분이 걸리니까 하루 종일 만들어 보아야 70개가 고작이라는데요. 맛의 비결 두 번째는 불 조절. 초반, 중반, 후반은 물론 화구와 솥의 거리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답니다.
1: 갑니다.
2: 네.
1: 가져다 놓겠습니다.
2: 네.
0: 어디 하나 손상어 없이 온전히 둥근 모양. 누룽지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탐낼만 하시겠어요.
6: 맛있어 보여. 네. 누룽지도 끓여 먹고 그냥도 먹고 그러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아프면은 누룽지 끓여서 드시면은 그거 먹고 또 힘내고 그러니까 네, 그런 추억도 있어요.
0: 온라인 비대면 시장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요즘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진짜 물건은 여기 이곳 시장에 오셔야 만날 수 있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2: 여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계신 거예요?
7: 맛집.
2: 아, 여기가?
7: 안양시장 맛집.
2: 어, 여기 그렇게 맛있어요?
7: 아, 이거 최고예요. 저 수원 좋았어요, 수원. 손으로 직접 쓰시잖아요.
2: 잘하시네요, 아버님.
7: 안녕하세요.
0: 줄은 섰지만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현란한 칼솜씨. 나도 모르게 눈길이 쏠리고 마는데요.
4: 제가 일부러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0: 그래서 칼국수 1인분 써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았는데 5초가 채 안 걸리네요.
8: 칼국수 면을 뽑아내면서 옆으로 가는 그 박자, 탁탁탁탁 옆으로 가는 박자가, 아 이거는 거의 달인의 경지다.
0: 기록 단축을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와주신 손님들을 위해 애쓰다 보면 저절로 달성되는 기록. 이것이 달인의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심금을 울리는 가격까지 보고 나면 딱히 생각이 없다가도 절로 줄을 서게 된답니다. 물론 제작진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기다리면서 눈으로 절반쯤은 먹었으니 이제 코와 입으로 나머지 절반을 감상해야 할 시간. 아침 저녁으로 쌀랑한 바람 스칠 때면 더더욱 생각날 칼국수. 전국의 모든 시장이 칼국수 가게 하나쯤은 품고 있는 까닭이겠죠.
8: 칼국수에는 또 김치가 짝꿍 아니겠습니까? 한 두세 젓가락 먹어보면 버섯 향이 맨하게 품 속에 감도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0: 다 칼국수 써오는 소리와 솔솔솔 버섯 향 풍기는 내음 속에서 오늘도 사장님의 달인급 솜씨는 이거만 갑니다.
4: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가격을 지금 이걸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니까 보다 없이 편하게 드시라고.
8: 이번에 시장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안양중앙시장은 잊지 못할 또 한 페이지의 여행의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0: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계신 곳엔 왜 없겠습니까? 맛의 달인 찾아 시장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죠.
9: 잘했어.
10: 9살 먹어서부터 했어요.
9: 잡았어요. 잡았죠? 나 잘 잡혀.
4: 손 진짜 빠르시네요.
10: 가지락 다르네요.
9: 와, 진짜 무게 맛있네. 그냥 쭉 해줘요.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야. 하다 아니면 못 살았어.
1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꿀리.
2: 네.
1: 오. 살라말라이꿈. 40kg.
2: 와.
3: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3: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꿈속의 사랑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빠른 음악이 아니라 약간 재즈풍의 슬로우 템포를 가지고 하는 라인댄스 작품입니다. 한번 음악도 같이 들어보시고 멋진 동작도 같이 하면서 댄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락킹 체어라는 동작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락킹 체어, 흔들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거릴 때 뭘로 흔들거리면 좋을까요? 상체가 아니라 우리 하체, 발을 이용해서 흔들거리는 스텝을 락킹 체어라고 해요. 자,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항상 체중이 없는 발로 무게를 이동하시면 돼요. 자, 체중이 없는 발을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돌리고 다시 오른발을 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리세요.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얘가 앞으로 갈 때 다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면 체중이 앞으로 움직여서 중심 잡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락킹 체어 동작을 하실 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 살짝 왼발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체중을 다시 왼발로 놓고 오른발을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발이 바닥에 살짝 붙어 있어야지 체중을 제자리에 옮겨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으세요. 옆에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락킹 체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댄스를 하실 때 자세를 바르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춤을 추시면은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이 락킹 체어 동작입니다. 네 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락킹 체어. 체중이 어느 발에 가 있어요? 왼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스텝이 있는데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동작이에요. 포도넝쿨이라는 동작입니다. 오른발이 옆으로 가고 왼발이 오른발 뒤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오른발이 옆으로 가서 왼발을 오른발 옆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바인 스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레이프 바인 시작. 오른발 옆에 왼발 뒤에 오른발 옆에 왼발 모아주세요. 왼쪽으로 가는 바인 스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옆에 오른발 뒤에 왼발 옆에 오른발 모아주세요. 뒤를 돌아서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오른쪽에 와서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왼발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스텝 터치 동작을 할게요. 스텝을 한번 가져가서 오른발 터치. 다시 오른발 스텝 가져가서 왼발 터치. 그 다음에 왼발로 왼쪽으로 가는 그레이프 바인 스텝을 하시면 돼요. 자, 왼발부터 시작. 옆에, 뒤에, 옆에, 터치.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스텝 터치 시작. 1, 2, 3, 4. 바인 스텝. 5, 6, 7, 8.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동작 끝나고 오른발이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90도로 이렇게 드는 걸 히치라 그래요. 자, 이번에 왼발 들어볼게요. 히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로 바닥에다가 박스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박스를 그리는데 오른발이 옆으로 가고 왼발 모으세요. 이때 체중을 이동해서 오른발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를 우리가 뒤로 만들 거예요.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이때 왼발을 갖고 오면서 무릎을 들어주세요. 자, 들려 있는 발이 다시 옆으로 갈 거예요. 오른발 모아주세요. 다시 체중을 바꾸고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옆으로 가고 왼발 모아주면서 이때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을 들어주세요. 들려있는 발 옆으로 가고 왼발 모아주고 또 왼발이 앞으로 나가셔야지 오른발로 무릎을 들 수가 있어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뒤를 돌아서 다시 1, 2,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들어가겠는데요. 12시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6시 방향으로 도는 투월 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들턴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패들턴. 이렇게 우리가 패드를 밟듯이 발을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서 도는 동작을 패들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동작에서 무릎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들려 있었죠. 얘를 눌러 주세요. 앞에다. 누르면서 내가 왼쪽 방향으로 돌아서 왼쪽 4분의 1 턴을 하고, 다시 이 발을 앞에다 놓고 돌아서 4분의 1 돌아서 6시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패들턴이라 그래요. 두 번을 할게요. 자, 여기가 12시예요. 내 오른쪽은 3시, 내 왼쪽은 9시. 그래서 히치 한 발을 놓고 패들턴 9시, 패들턴 6시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체중이 어느 발에 있어요? 왼쪽 발에 있죠. 그럼 가볍게 우리가 스웨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우리 몸이 어때요? 가볍게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죠. 움직일 때 힙을 같이 움직여 주시는 동작을 스웨이 동작이라 그래요. 그럼 체중이 왼발에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밀어주면 오른쪽으로 한번 옮기고, 다시 왼쪽으로 한번 옮기고, 오른쪽 한번 옮기고, 왼쪽 한번 옮기고. 그럼 체중이 어느 발에 있어요? 왼쪽 발에 있어요. 지금 한 동작을 힙 스웨이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그러면은 마지막 패들턴 동작하고 스웨이 동작을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 무릎을 들려 있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체중 어느 발에 가 있어요? 왼발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락킹 체어 1번을 시작하시면 돼요.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스웨이. 5, 6, 7, 8. 체중 왼발에 드세요. 첫 번째 동작부터 네 번째 섹션까지 전체 카운트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락킹 체어 준비.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1, 2, 3, 4, 5, 6, 7, 8. 네 번째. 1, 2, 3, 4, 5, 6, 7, 8. 체중 왼발에 드세요. 제가 뒤돌아서서 첫 번째 섹션부터 네 번째 섹션까지 천천히 카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첫 번째 락킹 체어 동작부터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박스, 1, 2, 3, 4, 5, 6, 7, 8. 네 번째 패들턴. 1, 2, 3, 4, 스웨이. 5, 6, 7, 8. 체중 왼발에 드세요. 음악이 빠르지 않으니까 천천히 동작 연습을 하시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댄스 해보시겠습니다. 자, 가볍게 리듬을 박자를 세보세요. 오른쪽 터치 바인스텝. 자, 박스만 들고 하나 히치 패들턴

히치 헤드 턴 스웨이 원, 투, 쓰리, 포 오른쪽 스텝 터치 바인셉 히치 박스 락 헤드 턴 스웨이 락키 바인셉 바인셉 히치 헤드턴 1, 2, 3, 4 rocking 바인셉 스텝 터치 바인셉 자 박스 만드는 히치 하나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헤드턴 헤드턴 헤드턴 1, 2, 3, 4 하나 오른쪽 박스 헤드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락킹 체어 왼쪽 바인셉 자 박스 만들고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헤드턴 헤드 헤드 스웨이 셋 넷 하나 오른쪽 스텝 터치 왼쪽 바인셉 자 박스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헤드 스웨이 락킹 체어 바인셉 스텝 터치 하나 바인셉 자 박스 만들고 왼발 들어주세요 박스 만들고 오른발 들고 패들 타 힙 힙 오왼 오왼 하나 바인셉 터치 박스 원 투 히치 원, 투, 패들 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른쪽. 스텝 터치. 왼쪽. 자, 박스 만들게요. 하나, 히치. 패들 턴. 하나, 힙.

0: 6AM의 터치 마인셋. 자, 박스 만들게요. 왼발 위치 패들 턴. 천천히 힙을 하나 둘 셋 넷 나 오른쪽 다시 왼쪽 바인셋. 자, 박스 만드세요. 왼발 히치 패들 턴. 패들 패들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바인셋. 자, 3번 박스 만들고 왼발 들고 패들 턴. 하나, 둘, 셋, 넷. 장윤정의 꿈속의 사랑 어떠셨어요? 음악이 빠르지 않고 부드러운 템포의 라인 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 천천히 리듬을 느끼면서 따라하시면은 라인 댄스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0년대에 유명했던 원에이 티켓이라는 올드팝송을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스텝과 음악이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강사 박미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등산복 기능이 중요합니까? 패션이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기능이라고 당연히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패션이요! 라는 답변이 더 많아요. 등산 강사인 저도 산에 갈 때마다 등산복장 어떻게 해야 하지? 늘 고민을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바람이 부나 확인하고 비나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나 꼼꼼히 확인하고 등산 복장을 선택을 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저는 패션보다는 기능을 더 고려하면서 등산 복장을 준비하는 거죠. 벌써 한 3년 됐나 봐요. 11월 초에 설악산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오색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34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사고의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보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발견 당시 상황을 써놨는데 얇은 패딩 자켓을 입고 있었고 발목 부위가 낮은 운동화 형태의 여름 트레킹화를 신고 있었고 등산복이 아닌 일반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중청대피소의 국립공단 직원이 당일 설악산은 비를 동반한 광풍이 불고 있었답니다. 기온이 영하 7도였는데 혹한의 비바람과 눈보라를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정도였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 산 또 큰 산을 갈 때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예, 산의 기온 감률 현상인데요. 산은 고도 100m 오를 때마다 기온이 0.6에서 1도씨 정도 낮아집니다.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는 시속 1m에다 1.6도 정도 낮아지고요. 방금 제가 속초에 설악산의 사고 사례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 시내 기온이 0도이고 설악산 대청봉에 초속 5m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기온 감률로 계산을 하면 영하 12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까지 감안하면 영하 20도가 되는 거죠. 시내 기온만 생각하고 산을 올랐다가는 체온 유지에 실패를 해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크게 있는 거죠.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도심의 낮 기온은 반팔 차림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등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온 유무를 함께 챙겨가야 하는 거죠. 예. 그럼 등산복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산복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직접 닿는 베이스 레이어와 그 위에 보온을 위해서 입는 미드 레이어, 그리고 비나 바람, 눈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마지막 위에 입는 게 아우터 레이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이건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잖아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우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촉감이 좋아야죠. 그리고 등산은 한겨울에도 땀이 나잖아요. 한겨울에도 땀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은 땀을 신속히 흡수하고 또 땀에 젖은 옷을 빨리 말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원단을 우리가 쿨맥스라고 많이 알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미드 레이어는 보온을 위한 옷입니다. 예. 이 보온 옷의 기능은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발생하는 땀도 빨리 발수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 통기성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네. 이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원단이 이제 플리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땀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겨울에 보온 옷을 챙겨 입을 때는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두개 이상을 껴입는 게 훨씬 보온에 좋습니다.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말이 겹을 말하잖아요. 몇 개를 껴입었나.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시시각각으로 땀이 났다, 추웠다, 오르막을 힘겹게 오를 때는 막 땀이 쭉 났다가, 가만히 숲길을 걸을 때는 또 추웠다가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옷으로 보온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아우터 레이어인데요. 아우터 레이어는 비, 바람, 눈 등으로부터 내 신체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방수, 방풍 기능을 하는 자켓은 사계절 항상 배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방수, 방풍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원단이 고어텍스잖아요. 특히 고어텍스 원단은 방수, 방풍은 물론이고 투숙 기능까지 갖춰져서 많은 등산인들이 애용하는 원단이죠. 하지만 완벽한 투숙이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고어 자켓을 입고 움직일 때도 안에서 땀이 차면 수시로 지퍼를 열어서 몸의 열기를 밖으로 빼주어야만 안에 있는 보온 옷이 젖지 않아요. 이 자켓은 배낭에 항상 사계절 휴대하고 다니면 좋은데요. 예. 이 필름 원단을 보호하고, 배낭에 잘 휴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이렇게 3분의 1을 접어서, 예, 팔을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도 3분의 1을 접어서 팔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서 둘둘둘둘 마르시죠? 그러면 여기, 모자 케이스에 얘를 쏙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배낭 안에 넣으시면, 필름 손상도 막을 수 있고, 요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케이스 자체도 또 무게가 되잖아요. 우리는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모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을 해서 배낭에 넣으시면 됩니다. 팁이에요. 등산복 이렇게 잘 갖고 있고 등산을 해도, 등산복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부터는 등산복을 어떻게 입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집에서 쌀쌀하니까 베이스 레이어 입고 미드 레이어 입고 아우터 레이어까지 자켓을 착 입고 산에 도착을 하셨으면 살짝 춥게 느껴져도 자켓은 일단 벗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5분 도채안 돼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참못 지켜요. 예. 아무리 강사들이 벗으라 그래도 추워서 가긴 괜찮다고 안 벗는데 결국 뭐 5분에서 10분 지나면 땀을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벗고 출발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중간에 나는 옷을 벗어서 배낭에 넣어야 되겠는데 일행은 가고 있으니 옷을 벗지 못하고 계속 땀을 흘리고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는 타임에 가서 막상 벗으려고 벗으면 너무 춥잖아요. 옷이 젖잖아요. 그럼 이 젖은 옷이 마르면서 내 체온을

겹쳐 있는 것을 레이어닝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거를 사면 되잖아요. 베이스 레이어는 그렇다 치고, 미드 레이어, 보온과 또 보온 옷에 방수, 방풍 기능이 있으면 하나만 입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까요? 단점이 있죠. 첫째, 가격이 비싸집니다. 네. 가격이 비싸지고, 둘째,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또 단점은 우리가 보온 의류를 입고 가다가 더우면 이걸 벗어서 배낭 안에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운 자켓 외피에 고어텍스 원단이 붙으면 부피가 커져가지고 배낭 안에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옷을 못 벗고 땀을 계속 흘리는 경우도 있죠. 각각의 필요한 기능만 하는 옷을 선택해서 레이어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참 초기에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레깅스를 입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하기 편한 옷이잖아요. 예, 활동성이 좋은 옷인데 다만 레깅스는 바람이나 비, 눈이 내리는 날에는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워킹 교육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4월이었거든요. 4월인데 북한산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었는데 입술이 파래지고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대비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낭 안에 오버트로우저라고 하는 그 덧바지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이럴 때 덧입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대책만 갖추고 있다면 뭐 레깅스 괜찮습니다. 예. 배낭에 꼭 휴대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가기 전 등산복 어떻게 챙겨 입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산 갈때 구비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비들, 올바른 등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항공기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내설비를 잘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모르면 사용 못하지만 알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내설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내에 가장 먼저 타시면 하시는 일은 짐을 보관하시는 일이죠. 오버헤드빈도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짐은 앞좌석 하단에 넣어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두 군데 다 보관 가능하시고요. 앞좌석 밑에 보관해달라고 하는 물건들은 주로 깨지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술병 뭐 이런 경우요. 그런 거는 오버헤드빈에 넣었다가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그 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옆좌석 승객이 짐을 내리다가 잘못 툭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석 하단에 넣어달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큰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큰 캐리어가 오버헤드빈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뭐 본인이 가지고 오신 뭐 핸드백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오신 백팩 이런 거는 좌석 하단에 넣어주셔야 저희가 짐을 정리하기가 좀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 먼저 들어가신 승객이 짐을 넣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서 뒤에 줄을 쫙 서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탑승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사실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자기 짐은 재빠르게 위에 얹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넣으려고 딱 갔는데 내 좌석 위에 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요. 이럴 때는 또 승무원을 부르시면 됩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짐을 정리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빈 곳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쪽에 짐을 옮겨서 보관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꼭 승무원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서 승무원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솔직히

솔직히 어떤 분은요, 어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도 계세요. 승무원들 지나갈 때 이렇게 허리나 이몸 부분을 터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무원 입장에서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소심하셔가지고요. 계속 승무원 오기만 눈을 막 이렇게 마주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때 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 콜 버튼을 누르시는 건 전혀 저희한테 신뢰가 아니거든요. 콜 버튼 누르시면 승무원은 승객이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하실 때는 꼭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장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비행기에 타시면 화장실 위치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지?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내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여자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승무원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뭐 혹시 뭐 아프거나 뭐 약이 필요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쓰러질 것 같거나 하실 때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시면 승무원이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간혹 이 화장실이 흡연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간혹 기내 흡연하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화장실에서 몰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내 화장실 천장에는요. 스모크 디텍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면은 불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담배 연기에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삐삐삐삐 울려서 막 승무원이 막그 화장실을 달려가서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 보잖아요. 그럼 안에서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짓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배를 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법상 저희가 지금 담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기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식사 끝나고 장거리 비행 갔을 때두 번째 식사 전에 승객들 수면을 취하시라고 아주 비행기의 라이트를 다 꺼버립니다. 그럴 때 아, 나는 책도 읽고 싶어. 아니면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 취미 생활인데, 뭐, 뜨개질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기내에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독서등을 켜시고 조용히 혼자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는 전자기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타시더라고요. 뭐, 핸드폰도 물론 가지고 타시고, 태블릿 PC도 가지고 타시고, 아니면 노트북도 가지고 타시는데, 이런 경우 전원 공급하는 장치가 좌석 하단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석 하단에 콘센트에 꽂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종별로 있는 비행기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약한 항공기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이 전원 시스템이 없다. 그런 경우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행객들 중에 승무원들한테 이거는 부탁해도 되나?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나?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해도 되는 거와 요청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사별로 서비스하는 아이템은 굉장히 다릅니다. FSC 항공사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내 담요, 볼펜, 안대, 귀마개,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LCC 항공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냥, 아, 있나 없나? 그냥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승무원한테 이 비행기에는, 이 항공사에는 이런 아이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요. 있을 때는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공사별로 승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내에는요, 비상약도 있습니다. 의외로 기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무원한테 요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머리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될 때, 혹은 뭐 알러지가 있을 때 이럴 때 약이 구비돼 있으니까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승무원한테 이런 경우 무리한 요청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건좀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내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 기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타시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하고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하고 오시면 되는데 예, 기내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내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저희는 스페셜 밀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종교상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는 다이아베틱 밀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베지테리안 밀도 있고요. 혹은 과일만 드시는 푸른 밀도 있습니다. 제공은 해드리는데 기내에 타서 달라고 하시면 없습니다. 일반 식사를 드셔야 되고 이거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항공사에다가 예약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청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코노미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코노미 증후군은요.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었을 때 생기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뭉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혈전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코노미 증후군을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1번, 절대 꽉 조이는 옷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가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 항공사에서는 오죽하면 기내에서 스트레칭 방송도 틀어줬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서 같이 스트레칭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방송도 한번 틀어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씩 스트레칭 해 주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좀 이렇게 에티켓을 조금 안 지키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요런 거는 저희가 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좌석 등받이를 뒤로 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쉬실 때는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셔야 되죠. 근데 뒤에 승객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뒤에 승객이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이런 거 보지 않고 뒤로 갑자기 확 젖히시다가 커피가 확 쏟아져가지고 뒤에 분이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 발생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좌석을 뒤로 젖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내에서 갑자기 신발을 벗고요. 양말도 벗고요. 맨발로. 근데 그 맨발을 또 앞좌석 등받이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승객 머리 위로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또 냄새도 날수 있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내 에티켓으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으니까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요.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여행하시니까 기쁘신 건 알겠는데 거의 5시간 내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세요. 특히 술을 드시잖아요. 그럼 술을 드시고 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승객들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승객을 보셨어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승무원을 불러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뭐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 있는데 혹시 뭐그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면 직접 전화 안 하시잖아요. 어디다 전화하시냐면 경비실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경비실에서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조정을 좀 해주시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할 때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약간 싸움으로까지 번지시는 경우 제가 봤거든요, 기내에서. 그래서 실은 승무원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승무원이 센스 있게 저희는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계신 승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주변에 계시는 승객들께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슬쩍 얘기해 주시면 승무원이 센스 있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좀, 물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절대 고치지 않으신다 하면 정말 이거는 막무가내 승객이지만 보통 99%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다 시정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경우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알면 그렇게 안 하시는데 본인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된다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는 정말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 열몇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면

0: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공항 입출국 시 에티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3: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4: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2: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5: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6: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3: 얘들아, 밥 먹자!
6: 이거 또 싫어.

0: 중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오늘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6: 내가 기다릴 거야.
7: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바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8: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7: 아, 괜찮았죠.
9: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7: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8: 한 달에?
7: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10: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8: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0: 눕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연골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두 번째 시간에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 아마 다녀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야, 그 엑스레이 맨날 찍어봐요. 소용없어. 맨날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검사. 방송에서 흔히 들으셔서 알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연골은 안 보인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보이고 연골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골이 보이지도 않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하면 저희는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연골 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현재 상태를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아픈 사람 다 MRI 비싼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엑스레이를 그럼 찍는데 자, 또 하나 아주 흔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진찰을 한참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한번 찍고 오시면 같이 보시죠 하고 엑스레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럼 엑스레이 되게 좋으시네요. 엑스레이 깨끗하시네요. 연골 간격도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분이 일부 계시고 일부는 화를 내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나보고 엄살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 하죠, 사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직접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 두께는 정상적이란 의미예요. 아주 심해져서 연골이 정말 닳아서 연골이 얇아지면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생긴 게 보이고 다리가 휜게 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심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연골이 닳기 전 단계, 그걸 저희가 이제 1단, 1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뭘 하다 보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럴 때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엉덩이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도 아프잖아요. 연골도 동일합니다. 내 연골이 X에서 정상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분들 관절 경로 들어가서 봐도 눈으로 보면 멀쩡해요. 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면, 또 하지 않던 운동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다른 압력이 막 누적이 되면서, 연골 자체보다는 연골 아래쪽에 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골하골에 혈액

통증이 증가하고 압력이 들게 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골도 실제로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왜 아프냐는 질문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보통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또 주사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주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사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맨날 찍어서 뭘 봐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절염은 저희 의사들은 1기부터 4기로 나누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KL 그레이드란 건데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가 1기. 그다음에 이렇게 스퍼라 그래서 무릎 옆에 일종의 골급, 돌기가 보입니다. 뾰족하게. 그렇게 생기면 2기. 세 번째, 3기는 더 심해져서 연골이 닳아서 간격이 좁아져 보이는 경우. 그게 3기. 그 다음에 더 닳아서, 다 닳아서 우리 무릎이 O자가 되고 뼈끼리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런 경우가 4기.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이분의 지난 6개월, 1년 동안의 삶이 보여요.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에는 엑스레이상에서 골극이란 스퍼가 없었는데,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스퍼라는 골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난 1년 동안 운동도 안 하셨고, 체중도 더 드신 것 같고, 관리를 전혀 신경도 안 하셨나, 안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일단 부인부터 하시죠. 그러면 제가, 틀림없습니다. 무슨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증 있어요. 그래요. 물증. 우리나라 사람들 물증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물증이에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물증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관리 잘했는지, 그 스퍼의 형성이나 간격이 좁아지는 걸 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검사에 별거 아닌 엑스레이 검사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뼈를 본다면 초음파를 통해서는 뼈를 제외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연부 조직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민감하게 손으로 느낄 수 없는 물이 찬 정도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CT 검사 또 MRI 검사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상에서 문제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큰 파열이 있어 보여서 MRI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MRI 말고 CT는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두 개의 차이는 CT는 엑스레이와 동일합니다. 엑스레이를 3차원적으로 찍어서 보는 걸 뿐이에요. 단면으로 자를 수 있게.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거는 CT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RI를 찍으면 무릎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무릎에는 이렇게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제가 첫 시간에 방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석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골판의 상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도 안심한데, 뭔가 증상은 명확하게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MRI를 찍어서 원인이 뭔지를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원인 모르고 아무거나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MRI를 찍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많이 간과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데 걸음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잘안 나요, 치료해도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시켜요. 걸음걸이 걷는 걸로 보면 의외로 틀리게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걷고 계시지만, 어떠한 이유로 한번 뭐 다친 적이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어떤 이유로 내 걸음을 좀 신경 쓰고 걷는 분이 계신데, 그 잘못된 걸음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걸음걸이가 어떤 게 옳은지, 또 걸음걸이가 틀리면 왜 아픈지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근육량 검사를 해요. 우리, 골다공증이라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육량과 나의 관절 건강 또는 다른 건강과 관계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근육량 자체를 검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아픈 사람들 보면 만성적으로 조금씩 오래 아픈 분들을 보면 근육량이 많이 감소돼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게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굉장히 강화시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이상이 안 나와요. 다 정상이야. 근데 나는 아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 내시경을 보듯이 무릎 속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드물게 이렇게 보이지 않던 작은 부유물이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아주 미세한 파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가, 여러분의 연골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그 상태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좀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동네 아줌마 또 나오는데 무릎이 아파하고 그러면 막 고민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관절염이네. 우리 동네 아줌마가 딱 진단 내리세요. 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무릎 아픈 이유가 관절염 아니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다르게 꼭 알아야 할 유사한 질환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사약국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간에 관련된 응급질환을 준비를 했는데요. 3강과 4강이 둘 다 간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근데 3강에서는 간염과 간경화, 그리고 간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온몸에 흡수가 되면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과 관련된 질환도 참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인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요.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다 앓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요즘은 생활환경이 깨끗해져서 그런지 성인이 된 뒤에야 A형 간염을 앓는 경우가 꽤 있고요.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을 앓으면 더 어렵고 힘들게 앓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자주 생기게 됩니다.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3%에서 만성 간염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B형 간염은 뭐 술잔 돌리기나 국 함께 떠먹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피부에 직접 상처를 만들어

이어서 이 혈액이나 조직액이 묻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도기를 돌렸었다든지 칫솔을 돌렸었다든지 아니면 손톱깎이 나눠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염을 옮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C형 간염은 예전에 1990년대 이전에는 C형 간염 여부를 검사하지 못하던 시절에 받았던 수혈이나 아니면 마약 사용과 관련해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등의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간 경변증이랑 간암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치료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간염입니다. 치료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페론 치료 방법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반수 이상에서 완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수백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치료긴 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간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의료보험 기준도 완화되어서 그 불편함이 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C형 간염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받았던 수혈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을 앓다가 간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혈 합병증으로 C형 간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혈을 주는 공여자의 혈액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적십자사에서 수혈을 하게 되면 뭐 혈구 수치도 보고, B형 C형 간염도 보고, 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말라리아 검사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성 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매독, 에이즈 이런 거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하게 되는 건데, 90년대 이전에 수혈을 받을 때, 채취할 때 그런 스크리닝 검사에 C형 간염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형 간염의 혈액도 다른 사람한테 수혈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수혈을 받은 혈액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받았던 거고, 만성 C형 간염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고 간질환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C형 간염이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검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생겼던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건 참 의료인으로서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몇년 전에 있었죠. 모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소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그 간염이 바로 C형 간염입니다. 그 외에 뭐 과용량의 약물이나 아니면 잘못 쓴 한약, 술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독성 간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응급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방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강검진할 때 종종 들으시죠? 이 지방간은 대표적으로 술을 다량 마시는 분에서 보이는 질환인데요. 그 외에도 약물 독성이나 아니면 비만, 그다음에 오랜 금식과 같은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간이 원인이 될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경과가 더안 좋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 경화, 간암의 이전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지방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중간간일 때 멈춰야 합니다. 지방간 상태까지는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상간으로 되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거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이유인데요. 그냥 조금 피로한 정도, 이런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그대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간경화라고 불리기도 하죠.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정상간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간세포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수많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알부민 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삼투압 이상이 오기 때문에 복수가 먼저 차게 되죠.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기면서 식도정맥류나 아니면 치질 같은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치질이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요. 식도정맥류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도주위로 부풀어오른 이런 정맥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한번 터지면 지혈도 안 되고 응급실에서 수혈을 아무리 해도 출혈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이 토혈 환자가 응급실로 와서 혈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추워 추워 이를 연발을 하면서 의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걸제 눈앞에서 봐야 될 때, 이럴 때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할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환자를 이승에 붙잡아둘 수가 없고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혹시 주위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 토혈이나 혈변 아니면 짜장면 같은 검은 변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식도정맥류 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 암모니아를 대사를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면서 간성 혼수로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고요. 또 복부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복통과 열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혹사당하던 간세포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간암, 간세포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점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방간은 알코올 말고 약물이라든지 비만, 영양 불균형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C형 간염과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증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의 시초인 간염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부터 설명을 드리면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는 간염이라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걸려서요. 그래서 따로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되지만 20대 이하 또는 30대 초반인 분들은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산업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이 흙을 만질 기회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이하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형 간염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스케줄에 따라서 0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주사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획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 의원이나 근처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혈액검사 중에 아니면 수술 전 검사에서 B형 간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과 의원에 가서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하고 그날 1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3회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따로 예방접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염 원인인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의료기구의 미진한 소독, 멸균되지 않은 침이나 문신 시술, 그리고 수혈, 스크리닝 부재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수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는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C형 간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알코올에 의한 경우나 약물에 의한 간질환의 경우는 원인 물질이 되는 이 물질들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당연히 없겠죠. 기타의 자가 면역성 간질환도 있거든요. 자기의 면역세포들이 자기 간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죠. 아니면 대사성 간질환,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되는 질환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예방법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응급질환 중에서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키우는 강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고기 집, 어항을 함께 꾸며봤는데요. 그럼 이 집의 주인이 될 물고기를 데려와야 되겠죠? 어디서 물고기를 데려와야 될까요? 오늘은 건강한 물고기를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오기, 그리고 물맛댐이란 걸 통해서 어항에 적응시켜주는 노하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본격적으로 입양하기에 앞서서 물고기를 어디서 입양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물고기를 입양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형마트, 전문 수족관, 그리고 개인 분양을 받는 방법이에요. 현재 관상어 시장의 유통라인은 크게 두 경로로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수입된 건데요. 물고기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만난 물의 성질에 가장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물은 국가별로 채취하는 원수부터 정수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해외 나가서 물 잘못 마시면 배탈 나기도 하잖아요. 물고기들은 이 작은 물의 차이를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수입된 물고기들은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죠. 자, 이제 건강한 물고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건강한 물고기 종류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백운산, 제브라 다니오, 고도비 이 세 종류는 건강에서 초보분들이 물고기를 입양한다면 이 종류로 시작하시길 권장드려요. 자, 이제 한 어항에서 어떤 물고기가 가장 건강한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고기 피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고기의 비늘이겠죠? 물고기에게 피부병은 참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매끄러운 비늘들 중에 중간에 튀어나오거나 파인 것 같은 자국이 있을 때, 혹은 군데군데 색이 다른 비늘이 있거나 입이나 아가미 주변에 흰색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그 개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그 개체가 있는 어항에서는 물고기를 데려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고기의 활동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물고기는 대부분 많은 수의 새끼를 낳아요. 그 중에는 건강하고 빠른 개체들도 있지만 좀 작고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도 있어요. 대부분 한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배 아이들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크기도 제일 크고 유형도 가장 빠르고 또 사료 주는 것 같은 모션을 취했을 때 가장 앞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개체들이 건강한 개체들입니다. 그 개체를 데려오시는 것이 건강한 물고기를 고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시름시름 앓거나 죽은 물고기가 있는 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에서 물고기 입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질병이고 이 질병은 거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질병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물고기를 데려올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건강한 물고기를 고르면 대부분 이렇게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입양한 물고기는 이 물과 산소의 양으로 한 24시간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집에 가서 물고기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입양하는 계절이 겨울이라면 그냥 실온에 노출시키지 말고 보온 박스에 넣어서 오거나 핫팩 등으로 보온을 해주면서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는 종류를 떠나서 갑자기 변하는 수온에 매우 취약해요. 자, 이제 집에 왔으면 물고기를 어항에 풀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맛댐이라는 과정인데요. 물고기는 수온이나 산성도 같은 물의 성질이 갑자기 변하는 것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은 우리 눈에는 다 같아 보여도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맛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물에 천천히 적응시켜줘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온입니다. 자, 수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봉지채로 넣고 어항 위에 한 30분 정도 띄워둘 거예요. 그럼 이 비닐을 통해서 수온이 서서히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수온은 거의 같아졌고, 이제 물의 성질들에 대한 맛댐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맛댐을 해주고, 아주 예민한 어종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해보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봉투에 있는 물고기를 약간 높은 통에 살살 풀어줄 거예요. 물고기가 원래 있던 어항에서 뜰 채로 잡혀서 여기까지 흔들리는 차를 타고 온 것을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지금 혼비백산 상태일 거예요. 매우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맛댐을 한 동안 갑자기 물 밖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통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 넣을 어항에 있는 물을 한 방울 정도 이 물고기가 있는 통에 넣어줍니다. 이게 겨우 한 방울 티도 안 나겠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산성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산성도란 물의 수소이온 농도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이 산성도가 1 정도 차이 날 때, 그러니까 한 어항은 산성도가 6이고 한 어항은 산성도가 7일 때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 2가 차이 날 경우에는 농도가 20배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차이가 나게 돼요. 물고기들은 아가미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비늘로도 물을 몸에 투과시키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매우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방울만 넣어주면서 적응을 도와줘야 돼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5분이 흘렀으면 이젠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또다시 5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종이컵을 이용해서 물을 넣어줄 거예요. 사실 이 양을 정확히 얼마나 해야 한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물고기에게 어항의 물을 천천히 적응시켜 주는데 최종적으로 물고기가 있던 물보다 어항 물이 한두배 정도 많아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이 전체 시간을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천천히 해주면 천천히 해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 동안은 되도록 주변 환경을 조용히 그리고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물맛땜 할때 불은 완전히 다 꺼버려서 물고기들을 재웁니다. 수용성 물고기는 빛이 전혀 없으면 잠을 자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물맛댐이 완료되었다면 뜰 채로 물고기만 건져서 어항에 넣어줄 건데요. 물고기만 건져서 넣어주는 이유는 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균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균도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물고기만 떠서 넣어주고 물맛댐을 진행하던 통에 있던 물은 그냥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물에는 산성도, 경도, 염도, 미네랄이나 질산염의 함량 등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고, 이 차이는 물고기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이 물맛됨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가능한 한 천천히 이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물맛됨 과정을 무시하고 물고기 그냥 왕이 넣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며칠 걸쳐서 점점 비실해지다가 폐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물고기가 세팅해 놓은 어항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물맛됨은 해줬지만 지금 여전히 물고기와 어항물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불안해하는 건 알겠는데 어항물도 불안하다는 건 무슨 소리죠? 자,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어항은 반드시 질소 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체 여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배설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하지만 이 미생물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던 새로 세팅한 어항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항으로서 역할하기 불안정하고 물고기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과 사이클이 잡히고 어항이 제 역할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두달 정도 걸립니다. 이두달 정도까지는 한두 마리의 물고기만 넣고 아주 적은 양의 사료만 투입해서 여과 사이클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두 마리의 물고기만 먼저 넣고 한달 정도 어항을 유지하면 어항 속 곳곳에는 미생물들이 잘 자리를 잡아서 질소 사이클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물고기도 추가로 넣고 사료 양도 늘려주면 돼요. 절대로 어항 세팅하자마자 물고기 막 10마리씩 넣고 사료 많이 투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막 세팅한 어항에 부담을 주면 1, 2주 이내에 어항에서 강한 비린내가 나고 물색은 우

물을 탄 것처럼 뿌얘지며 물고기들은 비실비실거리다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항 세팅하고 한달 동안은 물고기 한두 마리만 넣어주시고 사료양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고 또 수온은 약간 낮게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달 정도 지나면 물잡이 과정이 끝나게 되고 더 많은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물생활의 약간 명언처럼 떠도는 문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생활의 답은 기다림이고 물생활의 적은 조급함이다. 사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반려물고기에게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면 보다 건강한 물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꿀미.
2: 네.
1: 오. 살라말라이꿈. 40kg.
2: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3: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장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5: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6: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7: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5: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8: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9: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6: 얘들아, 밥 먹자!
9: 오, 뭐, 이거. 또 시켜주세요.

0: 초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저희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오늘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튀겨줄 거야.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쿠스!
4: 거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 결혼했어? 던지고.
6: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7: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8: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9: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10: 이게 뭐야?
2: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0: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 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6: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7: 건선도 그렇고
8: 탈모도
9: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요.
5: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0: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5: 예.
10: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예.
5: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 흉선.
5: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0: 학교예요?
5: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 어.
5: 나에 대한 것들.
10: 이야. 어떤 적들이 네, 와도 네, 다 그냥 네,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네, 부대가 네,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아,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1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961-9595.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4: You need some hot water?
15: Oh, yes.
13: 어린 학생들이
14: This one.
1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3: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의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화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

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 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배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닿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3배에서 2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 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요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0: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낼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번 마시고 두번 뱉어도 되고요. 한번 마시고 한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1: 오, 뭐야. 오, 또 시도 시작하셨네.

0: 초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펐어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뛰어줄 거야.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겼어 그러는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후!
3: 보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 결혼했어?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0: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7: 뭐야 이 깜짝.
8: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파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7: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8: 아, 괜찮았죠.
0: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8: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7: 한 달에?
8: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절대 후회.

0: 하잖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응,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6: 괜찮아?

0: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1: 보비!
2: 어?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3: 안녕.
2: 어서 와.
4: 그럼 출발합니다.
0: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1: 좋아!
0: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4: 에디, 왜 그래?
2: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4: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4: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1: 고마워. 맛있다.
4: 정말? 해티, 나도 줘.
1: 알았어.
4: 잘 먹겠습니다.
1: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4: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4: 아니다.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1: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4: 다행이야. 에디, 고칠 수 있겠어?
2: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4: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그거야.
4: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2: 다 됐다.
4: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4: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2: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0: 만들면 돼.
1: 아.
2: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3: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2: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0: 그럼 출발해볼까?
2: 어, 저기 푸른 숲이다.
4: 곧 도착하겠네.
5: 다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6: 얘들아, 뭐 하는 거야?
2: 안돼!
5: 아? 뭐라고?
6: 얘들아,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5: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0: 그럼, 그럼.
2: 맞아, 나도 배고파.
0: 나도.
5: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7: 좋아.
3: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4: 어? 와! 얘들아!
2: 어?
4: 왜 그래?
0: 열매잖아!
4: 맛있겠다!
8: 그만! 내가 따줄게!
1: 그러게.
2: 루피, 너도 먹어봐.
4: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0: 그럼 나도 먹어볼까?
6: 나도.
0: 뭐야, 야.
2: 잡아봐.
3: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8: 아, 안 돼.
2: 어디?
5: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2: 안 돼!
0: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5: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아, 크롱, 로디.
2: 크롱, 크롱.
5: 붉은 숲으로 가.
0: 붉은 숲,
2: 크랑.
5: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크랑크랑.
8: 거기가 어딘데?
5: 막춤 버섯이 알 거야.
2: 크랑. 크랑크랑.
8: 응, 친구들을 구하자.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도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지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랑이랑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무찔러주자고. 어,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시작해볼까? 그렇게 꿈을 가릴 시간 없는데.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 고마.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0: 맞다, 예의 바르다.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도 될까요? 너 오늘 완전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 않니, 고마?

실수 미안합니다. 여기 있어. 여기 건 사랑하는 우리 돼지 거. 모두 맛있게 드세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이. 이. 다시 해볼게. 이. 이. 이제 네 차례.
1: 난 못하겠어. 어?
0: 방금 무슨
1: 소리지?
0: 저쪽이야. 가보자.
1: 같이 가.
0: 어디서 봤더라?
1: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0: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1: 그림이야. 살을 그린 거라고.
0: 나도 알아. 저건 뭐지?
2: 우와! 어서 와, 어서 와. 환영해. 새로 오픈한 스탬펄링 파크야.
0: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아니야.
1: 봐!
3: 우, 재밌다.
0: 4? 너 맞아?
3: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위!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유! 난 계속 4야. 야호!
1: 내 차례야. 야호! 난 계속 3이라고. 야호! 빵빵빵!
0: 어! 멋지네.
3: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오야.
1: 어,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4: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0: 나도 탈래.
2: 제법이야 이.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1: 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 하나, 둘, 셋, 둘.
1: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4.
2: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1: 아,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4: 우리를 전부 다 만들었네.
3: 예, 최고야.
2: 그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해볼까?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불꽃놀이.

Oh,

0: 좋아요가 다시 돌아왔어.
1: 다이어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달려.
1: 좋게.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응.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여행을 떠나볼까?

0: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요정들 안녕.
0: 가위바위보. 오. 지아야 안녕.
2: 근데 지아 오늘 입꼬리가
3: 요렇게 내려갔네.
2: 자자 우리랑 같이 신나게 노래하면 입꼬리가 다시
3: 요렇게 올라갈 거야.

0: 어디 보자. 지하 입꼬리가. 아! 뭐야! 아직 안 올라갔네.
1: 응, 나 기분 안 좋아서 오늘 유치원 못 가겠어.
2: 우와! 미사! 미사! 미사! 미사! 미사! 지하,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잘한다, 또!
3: 그러게 말이야. 지하야, 무슨 일이 있어?
1: 응, 있어. 준수랑 지훈이가 놀이공원 간대.
0: 지하 빼고 둘이서만?
1: 응,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2: 그럼 같이 가자고 해봐.
1: 난 오늘 안 돼. 오늘 성욱이 생일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2: 에이, 뭐야!
3: 참, 우리 친구들이 너만 빼고 가는 줄.
0: 그러게, 지아가 약속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 거였네.
3: 그러니까.
1: 대박이. 내가 약속했는데 놀이공원에 가냐고. 나만 혼자 두고.
2: 에이, 그건 지아 너 혼자 둔 건 아니지.
3: 오, 그래. 지아는 다른 친구도 있고, 우리 요정들도 있잖아.
4: 맞아.

0: 어때지어야? 혼자 아니지?
1: 난 노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응?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0: 뭐야? 왜이래?
1: 아니,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때가 생각나서. 에이!
2: 에? 이렇게 갑자기?
3: 동동이, 너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0: 에?

0: 에이, 그럴 리가.
1: 우리가 있는데.
0: 혼자라고 느낄 때 있었거든요. 치. 예전에 내가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2: 똑바로서 똑바로서.
3: 동동아, 얼른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자.
1: 그래, 동동이 파이팅.
0: 고마워, 파이팅.
1: 딜링아, 이러다 요즘 축제 늦겠어. 빨리 가자.
3: 그래.
0: 뭐야? 너희 지금 나 빼고 둘이서만 요정 축제 가는 거야?
1: 동동아, 미안해. 우린 요정 축제 가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3: 미안해, 동동아.
0: 밴데! 저 의리 없는 녀석들. 너무해. 더 아파.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4: 동동이, 저 얘기 벌써 백만 23번째 하네.
3: 백만 25번째야.
5: 근데 동동이 정말 섭섭했겠다.
0: 그치, 지아야?
5: 응, 딩딩이 댕댕이가 너무했네.
3: 동동아, 그땐 미안했어.
1: 그래, 우리 그 다음부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3: 그래, 동동이 넌 절대
6: 혼자가 아니야.

0: 근데 나 방금 혼자라고 느꼈어.
1: 방금?
0: 그래, 방금 노래할 때 너희들 나 빼놓고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아, 외롭다.
1: 친구야, 그건 그냥 너 혼자 동작 틀린 거잖아.
0: 그렇지?
2: 그런 거야. 댕댕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좋았어. 그럼 다시 이번엔 절대 안 틀릴 거야.

0: 남자가 아니야.
1: 자자, 거기 지금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퀴즈 풀어볼래?
2: 동동이
0: 댕댕이가 함께하는 웃는 얼굴 찾기.
3: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들, 이 중에서 웃는 얼굴을 찾아봐.

0: 여기 여기
1: 어허! 얼굴이 더 많아졌지? 웃는 얼굴도 많아졌다! 다섯 개! 아자!

0: 잘했어, 친구들! 지아야, 우리랑 같이
1: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0: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지?

0: 좋아졌어.
1: 좋았어. 그럼 우리 지아 유치원에 갑시다. 하하, 잘 가, 지아야.
2: 안녕,
1: 안녕, 안녕. 잘 가, 잘 가.
3: 정말 기분 나빠.
1: 와, 이게 뭐야? 왜 싸운 거야? 왜? 왜 여기까지 싸우래?
0: 일주일하고 쉬는 소리?
4: 어우,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 너희, 왜 그렇게 화가 났어?
5: 예, 심술이 때문에 화났어.
3: 예, 삐지기 때문에 화났어.

0: 아빠, 심순아, 내일 왜 싸웠는데?
1: 우리가 왜 싸웠냐면!
2: 심순아, 우리 귀신놀이 할래?
1: 우와, 재밌겠다! 누가 귀신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2: 그래!
1: 가위바위보!
2: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할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1: 알았어! 준비!

0: 준비됐어?
1: 어, 어, 알았어.
0: 시작! 너 길어. 심술을 잡아라.
1: 저리 가! 아, 저리 가라니까!
0: 아! 아, 너 왜 나 밀쳐?
1: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0: 아, 귀신이 무섭지 그럼. 뭐 그리고 너도 귀신놀이 좋다며.
1: 아,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하래.

0: 그래서 나 심술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오!
1: 나도 삐죽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0: 지아야, 얼른 정해. 심술 맞은 심술이야, 아니면 착한 나야?
1: 잘 삐지는 삐죽이야, 착한 나야?
2: 나는...
3: 아,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지아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 그치?
2: 응, 맞아.
1: 유치원?
4: 아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나한테 친구는 저 심술이뿐인데.
1: 나한테도 친구는 저 삐죽이뿐이었는데.
4: 우리
1: 이제 혼자야.
2: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5: 맞아, 맞아.

0: 심술이랑 삐죽이.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지.
1: 옛쌀
2: 친쌀
1: 도레미파솔.
3: 자, 그럼 화해도 했고, 지아 너만 남았다.
4: 이제 뭐다?
5: 지아야 유치원 가자.
6: 알았어, 나 진짜로 유치원 갈게.
4: 그래, 유치원 끝나고 성욱이 생일 축하도 잘해주고.
6: 알았어.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그래비 트랙션,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션,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마구마구 헤어졌나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니은, 오, 기역, 녹, 디귿,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아...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적국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얼음이야.
2: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그래서 저렇게.
3: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4: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2: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2: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5: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순 없지. 으잇,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뜨겁다!
2: 천지, 그만둬!
5: 그만둬!
4: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순 없다.
6: 천지 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4: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0: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1: 어떡해. 천지,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7: 어? 북극곰?
1: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7: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4: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0: 천지! 어? 무슨 소리지?
1: 어? 어? 어? 저건 북극곰?
0: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2: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1: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8: 네.
1: 자은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쌍기역 오, 이응, 공.
2: 쌍기역 오, 이응, 공.
0: 공, 공. 무리 꽁꽁.
2: 얼가.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쥬업.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응. 어. 리을. 얼. 응. 으. 미음.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0: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1: 석유요?
0: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0: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2: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3: 나도.
0: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0: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8: 잊었어. 내가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거든지. 예술이 뭔데.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시리즈.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2: 어서 출동하자.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6: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6: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7: 모마 나왔어.
8: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9: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8: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8: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8: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10: 소리가 왜 이러지?
11: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1: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5: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9: 우리 목소리 어떡해?
1: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8: 네! 다음! 뭘?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

0: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2: 천지?
3: 이렇게도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4: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1: 천지, 그만둬.
5: 뿅치, 지진,
4: 천지, 거기서.
6: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7: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8: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7: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6: 왜 안 되지?
8: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귀가 너무 아파요.
3: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1: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4: 정말 잘했어.
7: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1: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0: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6: 이건 환기 소리?
0: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7: 아하! 피아노 소리야!
0: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1: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0: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사람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돌아와.
1: 오는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보로 이. 헛. 쥬업.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리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돌아온 건가? 어?
6: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6: 나도 몸이 네.

0: 목소리도 좋았어.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0: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2: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1: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1: 응급환자 발생! 컴즈랩의 구급차 출동! 엑스레이 찍을게요.
2: 상처가 났네요.
1: 진짜 받고 주사도 꽁!
2: 컴즈랩도 주세요.
1: 알약이 짠! 입원이 필요합니다.
2: 주사 싫어!
1: 컴즈랩의 구급차 약국룩이 원형왕!
2: 좋아하는 소리.
3: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 맞춘 보청기 넣는 걸 도와주네요.
4: 조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 넣는 거야.
2: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 갓난아기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2: 좋아. 켰어.
4: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2: 잘했다, 공룡.
6: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4: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2: 네!
6: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4: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2: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4: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2: 하나 있어요.
3: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공원에 도착했어요.
2: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7: 아이스크림! 어디?
4: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7: 어디에 있다?
2: 걱정 마, 조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잘한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4: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7: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
4: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2: 맞지!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8: 그래, 페파. 잠깐만.
3: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2: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다.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안녕, 이비. 안녕, 아빠.
5: 페파랑 조지 왔니?
2: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5: 아니, 왜?
2: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5: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2: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3: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2: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7: 나비!
4: 표정이 왜 그래, 페파?
6: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4: 기운내,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6: 저도 알아요.
4: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7: 페파. 왜?
2: 방금 내 이름 불렀어!
7: 맞아! 페파! 페파! 페파! 페파!
2: 맞아!
3: 조지는 페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6: 페파!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3: 페파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9: 옳지, 깨끗이 닦으렴.
10: 알겠습니다, 선장님.
11: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6: 배답다는 게 뭔데요?
10: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11: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닷도 치워야겠지.
9: 잠깐, 그 닷은 자네 혼자 들기에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11: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와!
9: 어떻게 된 거야?
6: 밭을 놓쳐서요, 발등을 찌우셨어요.
9: 그러게 조심 좀 하지.
11: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9: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12: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11: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12: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10: 밭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12: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11: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2: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9: 페파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3: 페파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13: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입니다.
9: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페파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13: 아니, 어쩌다가요?
9: 밭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13: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11: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3: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0: 어떻게 오셨나요?
1: 닻을 놓쳐서 발등을 찧으셨답니다.
0: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왜 그러셨대요?
2: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할아버지?
3: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4: 어쩐 일로 오셨어요?
5: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고 사고였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됐나요?
4: 됐어요. 어디를 다치셨다고요?
5: 제 발등이요.
4: 어디 한번 볼게요.
3: 아유, 저런. 발등에 아주 큰 멍이 들겠어요.
4: 움직일 순 있어요?
5: 아파서 그건 좀...
3: 엑스레이로 뼈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볼게요.
4: 그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뼈를 보여주는 신기한 마법의 장치야. 신기하다!
3: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5: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4: 걸을 수 있으세요?
5: 아니요.
4: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하시죠?
5: 네?
4: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3: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5: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3: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6: 저희는 늘 저래요.
7: 할머니가 왔습니다.
2: 할머니다!
3: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1: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5: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4: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5: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1: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3: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5: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3: 저희가 잘 돌볼게요.
2: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5: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1: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3: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5: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2: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7: 할파 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할파는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0: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5: 무서운 걸 잊었어.
7: 내가 할 시간이 있어.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1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1: 그래, 석봉핑이 말한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사라진 수정 솔방울.
3: 지도에 따르면 다음 솔방울은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어.
4: 어서 와요 보물 사냥꾼들. 버타 공원 관리원 넷. 바로 따라갈게.
3: 다음 솔방울의 위치는 바로 여기 로렌스 파인콘 씨 조각상 근처야.
4: 힌트를 읽어볼래 팀이?
5: 땅속에 묻힌 수정 솔방울을 찾으려면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을 파라. 바로 저기예요.
6: 파는 건 내 삽을 빌려줄게.
3: 고마워요 넷.
4: 자, 어디를 파야 한다고?
3: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
6: 보기 좋네. 이지와 팀이가 아주 재밌어 하잖아. 흙먼지가 좀 튀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올해 보물찾기 놀이는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 버타.
4: 고마워. 내가 봐도 올해가 최고의 보물찾기가 될 것 같아 기가 막힌 장소들을 찾아서 수정 솔방울들을 숨겨놨거든.
5: 공원관리원 넷, 버타, 봐봤는데 여기엔 보물이 없어요.
4: 뭐?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0: 아하! 메카 빌더 출동 준비!
1: 안녕 여러분!
2: 메카 빌더다!
3: 너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거든. 매년 우리 박물관에서는 5개의 수정 솔방울들을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게 해.
4: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수정 솔방울 하나가 여기에 없어.
5: 어떻게 된 거지?
3: 분명히 수정 솔방울 하나를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에 묻어놨는데 말이야. 아참, 어제 저녁에 묻었는데 저녁 식사로 맛있는 다진 미트볼 버거를 먹기 직전이었어.
6: 근데 지금은 여기 없어.
7: 그리고 만약 5개의 수정 솔방울을 다 찾지 못하면 보물찾기를 못 끝내.
8: 우리가 없어진 수정 솔방울 찾는 거 도와줄게.
5: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8: 계획하고
1: 시험하자.
5: 해결한다! 이야!
1: 여기 보니까 이지아 팀이가 수정 솔방울 하나는 이미 찾았나 보네?
4: 그래, 맞아! 이 지도를 읽고 힌트를 이용해서 찾아냈어.
3: 공원 관리 언네, 이지랑 팀이를 데리고 나머지 수정 솔방울들을 찾으러 가. 우린 사라진 한 개를 찾을게.
6: 알았어.
4: 그래요.
7: 좋아요. 지도에 따르면 다음 솔방울은 저쪽에 있어.
4: 거기까지 경주다.
8: 좋아, 메카 빌더. 이제 변신할 시간이야. 우리는 메카 탐정. 수사할 사건은 바로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수정 솔방울을 찾아라.
5: 탐정들은 감각을 동원해서 사건을 풀어나가 단서를 찾아내서 말이야. 수정 솔방울이 여기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건데 어디로 갔을까?
8: 먼저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묻었던 자리 주변을 관찰해보는 거야. 관찰한다는 것도 감각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단서를 찾아내는 거야.

0: 조각상의 그림자가 보여. 길이는 여기까지 뻗었고.
1: 내 칼모는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림자는 조각상부터 구멍까지 이어져.
2: 아하! 아주 흥미롭군.
3: 관찰한 걸로 뭔가 알아냈어? 술방울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어?
0: 아직은 몰라요. 여기 종일 있지 않았던 게 아쉽네요. 그랬다면 뭔가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1: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메카이모가 궁금한 건 여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뭘 봤느냐야.
3: 오, 그래. 루프와 암탈기 지나갔어. 어젯밤 내가 설방울을 여기 묻을 때 말이야.
2: 오, 뭐 본 거 없는지 둘한테 물어보자.
0: 그래, 가보자.
3: 부탁해, 메카빌더. 부디 이지와 티미는 다른 수정 솔방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
4: 찾았다!
0: 좋았어!
5: 잘했다!
4: 이제 세 개 남았다.
6: 우린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었고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파묻는 걸 봤어.
4: 오! 혹시 조각상 근처에 묻던가요?
6: 그래! 바로 거기에 묻었어.
7: 난 조각상 근처에서 아침 내내 사진을 찍었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어. 이게 오늘 아침에 찍은 거야.
1: 오호호, 이 사진 메카일모가 좀 빌려가도 돼요?
7: 당연하지.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만 된다면야.
1: 고마워요.
2: 저기요. 어제부터 여기서 본 거 전부 다 말해주세요. 아하! 제가 쿠키 먹는 소리보다 좀 더 큰 소리로 부탁드려요.
8: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이었는데 버타가 와서는...
3: 뭐 좀 알아냈어, 메카빌더?
4: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묻는 걸 본 사람은 여럿 있었어요.
1: 하지만 그 수정 솔방울을 꺼내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 트리탑 숲에서 사라진 솔방울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단서도 없고 또...
1: 메카쿠키 몬스터 괜찮아?
2: 어, 괜찮은데 누가 이걸 파놨지?
4: 이지와 티미가 판 구멍에 빠진 거잖아.
2: 잠깐만, 아까 이지와 티미는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에 팠다고 하지 않았어?
3: 그랬어. 힌트에 거길 파라고 써놨거든.
2: 근데 여긴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의 꼭대기는 저기죠.
4: 쿠키 말이 맞네.
3: 아까 아이들이 분명히 그림자 꼭대기 지점을 팠는데 혹시 아니었나?
2: 그럼 지금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을 다시 파보자. 그래서 사라진 수정 솔방울을 찾는 거야. 쿠키가 판다!
0: 좋았어! 찾았다!
4: 오예!
0: 이제 두 개 남았다!
5: 예!
4: 여기에도 솔방울은 없네요.
3: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에 묻었어. 어제 저녁 맛있는 다진 미트볼 버거를 먹기 직전에.
2: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1: 아마도 지금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을 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2: 뭐라고?
1: 아까 그림자의 꼭대기라고 팠던 지점은 여기였는데 지금은 저기가 꼭대기야. 봐.
4: 오, 이 그림들 속에 단서가 있어. 그림자들을 봐. 사진과 그림들 속의 그림자가 다 조금씩 달라.
1: 그렇다면 그 말은
9: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4: 아하! 바로 그거야! 이걸 봐! 그림자는 물체가 햇빛을 가릴 때 생겨. 해는 하늘 위에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햇빛을 비춰주는데 해가 위치를 바꿈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지. 버타가 묻은 수정 솔방울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림자가 움직인 거예요.
1: 하늘 위에서 해가 위치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도 달라지니까요.
4: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제팔 길이로 그림자를 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야만 잴 수 있어요. 이유는
3: 그림자가 길어져서.
4: 바로 그거죠.
2: 그래, 맞아. 자, 버타, 어제 몇 시쯤에 수정 솔방울을 묻었어요?
3: 저녁 먹기 바로 직전이었어.
4: 그럼 이제 저녁 식사 시간 직전까지 기다리면 그림자의 꼭대기가 어제 그 시간과 같...

0: 같은 위치에 가 있겠네요.
1: 좋은 메카들, 그럼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자.
0: 또 하나 찾았어.
2: 이제 조각상 그림자 꼭대기 지점값만 남았네.
0: 저기 메카빌더가 와 있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1: 저녁 시간 기다리고 있어.
3: 저녁 시간?
4: 저녁 시간이다!
0: 어? 사건은 해결한 거야?
5: 사건의 단서는 땅 속에 묻힌 수정술방울을 찾으려면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을 파라! 라는 힌트에 있었어.
1: 근데 땅을 팔 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6: 지금은 어제 버타가 수정술방울을 묻은 때와 같은 위치에 해가 와 있어.
1: 다시 말해서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도 같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지. 바로 저기. 자, 이제 마지막 보물을 찾아볼까?
0: 그래.
5: 어, 좋아.
2: 수정솔방울 다섯 개를 모두 찾았어!
0: 예! 예!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바뀐다는 걸 알아냈고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수정솔방울을 찾았어!
7: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5: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6: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6: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1: 출동할 시간이야!
0: 우후!
1: 예!
0: 예!
1: 야하!
0: 엄청

0: 출동 준비!
1: 와, 멋진 착지였어, 쿠키 몬스터.
2: 저기 좀 봐.
3: 아이고, 세상에, 나
4: 믿을 수가 없어.
5: 하하하하, 드디어 완벽한 착지를 했어. 반응도 아주 폭발적이야.
0: 아, 근데 너무 폭발적인 것 같아. 저기, 빌리, 무슨 문제 있어요?
2: 그래, 엄청 큰 괴물이야.
0: 엄청 큰 괴물?
1: 아, 메카 쿠키 몬스터.
5: 저게 뭐예요?
2: 엄청 큰 괴물이야. 아는 거라곤 매일 밤 나타나서 우리 직원들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남아서 일을 하지.
6: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0: 빌리, 우린 저쪽에 숨어 있을게.
2: 봤지? 저게 뭔지,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 좀 알아내줄래?
0: 네, 그럴게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1: 시험하고
5: 해결한다! 이야!
0: 자, 어떻게 하면 저 엄청 큰 괴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1: 메카이머, 좋은 생각이 났어. 메카쿠키 몬스터가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5: 좋아! 쿠키가 잠깐 왜 나야? 왜 나냐고?
1: 네가 제일 크니까. 엄청 큰 괴물도 키가 엄청 크잖아.
5: 그래, 엘모 말이 맞네. 알았어. 근데 이왕이면 엄청 큰 괴물만큼 커지면 좋겠지.

0: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그러니까 어서 서둘러야겠지. 아, 근데 아, 엄청 큰 괴물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0: 아, 이러면 어때? 안녕, 난 메카쿠키 몬스터야.
1: 그래, 알았어. 좋은 생각이야. 난 왜 생각 못했지? 어,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혹시 다른 건 더 물어볼 거 없을까? 어, 얘기를 좀 이어가려면...
0: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1: 어, 그래. 난 할 수 있다. 아, 안녕. 반가워. 나는 메카쿠키 몬스터야. 그리고 미안해요, 빌리.
2: 엄청 큰 괴물이 사라졌어.
1: 어? 사라졌어요? 아직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3: 또 나타났어.
4: 어디서 나타났을까?
1: 뭐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나타났네. 오, 이번엔 더 커졌네. 좋아, 엄청 큰 괴물.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리고, 오, 이런. 아! 메카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셋이 같이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다 같이 말이야.
2: 좋은 생각이야. 그러는 동안 여긴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밤에 할 작업은 나 혼자 해야겠다.
0: 봤지? 어서 빌리를 도와야 해.
5: 근데 메카이목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엄청 큰 괴물은 어떻게 휙 사라졌다가 또 휙 나타나는 거야?
0: 그거 좋은 질문이네.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셋이 함께.
1: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함께 가보자.
0: 저 엄청 큰 괴물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꼭 벽에 붙어있는 납작한 그림처럼 보이잖아.
1: 아, 여기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어.
5: 그건 메카쿠키 몬스터의 그림자잖아.
1: 어? 오, 그래. 확실히 내 그림자 맞네.
0: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 엄청 큰 괴물이 아니야.
5: 뭐?
1: 무슨 말이야?
0: 그러니까 저건 진짜 엄청 큰 괴물이 아니라 엄청 큰 괴물의 그림자라고.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리면서 생기는 거잖아.
5: 아하하, 그래. 지금 우리가 빛을 가려서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0: 이제 저게 그림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실제 엄청 큰 괴물을 찾아내야 해. 바로 저 그림자의 주인 말이야. 또 사라져버렸어.
2: 정체가 뭘까?
0: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던 엄청 큰 괴물의 정체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2: 어, 그림자라고?
6: 어.
2: 그건 그냥 그림자였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들 하던 일 마저 하자. 그런데 그게 누구의 그림자인 거야?
1: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림자가 엄청 크니까 실제도 엄청 크긴 하겠죠?
4: 엄청 큰 괴물이야!
1: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말은 하지 말걸 그랬어.
0: 좋아, 계획이 필요해. 저 그림자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 그래야 다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1: 그 그림자를 다시 봐야겠어.
5: 어, 메카이모, 엄청 큰 괴물의 그림자를 다시 발견했어.
0: 자, 그림자가 다시 사라지기 전에 누구의 그림자인지 알아내야 해. 얘들아, 그림자는 저기 있어. 그건 엄청 큰 괴물도 근처에.
1: 사라졌어.
0: 잠깐, 저기 있다.
1: 사라졌어.
0: 저기 있다.
1: 사라졌어.
5: 메카이모가 봤어. 저기 있어.
1: 사라졌어.

0: 메카 쿠키 몬스터, 움직이지 마.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숨 좀 돌려야겠어, 그래.
0: 아니, 보라고!
2: 저건 엄청 큰 쿠키?
1: 엄청 큰 쿠키라고? 어디?
0: 봐, 엄청 큰 쿠키 몬스터!
1: 오, 세상에, 이럴 수가!
0: 저거 네 그림자잖아!
1: 아냐, 아냐, 그럴 리 없어. 아까도 내 그림자 봤는데 훨씬 작았잖아. 저건 대체 뭔지 모르겠네. 아니, 뭐야. 아하! 내 그림자가 맞네. 내가 아니면 멋진 망치 소리 있을 리 없잖아.
0: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아하! 저 빛이 만들었어, 저기! 네가 불빛을 막아서 저 그림자를 만든 거야.
2: 그런데 왜 메카쿠키 몬스터의 그림자가 아까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걸까?
1: 아, 내가 가까이 가서 볼게. 우와, 이거 봐. 그림자가 다시 작아졌어. 큰 그림자. 작은 그림자. 큰 그림자.
0: 잠깐만, 이제 엄청 큰 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봐. 우리가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그림자가 작아. 그런데 불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지. 그러니까 쿠키가 말한 대로야.
1: 큰 그림자. 엄청 큰 그림자.
0: 우린 계속 엄청 큰 괴물을 찾았는데 실제로 그 괴물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
2: 그래, 어쩌면 그림자만 엄청 컸는지도 몰라.
1: 불빛에만 가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0: 그러니까 엄청 큰 괴물은 모양만 그림자와 똑같고 크기는 작을지도 몰라. 아주 작을 수도 있지. 어서 조사해보자.
2: 메카이모 생각엔 엄청 큰 괴물이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런데 소리가 그림자에서 나는 것 같진 않아. 어디 다른데. 우! 저쪽이야! 여기 있어!
3: 메카빌더! 별일 없는 거야?
0: 빌리! 엄청 큰 괴물을 만나보세요!
3: 엄청 큰 괴물이 그 작은 새였다고?
0: 보세요. 뭐든지 이 빛 앞에 가까이 세우면 엄청 큰 그림자를 만들어요.
4: 조그만 새의 그림자였다니.
5: 저 조그만 새 정말 귀엽네.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아주 작은 새가 불빛 바로 앞에서 엄청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냈어.
5: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고마워. 이제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겠다. 그치, 친구들?
4: 맞아! 예!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로

0: 빌더 준비 완료!
1: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2: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3: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빙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이것이 바로 목욕도 하고 우주독하는 딩딩크 만능 우주선. 지긋지긋한 지구 털복숭이 녀석들과도 끝이다.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나. 좋아, 출발.

0: 모르시겠습니까?
1: 행성이든 다 숑숑.
0: 맞습니다, 고객님.
1: 불구덩이 지역 행성, 너무 추워 꽁꽁이 행성, 달콤달콤 캔디 왕국 행성, 굉장해.
0: 그럼 고객님 출발.
1: 드디어 가는구나.
0: 고객님, 어느 행성으로 모실까요? 여기, 저기, 저기.
1: 어? 저기는?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우주 최고의 낙원! 우리 목적지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이에요.
0: 네네, 고객님. 그럼 잠시 우주인 인증만 마치고 바로 목적지로 모시겠습니다.
2: 우주인입니다. 통과. 위험. 지구 생명체 인증.

0: 살려요. 풀복숭이들이잖아. 꿀 좋다. 지긋지긋한 것들. 영원히 안녕이다. 어서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가자고. 우린 100% 우주인이지롱.
1: 우주인. 지구 생명체. 우주. 지구. 지구.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2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이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크로스!
3: 거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 결혼했어?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축하.

0: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1: 아니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EBS 뉴스입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태블릿 PC가 보급되고 AI가 숙제까지 대신해주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습니다. 교육감 후보들도 저마다 AI 교육과 에듀테크 혁신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런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진짜 실력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연속기획. 오늘은 이 디지털 교육 전환과 현장 과제에 대해서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디지털 교육하면 가장 최근에 주목받았던 정책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었죠. 이게 논란 끝에 교육 자료로 위치가 정해졌는데, 이 도입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크게 남은 질문은 뭐가 AI인데?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을 지출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AI 기술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간 거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수업에서 활용될 부분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결국 이 정책이 기술 보급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학습 자료 정도로 출발해야 하는 것을 무리하게 수업용이라고 설정하고 그걸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 AI는 무엇이고 교육에서 AI와 디지털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AI 교과서 전면 도입은 무산이 되긴 했지만 교육 활동에서 여전히 이 에듀테크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놓고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사실은 학교에서 이게 일상적인지가 좀 됐죠. 근데 연구의 결과들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나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 교사 훈련이 충분하고 도입 목적이 명확하고 평가 방식도 함께 바뀐 경우에 이제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 연수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정책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됐다는 연구도 일부 있었고요. 반면에 이러한 조건 없이 기기만 넣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라는 연구도 그만큼 많습니다. 즉각적 피드백이 중요한 뭐 수학 기초 연산 혹은 뭐 언어 반복 학습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해력이라든가 고차원적 사고력과 같은 깊이 있는 영역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이런 깊이를

0: 방해한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OECD 피사 데이터들도 최근에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프리 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런 맥락에서 이 OECD 같은 국제 기구들은 이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거겠죠?
0: 네, 사실 이 기술 만능론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행에 따라서 에듀테크들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가 그 전년도에 유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 메타버스 활용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뭐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AI 시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감 후보들이 AI 관련 교육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감 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유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유행이라면은 그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OECD의 권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문제되는 건 아동 정서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과잉 노출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감이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수준의 정책에서는 교육감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뭐야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것들을 이 방식으로만 쓴다라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시류에 너무 편승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이런 디지털 교육을 잘하려면 결국은 선생님들의 역량이 참 중요할 텐데, 뭐 연수나 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장 의견은 어떤가요?
0: 네, 사실 연수 상당수는 기술 습득 중심으로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거나 친숙해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에 이 도구가 왜 맞는지를 판단하는 훈련은 없고요. 기능 습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보면 일방적 연수보다는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수보다는 좀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도입하면서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 구조 속에서 스마트폰 프리 학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디지털 미디어 몰입 학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1: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부작용 우려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 뭐 이런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일관되게 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0: 네, 사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1: 네.
0: 저희 이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무언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기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이게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낳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수 있는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육감 선거라는 국면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좀더 활발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AI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엔 또 부작용들도 많더라고요. 이 과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평가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논란이 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0: 아,
1: 있습니까?
0: 이게 이제 이미 일상이 됐죠.
1: 네.
0: 그래서 교사들이 볼 때도 이거 AI가 쓴것 같은데 하는 글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수업 관련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글 폼에다가 학생이 답을 한걸 보니 거기에 AI가 말한 말투와 뭐 추천 더 혹시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되면 말해줘라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감시 툴도 나오고 했는데 정확도 문제도 있고 이게 학생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례도 역으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으로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평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재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런 평가 방식들을 좀 변경할 수 있는 행정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동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 폭넓게 듣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교육감 선거 출마한 후보들 공약을 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AI, 디지털 관련 공약들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선 어떤 점이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선거 시장에서 표심을 움직이려면 사실 학부모들의 불안을 좀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양측의 불안이 다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이걸 따라가야 한다는 불안과 우리 아이가 저것에 너무 노출돼서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각각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극단의 언어들만 사용을 해왔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어디까지로 두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이 검증 불가한 알고리즘 허용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좀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답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시민들에게 AI가 교육에서 왜 필요한가라는 큰 질문을 던질 자격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 AI 디지털 교육이 의제로서 살아남아야 할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1: 네, 무엇보다 AI 기술을 학교에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학교 밖 세상을 읽는 힘을 키우는 교실 밖 생존 교양 시간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문 선택으로 여겨졌던 자퇴가 이제는 입시 전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등교 거부와 자퇴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불안과 위험 징후를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통계상으로도 자퇴율이 정말 빠르게 늘고
1: 맞습니다.
0: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진료실에서 이런 위기를 직접 체감하실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재외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는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퇴는 아니지만 등교를 힘들어하면서 결석, 조퇴, 지각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기도 합니다. 즉, 학교는 가는데 교실은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 얼굴만 보고 기가를 한다든지 상담실에 있다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등교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다. 뭐 이런 공식이
1: 네.
0: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하는 건가요?
1: 예전에는 학교를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선택지로 인식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뭐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세계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20년에는 0.9% 정도였다가 2025년에는 1.9%로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이 자신의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자퇴를 생각하고 학교 부적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춘기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학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에 자신이 공부에 별로 흥미도 없고 대학을 가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학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0: 네. 특히나 새학기 되면요. 아침마다 몸이 아프다고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꾀병 아니냐, 이렇게 여기기 쉽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학교 아침만 되면 뭐 학교 가기 싫다고 뭐 대놓고 말을 하기보다는 뭐 배가 아프다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꾀병이나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자신도 학교를 정말 가고 싶고 가야 되는 거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만 되면 눈이 안 떠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학교만 가면 뭐 몸이 아파서 도저히 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머릿속으로서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거나 때로는 갈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네, 그렇다면 단순한 이 등교 스트레스를 넘어서 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 위험 신호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1: 청소년들이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학교 환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 이거 외에도

0: 그 나이에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못할 정도로 이제 아이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학교를 그다음에 못 가게 되면서 이외에 인지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아이 성장의 측면에서 이제 좀 지체가 있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서 이제 제가 예전에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을 때는 등교 거부 자체가 정신과적인 응급으로 여겨야 된다고 좀 배웠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정도가 사실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좀 작용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주요 자살 경고 신호가 등교를 힘들어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자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건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학생들보다 자살 위험도나 정신병리 빈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1: 네,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다면 단순히 등교 거부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개인의 가치관 문제로만 볼 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0: 그죠. 어떤 학생들은 학교 환경이나 미래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고민과 관련해서 등교를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뭐 우울증, 불안증, 때로는 조현병, 이런 정신 질환 때문에 등교의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적절히 해주게 되면 다시 완전 회복이 돼서 학교를 갈수 있게 되죠. 제 환자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피해 망상 또는 환청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를 해서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러기도 했고요. 우울이나 무기력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고 학교만 가면 도저히 집중을 할수 없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병리가 주요 학교 등교 거부의 원인인 경우에서는 치료를 잘해주면 다시 이제 등교하게 되고 학업이나 대인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1: 네,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0: 네.
1: 그런데 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0: 그 학교 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수는 그 정서적으로는 또 심리적으로는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 좀 미래를 위해서 잘 설계를 하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뭐 현타라고 그러죠. 자기 현실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나름 자신한테 맞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때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재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자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은 아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등교나 자퇴 이두 가지 선택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한계도 있다고요.
0: 네. 예전, 이제, 주로 이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 숙려제, 꿈들이미 센터 이런 것들인데요. 이전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많죠. 학교를 다니기 힘든 아이들 선택지가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교 아니면 자퇴인데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원도 다니면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그런 학업 부담이 조금 덜한 다양한 그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교육이 제도권 내에 있으면 자퇴율 자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 만약에 내 자녀가 어느 날 폭탄 선언처럼 학교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로서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0: 우선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자퇴의 의미하고 요새 아이들의 자퇴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퇴의 결정은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자퇴 자체가 아이의 인생 끝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좀 이런 관점을 벗어나야 됩니다. 만일 이제 부모님이 무조건 학교는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한테 절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제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문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 문제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결책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한층 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중요한 건이 등교 거부 그 자체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0: 저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5: 충청남도 중서부 서해와 맞닿은 홍성군. 산과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유명한 특산물을 보유한 고장.
6: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5: 짭조름한 감칠맛이 일품.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맛.
7: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5: 아는 사람만 캘수 있다는 보물. 갯벌에서 물총을 쏘아대는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뽀얗고 토실한 조갯살 한번 맛보시렵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맛 나는 고장. 진짜 봄이구나 실감하는 요즘. 육지와 바다에서 찾아낸 감칠맛을 찾아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산과 바다 고루 풍요한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토굴에서 묵혀낸 새우젓으로 유명한 옹암마을입니다. 봄볕에 나른해지는 요즘, 겨울에 움츠렸던 세상이 만개한 어여쁜 계절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로 성씨를 이루는 전국 새우젓 상권의 중심지인데요.
8: 강천장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9: 새우젓?
8: 새우젓?
9: 예.
8: 아, 여기 새우젓이 유명해요?
9: 예.
10: 새우젓, 여기는 새우젓, 김. 그때 가을에는 엄청 많이 와요. 관광버스가 거기에 막네 수십 대씩 돼요.
5: 홍성 전통시장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큰 새우젓 시장. 특히나 김장철이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다닐 정도라는데요.
11: 이게 맛이 여기 게 곰삭은 맛이 내 입에 잘 맞아요. 멀지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러 가는데 놀러 뭐 여행 가듯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죠.
12: 새우젓이 이렇게 먹으면 껄끄러운 거 있어요. 뻣뻣하고 껄끄럽고, 근데 여기 거는 이 부드러워.
5: 깔끄러울 법한 새우 껍질마저 부드럽게 묵혀냈다는 새우젓. 시기에 따라서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13: 가을에 잡는 건 추젓, 5월에 잡는 건 오젓, 또그 다음은 육젓. 추젓이 제일 싸고요. 배가 오젓이고요. 또 오젓의 배가 육젓이에요.
5: 통통하게 사려오른 오젓, 최고로 크고 맛 좋은 육젓이 가장 비싸고요. 제일 작은 추젓은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0: 할 때 제격입니다.
1: 치자, 보자, 육자.
0: 새우젓 거리와 시장이 형성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홍성의 특산물. 이렇게 새우젓에 특화된 고장이다 보니 맛을 즐기는 방법도 남다르다고요.
2: 사장님, 우리 닭발 몇 번 주세요.
3: 여기 젓갈백반 4인분 주세요.
0: 젓갈백반은 처음 들어보시죠? 백반에 밑반찬이 온통 젓갈. 새우젓은 기본, 창난젓, 아가미젓, 밴댕이젓까지. 이야, 젓갈 종류만 해도 8가지나 되고 고기가 아닌 젓갈로 쌈을 싸먹을 정도랍니다.
4: 예, 젓갈로만 싸먹어도 맛있어요.
5: 젓갈로 쌈을 싸요?
4: 예, 이건 젓갈 맛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0: 상추에도 김에도 싸먹는 젓갈 백반. 그 맛 좀 좀 알려주시죠.
6: 맛있습니다. 입에 쫙쫙 발라먹고 아주 입에서 향도 좋고 좋습니다.
7: 이게 새우젓 한 가지만 가져도 밥만 그릇도.
0: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옹암마을. 이곳에서 새우젓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을까 이요.
6: 예전에 이제 배들이 한 뭐 100여 척 이상 돌아가지고선 성씨를 이뤘었어요.
5: 여기에요?
6: 아, 그럼요. 이 인근에 섬이 한 몇십 개 있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전부 다 광천장을 그 배를 이용해서 광천으로 이제 시장을 벌어 오는 거예요.
0: 70년대까지만 해도 백길이 열려 선착장이 있던 곳. 장날이면 1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며 번성했던 포구였죠.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안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가장 큰 충남시장의 관문이었습니다.
8: 서해 배 다 일로 들어왔죠. 대천, 안면도, 태안 다 일로 왔어요. 여기 바로 집 밑에가 배 닿는 선창. 네, 여기가 다 그런 도로였어요.
0: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지만 광천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새우젓 산지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1950년대 광부가 우연히 새우젓을 토굴 안에 보관했더니 유지도 잘 되고 그 맛도 기가 막히게 숙성되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토굴 새우젓의 시작이었죠.
9: 야, 그럼 여기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에다가 한번 새우젓을 갖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갖다 넣어본 결과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굴을 파자. 그렇게 해서 판 게 지금 이 마을에 쉬운 두 개.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27개.
0: 광천 토굴 새우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잡은 새우를 토굴에서 숙성 발효해서 맛과 빛깔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10: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정으로 다 판 거죠. 정으로 이렇게 찍어서 판 거죠.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때 한 80년 전에는 이게 정은 정자고 이제 이게 그죠?
0: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파다 보니 자연적으로 설계된 토굴 형태. 오히려 새우젓을 보관하는 데 뛰어난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군요.
11: 풍암이라고 자체 바위는 약해 조금 이게 떨어지는데 결이 다 이 세로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 그다음에 이제 쭉 파다가 이런 돌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망치로는 안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굴을 틀었어요. 일로 방향을. 그럼 방향을 틀은 상태가 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냉이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냉기가. 그래서 토굴 기능은 더 좋은 거지.
0: 원래 새우젓은 조랭이 또는 조쟁이라 불리는 항아리에 저장했는데요. 여름에는 부패하기 십상이었죠. 그러나 토굴은 1년 내내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합니다.
11: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0: 토굴 새우젓은 옹암 마을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
11: 이게 어떤 때는 좀 덜 잡히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한 드럼에.
12: 한 드럼에요?
11: 네. 소형차 한 대 값에. 근데 껍데기도

0: 있고 살도 많고 해서 새우젓 쪽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지.
1: 5월이면 5월젓, 다가오는 6월에는 육젓을 드릴 채비를 합니다. 해대로 이어온 일이다 보니 옹암마을 사람들에게는 토굴에 얽힌 추억도 참 많다는군요.
2: 학교 가기 싫으면 친구들끼리 같이 돌아서 여기 와서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여기는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3: 여기 와서 놀다가 누구네 김치가 맛있나 하고 가서 그거 집어서 먹고 집에 가서 밥 훔쳐다가 비벼서 같이 먹고 그렇게 놀은 아직도요.
1: 어릴 적부터 새우젓 맛에 눈을 떴으니 세월이 흐른들 그 맛을 잊겠습니까? 빠질 수 없는 돼지 수육은 물론 놀랍게도 다양한 새우젓 요리.
3: 아, 옛날에 먹을거리가 별로 없을 때 시원하게 국을 끓여줘, 새우젓 국을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1: 굳이 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새우젓만으로 간을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만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3: 이게 그림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싶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 이 맛이야 이걸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국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툭하면 끓여줬어요.
1: 두부와 부추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새우젓으로 마무리. 새우젓국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을 두르고 볶아볼까요? 살짝 볶아낸 새우젓은 국민 간식 김밥으로 만들어 한 입에 쏙.
4: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들 김밥 싸줘 그러면 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 부담이 부담스럽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 해가지고.
1: 노란 무도, 달걀 지단도 필요 없는 새우젓 김밥. 학창 시절 도시락으로도 소풍 갈 때도 어머니가 싸주던 추억의 맛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라요.
3: 아까보다 국물 색깔이 달라지죠?
1: 자글자글 두부 조림에도 새우젓을 살짝 얹어줍니다.
5: 뭐 보통 새우젓밖에 없어요?
3: 아, 여기는 새우젓 빼면 시체예요.
6: 아, 새우젓.
3: 네, 새우젓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7: 그걸 드세요.
8: 먹었다, 잘 차렸다.
9: 아이고, 우리 맛있는 새우김밥이었네.
4: 새우젓하고 고기하고도 같이.
8: 아이고, 너무 좋다. 옛날에 여기가 배가 늘 피했었는데.
3: 야,
8: 물이 나가면 냇물,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9: 아~ 네. 바닷물이 여기가 다 들어왔으니까.
8: 네. 갯것으로 유명했던 동네라 사람이 많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여기로 시집 오기를 열망했던 동네. 근데 여기는 호도서 시집 왔어.
10: 나는 호도서 시집 왔어.
11: 광천으로 시집 오니까 좋으세요?
10: 좋기는 뭘 좋아해요?
8: 옆에서 고생했다 그래. 새우 있었으면 해녀만 했지. 옛날에는 호도가 누가 알아줬어.
1: 충청남도의 큰 시장 관문이던 시절 부유한 광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살고 싶은 마을이었답니다.
3: 나는 이 마을이 그래도 좋고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70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내 사랑이고 애인이고 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마 새우젓 장사하다가 그냥 마칠 것 같아요.
1: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내 고향.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향을 지켜온 세월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고향의 감칠맛을 찾아 바다로 향해봅니다. 정박한 배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11: 사장님, 네. 지금 뭐 하세요?
10: 아, 저기 조개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11: 조개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가세요?
1: 네.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선장님의 비밀 장소가 있다는데요.
12: 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이 나는 상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잡는 거예요. 큰 거는 네 마리도 1kg 나가요.
1: 아니, 네 마리의 무게가 1kg이나 된다면 조개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요?
12: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13: 여기에 뭐가 있어요?
12: 여기에 이제 개조개라고도 하고 무럭조개라고도 하고.
1: 아니 물고기 무럭이 아니라 조개명이 무럭이라 궁금해집니다.
14: 저기 지금 잡고 있는 거죠.
1: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 섬을 이루는 희한한 갯벌.
15: 여기는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12: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1: 하하, 이제 보물을 캐러 가볼까요? 오늘 한 대야는 채워볼 요량입니다.
12: 요게, 예? 요게 그거 눈이야, 지금 요게. 요 뚫린 게, 요 구멍이. 이거 봐요.
1: 갯벌에 송송 난 요 구멍이 조개의 네. 숨구멍.
12: 아, 이렇게.
1: 요게 바로 우럭 조개 되시겠습니다.
12: 이 조개는 3월부터 5월 사이가 제일 여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란해서 좀 맛이 들어져.
1: 우럭 조개는 보통 2, 30cm 뻘 속에 파고 들어가 수관 끝을 밖으로 내놓고 먹이 활동을 한다는군요.
12: 요거 여기네, 여기. 그럼 긴가 아닌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놈은 물을 찌익 깔기고 들어가고.
1: 오, 정말 물총을 쏘네요.
12: 저기.
1: 하하, 잡혀서 화가 났는지 계속 쏩니다.
12: 여기, 여기, 여기.
1: 자, 구멍을 관찰해 보면 정말 쭉 물을 뽑네요. 이거야 뭐 우럭 조개 풍년이네 싶지만 예전에는 80kg씩 잡기도 했답니다.
12: 아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도로 댕기질 않았어. 옛날에는 앉은 자리에서 땡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이걸로 하나씩 봤다고.
1: 바다도 날씨도 그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
12: 이게 개조개, 그저 우럭조개거든, 이게. 그런데 다 추운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은 얼마나 컸던 건가.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큰 것들이. 작년에 여름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열받아서 죽은 거예요.
1: 바다 날씨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아도 조개 캐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그건 역시 바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15: 에? 언제 들어가요?
12: 물이 들어와야 가요.
15: 물이 들어와야지?
12: 네, 물이 들어와야. 물 닿아가지고 배 뜨면.
15: 아,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12: 네, 다 있었어.
1: 꼼짝없이 기다리는 수밖에요.
12: 우리 배는 물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면 가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1: 물배를 꿰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잡았을까요?
15: 많이 하셨어요.
12: 그냥 서우는 면했네.
15: 이 정도면 얼마나 돼요?
12: 한 30kg 되려나? 25kg 되려나?
1: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는 것. 뱃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휴, 그래도 제법 묵직합니다. 우럭 조개 싣고 돌아가는 길.
15: 어디로 가요?
12: 죽도로 가요.
15: 네?
12: 죽도로.
15: 죽도?
12: 네. 청수만의 유일하게 홍성군의 섬이 한 군데요.
1: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 불리는 섬. 천수만이 품은 홍성 유일의 유인도이자 명소입니다.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조개를 싣고 다시 이동합니다. 원래 장독 선장의 거주지는 죽도.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내 칭찬 한마디에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우럭 속에는 죽도에서 인기가 좋은데

0: 남편 덕에 재료 걱정 없습니다.
1: 아까 담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청양초하고 파만 넣으면 돼. 냉이나 이런 거. 우럭 쪽에 먼저 넣으면은 우럭 쪽에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
0: 마치 고기 육수처럼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우럭 조개탕. 게다가 냉이로 향을 입혔으니 들과 바다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1: 여기 이거 알. 이 조개 알인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조개가. 알이 굉장히 담백해, 이게. 그래서 3, 4월 달이 제일 좋아.
0: 이야, 제철 맞은 알배기 우럭 조개의 뽀얀 속살. 무슨 맛일까요?
2: 엄마 초유 맛. 엄마 전 먹던 초유 맛이에요. 울락물락한 데를 먹으면 엄마 분유 먹던 그 맛이 느껴져요.
0: 우럭 조개를 제대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 우럭 조개 샤브샤브 되겠습니다. 손질한 조개살을 육수에 적셔주세요. 조개하면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요리. 바지락까지 듬뿍 넣고 면치게 하게 되는 우럭조개 칼국수. 이거야 정말 침이 고이는데요. 캬, 우럭조개 덕분에 손님들 화글거리고 너도 나도 우럭조개 맛에 빠져듭니다.
3: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0: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맛이 어떻습니까요?
4: 같이 뿌려놨는데 이런 거 막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3: 이 가운데 살 부분은 녹아요. 입에 들어가면 녹고요. 가위 부분은 되게 쫄깃해요. 편하네. 일반 바지락처럼 편해요. 달아요.
5: 달아요?
3: 색깔도 달아요.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맛이야. 근데 먹을 게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아깝다.
0: 감칠맛의 건배.
6: 우럭조개.
0: 자, 감칠맛으로 입이 즐거웠다면 이번에는 죽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볼 차례. 주변에는 11개의 무인도가 펼쳐져 있고 대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가 시원하고 청명한 이곳. 전국의 방패공들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7: 한적한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같이 걷기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그냥 콧바람 쐬니까 좋네요.
9: 아, 건강 오셨어요?
7: 네.
0: 죽도 새마을 지도자인 이경진 씨는 사람들에게 둘레길을 안내합니다.
10: 많이 오시죠. 지금 뭐 주말에는 한 거의 1,000명 이상 그 정도로 들어오십니다.
11: 한 주예요?
10: 네.
0: 총 길이 3.5km 죽도 둘레길. 1270m의 대나무 숲을 걸으며 하늘과 바다 숲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0: 여기는 뭐 모든 산들이 다 대나무로 그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 수입원이 복조리 내지는 뭐 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 옛날에는 그게 아주 생업이었어요.
12: 생업으로?
10: 네, 생업으로 온 뭐 집집마다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만들고.
0: 죽도에서 나고 자란 이경진 씨는 대나무에 얽힌 추억도 많답니다.
10: 어른들이 복조리 만들어서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우리 이제 꼬마 있을 때 몰래 훔쳐다가 엿받고 먹고. 긁히면 뜯으려 맞기도 하고.
0: 죽도 주변의 11개 무인도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큰 달섬, 작은 달섬, 충태섬, 세 개의 섬은 썰물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군요.
10: 아, 여기가 물이 빠지면 용란 둔봉이라고 큰 둔봉이 하나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용이 승천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그 뭐 불화구처럼 표심이 굉장히 얼마큼 깊은지도 모를 게 막 사파라게 깊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미역감고 수영하고 많이 놀았고 또 뭐 고기도 잡고 많이 놀았는데.
0: 죽도와 큰 달섬 사이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물웅덩이 용란 둔봉.

0: 과거엔 대나무와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독살이라는 어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1: 여기 물소리 들리는 요곳이 지금 인공폭포인데 아까 지나오면서 보셨던 그 용란등봉 있잖아요. 그 용이 숨차는 그 기운을 담아가지고 여기 도돔바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좋은 소원 하나 빌고 가십시오.
0: 가끔은 간절함을 자연에 빌기도 하죠. 그건 아마도 믿음보다는 다짐일 겁니다.
2: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3년 안에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 드렸습니다.
0: 대나무가 속살거리는 숲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세워갑니다.
3: 일단은 콧바람 쐬서 좋았고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죽도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와서 또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같아요.
4: 나중에 와이프하고 같이 우리 딸내미들은 다 시집 보내고 나서 둘이 와서 같이 한번 살아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것. 자연에서 얻은 기쁨과 감칠맛 나는 홍성의 매력. 내일도 함께 떠나보시죠.
5: 우와, 와, 알찬 거 봐. 알찬 거 왜.
6: 여기다 호박 수탉에 똥먹이나 봐봐.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꿀리.
2: 예.
1: 오. 살다말라이꿈. 40kg.
2: 와.
3: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3: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0: 위한 건축이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켜줘야 하죠.
1: 자연과 건축이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2: 미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하죠.
1: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미래의 건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이름이 딱 맞는 곳이죠. 지구에서 가장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히말라야 기슭, 이곳에서 카시족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카시족은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오며 전통 농경 문화를 지켜가고 있죠. 이들에겐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양식이죠. 모닝스타 콩타우가 새 건축물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완성은 다음 세대의 몫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가 기반으로 삼은 건 다름 아닌 묘목, 피쿠스 엘라스티카, 즉 인도 고무나무에서 가져온 묘목이죠.
1: 여기 있는 피쿠스 나무들이 자라서 미래에 살아있는 뿌리 구조물이 됩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스스로 튼튼하게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무들의 역할이죠.
0: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건데요. 바로 메갈라야의 유명한 살아있는 나무다리, 즉 뿌리다리입니다. 다리의 하중구조물은 전적으로 인도 고무나무의 공중뿌리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곳에 새 다리를 놓을 예정인데요. 오래된 나무 위에 묘목을 올려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1: 우린 피쿠스를 땅에 심지 않아요. 다른 나무의 가지 위에 심죠. 뿌리가 자라면 필요할 때 썩은 잎을 자양분으로 줍니다.
0: 이 지역엔 100개가 넘는 다리가 있습니다. 길이가 50m에 달하는 것도 있죠. 다리 중 일부는 수백 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카시족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리들이 현대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도 모르죠. 메갈라야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 남부입니다. 보덴제 북쪽 인근, 슈바벤의 한적한 시골인데요. 이곳에서 미넨 공과대학교 연구자들이 카시족의 살아있는 뿌리다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건축 개념을 실험하고 있죠. 학생들이 연구자 페르디난트 루트비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자연을 건물과 일상에 녹여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루트비이는 이 시범 구조물을 미래 주거 공간의 첫 번째 원형으로 보고 있죠.
2: 사실 저도 정말 숲 같은 도시에 살고 싶어요. 아파트에 있어도 숲속에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 말입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환경에서 그런 삶의 질을 누리기란 너무나 힘든 게 현실이죠. 새로운 도시형 주거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희도 그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0: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과 건축학을 결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인 건축식물학, 즉 바우보타닉의 일환입니다. 나무와 인간의 창의성

0: 융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물을 구현하는 분야죠.
1: 식물 기반 건축에선 인간과 나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설계자인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시작하고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뿐이죠. 나머진 나무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0: 하이브리드 건축에 관심을 갖는 건 건축 식물학자들만이 아니죠. 네덜란드 항구 도시, 로테르담의 새명물 대포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 대형 미술 수장고인데요. 거대한 샐러드볼 형태로 유명 건축가 위니마스가 디자인했죠.
2: 수장고를 도심 밖 어딘가에 두는 게 아니라 이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장고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소장품의 93%를 1년 내내 누구나 볼 수 있도록요.
0: 건물 안에는 보통이라면 창고 속에 잠들어 있었을 수천 점의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관람할 수 있죠. 대포의 외관 디자인은 개방성을 상징하는데요. 2,000개에 달하는 반사 패널에 주변 환경이 담겨 공원이 건물 안으로 이어지는 듯한 효과가 납니다. 자연이 건물 안으로 스며드는 건 거울 외관만이 아닙니다. 건물 옥상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죠.
2: 거의 땅에 닿지 않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을 지붕 위로 그대로 옮겨서 자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거울 외관의 주변 환경을 반사시킴으로써 어찌 보면 로테르담을 더 넓게 만든 겁니다.
0: 로테르담의 마켓홀도 암스테르담 금융지구의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벨리도 그의 작품이죠. 대포를 포함한 이 프로젝트들 모두 미래 도시를 위한 비전의 일부입니다.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도시.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어느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가 그렇죠. 이 쌍둥이 타워의 외관엔 온갖 크기의 나무 800그루와 수천 그루의 관목 및 식물들이 초록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는 이 수직숲으로 오랜 꿈을 실현했죠.
3: 군도 도시는 제가 오랫동안 매달려온 주제입니다. 도시 안에 자연이 섬처럼 흩어져 있는 도시를 뜻하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연이 울타리 안에 갇히고 통제될 때만 도시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자유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자연과 도시를 연결해야 합니다.
0: 건물에 식물을 융합하는 건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열된 도시의 기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죠. 실제로 대도시는 특유의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최대 10도까지 더 뜨거울 수 있죠. 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그 배기열이 다시 외부 공기를 달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냉각 효과가 입증된 식물이 해결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빽빽해지는 대도시에서 녹지 공간을 늘릴 면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스코 베르티칼레의 건물 녹화는 외관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자체적인 냉각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죠.
3: 건물의 표면, 즉 외피 위에서 잎과 가지와 줄기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차단막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0: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 차단막이 건물 표면 온도를 자그마치 30에서 31도까지 낮춰주고 있죠.
1: 실내 열이 낮아지면 에너지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입주자들은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 차단막 덕분이에요. 에너지 소비는 줄고 비용 부담도 낮아지는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감소하니 그 의미는 작지 않죠.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20여 종이 넘는 새들이 이 수직숲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1: 숲 도시를 짓는 건 스테파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이제 독일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뒤셀도르프의 쾌보겐 2, 3만 5천 그루의 서원암으로 뒤덮인 이 건물은 유럽 최대의 녹화외관을 자랑합니다. 서원나무들을 일렬로 세우면 8km 길이의 울타리가 되죠. 건물 자체는 평범한 콘크리트와 철강 구조라는 비판론자들에게 설계자 크리스토프 잉겐호베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2: 건물은 늘 일정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건물이 없었다면 그 공간은 나름의 생물적 역량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식물, 동물, 흙 등 무언가가 거기 있었을 거고 나름의 효과가 있었겠죠. 과연 건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1: 잉겐호벤과 그의 팀은 수년간 도시 옥상에서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녹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연구했죠. 프로젝트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타리가 연간 1에서 2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뒤셀도르프의 교통만으로도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밀라노의 쌍둥이 타워는 연간 3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19톤의 산소를 생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수직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보스코 베르티칼레를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환경적으로 득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엄청난 에너지와 물 소비를 지적하죠.
0: 분명한 건 시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린 장단점을 통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죠. 실제로 해보면서 겪는 실수나 한계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녹화된 건물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담쟁이 덩굴이나 다른 덩굴 식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곳 싱가포르처럼 외벽과 옥상을 체계적으로 전면 녹화하면 엄청난 기후보호 잠재력이 있습니다. 냉각 효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탄소 흡수량을 20%까지 늘릴 수 있죠. 싱가포르, 밀라노, 디셀도르프의 시범 사례처럼 녹화된 외벽과 옥상은 미래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건축 식물학, 즉 바우보타닉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학문입니다. 자연이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제안하죠. 초기 실험들이 건축 식물학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보여줍니다. 이 타워와 다리 설계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무가 지지 구조물 역할을 해 살아있는 건물이 탄생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물입니다.
1: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로부터

0: 건축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어내죠. 바로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1: 건축 식물학자들이 실험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고 그 이후로 성장을 꼼꼼히 기록해왔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철제와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붕 구조물을 올리는 거죠.
0: 약 1년 반 전에 이 수목 구조물을 완전한 3D 스캔으로 정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주요 가지들의 형태에서 지붕의 형태를 도출해냈고, 그게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보이는 아주 섬세한 격자 지붕 구조물로 이어진 거죠.
1: 지붕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20, 3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살아 성장하는 건물이죠.
0: 나무들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굵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에서 15미터 높이까지 자란 나무 지붕이 실험 구조물 지붕 너머로까지 넓게 펼쳐질 수도 있죠.
1: 나무가 건물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시대. 미래에는 도시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질 수 있죠.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 속에서 나무 건축의 냉각 효과를 누리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건축 방식이죠.
0: 우리를 위한 건축이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를 파괴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켜줘야 하죠. 나무가 건물이 될 때 우리가 만들어낸 이 구조물은 자연 속 나무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새와 곤충의 서식지이자 먹이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입니다.
1: 나무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되는 건축인데, 이 새로운 융합 건축의 설레는 유럽에서 마을의 중심에 심어두고 가지 위에서 춤을 추던 보리수 나무가 있죠. 예전에는 꽤 흔했지만 지금은 몇 그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 식물학자들이 찾아낸 완벽한 모델은 더 먼 곳에 있었는데, 바로 인도 카시 쪽에 살아있는 뿌리다리죠. 모닝스타 콩타운은 현지 활동가로 다리 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고무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들은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죠.

0: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건 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우린 숲을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 험준한 지형과 계곡 또 강이 있는 골짜기 아래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숲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1: 이 다리들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드문 사례입니다. 다리를 짓기 위해 숲을 벌채할 필요가 없고 뿌리가 오히려 토양을 안정시키죠. 무엇보다 뿌리다리는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0: 대나무로 만들면 살아있는 뿌리만큼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엔 나무나 대나무로 임시 다리를 놓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 바로 살아있는 뿌리인 셈이죠.
1: 다리를 만드는 건 긴 과정입니다. 강 한쪽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공중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구조물에 엮어넣는데 처음에는 임시 지지대로 대나무 틀을 사용합니다.
0: 뿌리 유도 과정은 고무나무의 뿌리를 잡아당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도록 구조물 안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잘 자라는지 계속 점검하죠.
1: 세월이 지나면서 대나무 지지대는 썩어 사라집니다.

0: 수십 년의 성장과 보살핌 끝에 뿌리 구조물은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죠.
1: 뿌리가 충분히 튼튼해지면 그때가 바로 건너 다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다리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뿌리 다리는 인간과 자연과 식물이 함께 빚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다리 건축은 결코 단순히 완성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 건축은 끝없이 계속되는 과정이죠. 우리 대부분에겐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물 건축이 현대 도시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연이 공동 설계자가 되는 건축. 인도 카시족의 다리가 그 좋은 사례죠. 그러나 미래 건축에 영감을 주는 것이 식물만은 아닙니다.

0: 슈투트가르트에서 두 명의 선구적인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건축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건축 원리와 디지털 기술의 체계적인 활용을 결합하려는 건데요. 얀 크니퍼스와 아힘 맹게스는 15년째 함께 연구 중입니다. 최소한의 재료와 에너지로 미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 방법을 찾고 있죠.
1: 자연은 자원 절약형 건축의 진정한 본보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원리에 기반하니까요. 정말 매력적인 원칙 중 하나는 자연에선 형태를 정교하게 디자인할수록 재료는 오히려 적게 든다는 겁니다. 건축에 적용하기에 훌륭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0: 극히 적은 재료로 매우 가벼우면서도 극한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거미줄, 곤충의 날개, 그리고 선인장의 골격이 모두 이에 해당하죠. 이 모든 구조물에는 하나의 핵심 건축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섬유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날 수 있는 딱정벌레와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의 날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섬유로 이루어진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날지 못하는 것의 날개는 단단하고 날 수 있는 것의 날개는 섬유들이 엮여 섬세한 속이 빈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1: 섬유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매우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섬유를 공간 속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정밀하고 촘촘한 배치 능력 덕분에 극도로 가벼운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유의 장점이죠.
0: 곤충의 날개는 2014년에 지어진 실험 구조물의 모델이 됐습니다. 1년 후에는 물거미의 거미줄이 또 다른 실험 구조물에 영감을 줬죠.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 지붕은 같은 크기의 콘크리트 지붕보다 무게가 무려 30배나 가볍습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해진 건 디지털 기술을 정밀하게 활용한 덕분이죠. 이곳에서 특수 로봇들이 인근 로이 틀링겐의 섬유 연구센터 외벽에 쓰일 부품에 섬유를 감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500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모두 하나의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한 구조죠. 같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이 정확한 위치에 맞게 제작되며 이 모든 게

0: 회사는 오직 컴퓨터만 가능하죠.
1: 섬유를 활용해 자연만큼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구사항에 차별화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복잡한 건축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둘째는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0: 섬유를 다 감으면 부품을 틀에서 꺼내 건조시킵니다. 이 모듈식 제조 방식은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건축 재료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폐기물이 없죠. 섬유 건축 방식은 재료가 매우 적게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건축가들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리넨의 원료인 아마죠. 연구팀은 2020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아마를 사용해 실험 구조물을 지었는데요. 이번엔 선인장의 골격을 모델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실험 구조물은 탄소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마 같은 천연 섬유도 실용적인 건축 자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지금까지는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 같은 인공 섬유가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를 넘어 바이오 기반 소재를 개발하는 거죠. 식물에서 추출한 오랜 뿌리를 가진 재료로도 실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효율적일 뿐 아니라 독창적인 건축 표현을 가능하게 하죠.
0: 경량 섬유 건축은 지붕 같은 넓은 면적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완전히 섬유로 만든 집에서 실제로 살 수 있을까요? 2021년 베네치아 국제건축전에서 맨게스와 크니퍼스는 미래를 위한 제안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프로토타입 주택인데요. 메종 피브르의 섬유 엮음 구조가 목재 플랫폼을 지탱합니다. 여기서는 아직 탄소 섬유가 사용됐지만 미래에는 아마로 대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극히 적은 에너지와 자원으로 도시 전체를 섬유로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1: 기본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처음 30년 동안 화분을 만드는 데 사용되다가 불과 몇 년 후에 20세기 건축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니까 때론 모든 응용 분야에 적합할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기꺼이 도전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0: 건축 식물학자들도 하이브리드 건축을 통해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르디난트 루트비히의 박사과정 학생인 윌프 미들턴은 카시족의 다리를 연구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인도를 방문했죠.
2: 아주 단순한 구조물에서 시작해서 그로부터 거대한 뿌리 그물망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자라는 거죠. 정말 매혹적인 과정입니다. 수십 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0: 살아있는 다리. 건축 식물학자들에게는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실용적인 결과물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과 자발성을 허용하는 역동적인 설계와 건축 방식이죠.
3: 카시족이 놀라운 이유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고전적인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미래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강을 건너 A에서 B로 가는

0: 가능한 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이에요. 기능과 결과에 매우 충실하면서도 미래에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린 항상 모든 걸 미리 정해놓으려 하죠. 확실히 배울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1: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썩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의 원료가 되죠. 하지만 상업 건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계획되고 지어지지만 산더미 같은 유해 폐기물을 남기는데요. 독일에서만 건설 산업으로 연간 2억 1,800만 톤의 광물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독일의 모든 원자재 중 70% 이상이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만들면서도 기존의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축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카를스루의 공과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연구 중입니다.
2: 지금의 건축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방통행입니다. 즉, 땅에서 원자재를 채굴하고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하면 끝이죠.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춥니다.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죠.
1: 그러나 이런 건축 방식과 사고 방식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로 원자재가 무한정 공급된다는 착각이죠.
2: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사용 수명이 다했을 때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1: 취리히의 한 실험 건물입니다. 거대한 선반처럼 12개의 플랫폼이 연구자와 건축가들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 쓰이고 있죠. 디르크 헤벨은 이 선반 아파트 중 하나를 확보했는데요. 폐기물로 짓는 것도 최고의 미적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겁니다. 벽체는 잘게 자른 플라스틱 쓰레기, 버섯 균사체, 테트라팩 조각 같은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단열재로 낡은 청바지까지 사용됐죠. 청동 문손잡이 같은 부속품들은 철거된 건물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아파트는 재활용 소재로 짓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하지만 진정한 순환경제 건축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2: 앞으로는 건물을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듯 나사를 풀고 부재를 떼어내어 아주 간단하게 다시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어야 하죠.
1: 오늘의 건물이 미래 건물의 자재 창고가 되는 겁니다. 헤벨은 현재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숲 지역의 로이테에서 이 개념을 연구 중이죠. 계기는 공모전 출품이었습니다. 과제는 독일 부퍼탈의 한 문화센터 증축이었죠.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재활용 개념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새 건물을 지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2: 같은 자리든 다른 자리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마다 처음에 투입했던 그레이 에너지가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에너지를 다시 써야 하는 거죠.
1: 새 다락층을 짓기 위해 팀은 지속가능하게 조달한 신소재와 재활용 소재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점토 패널 같은 신소재와 함께 이미 한 번의 수명을 다한 재료들을 쓴 거죠.

즉 유서 깊은 건물에서 나온 목재보와 창틀, 낡은 지붕에서 가져온 금속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다락층은

0: 미래의 건물이 어떻게 자재 창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죠. 모든 부재는 언제든 쉽게 해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접착제는 절대 금물이죠.
1: 다른 소재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도료나 접합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리나 목재 같은 소재에 달라붙어버리는 습식 밀봉제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0: 실증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부퍼탈로 옮겨져 공모전을 위해 조립될 예정이죠. 결과가 어떻든 이 실험적 건물은 이미 순환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새 건물에 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소중한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0: 자연은 건축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 완벽한 롤모델입니다. 일회성 사고방식을 순환적 접근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건물이 다시 쓰레기 더미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는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건축자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콘크리트죠.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헨크 용커스에 따르면 콘크리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재생 가능하거나 친환경적인 소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생물학자로서 자연을 정말 사랑합니다. 동시에 재료공학자이기도 해서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소재의 특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콘크리트를 내구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0: 지속 가능한 소재로서의 콘크리트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매년 74억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콘크리트의 엄청난 소비량은 이 소재의 치명적인 약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콘크리트의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균열 자체가 강도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 그 미세 균열을 통해 물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 수분과 각종 화학물질이 철근을 부식시키기 시작하죠.
0: 결국 철근과 콘크리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설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자연은 약점을 보완하는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1: 자연은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나무를 들이받으면 그 나무는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죠. 그건 전통적인 건축자재에선 볼 수 없는 특성입니다.
0: 콘크리트 같은 전통적인 건축자재도 스스로 복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용커스는 자연에서 그 사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회암 산맥을 만들어낸 것이 주로 미생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석회암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자연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이 생물학적 과정을 오늘날 건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적합한 박테리아를 콘크리트에 섞어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테리아가 활성화돼 천연 시멘트, 즉 석회암을 생성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죠.
0: 용커스 팀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박테리아의 영양용액인 젖산 칼슘을 공급한 거죠.
1: 박테리아의 적절한 환경과 영양분을 제공해 그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덕분에 콘크리트를 방수 처리할

0: 만큼 충분한 석회암을 만들어내는데 단 몇 주면 되죠.
1: 콘크리트 속에 박테리아를 넣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박테리아 내생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생포자는 영양 용액과 함께 캡슐 속에 채워집니다. 과립 형태의 이 캡슐이 콘크리트 혼합물에 첨가되는 거죠. 이제 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박테리아가 발화하고 활성화되는데요. 콘크리트를 자가보건 소재로 만드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생포자는 잠재적인 비활성 상태의 박테리아인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죠. 물과 산소, 영양분이 공급될 때 비로소 내생포자가 활성 박테리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균열 전체로 증식하고 퍼져나가죠. 콘크리트 내부에서 박테리아는 젖산 칼슘 용액을 단단한 석회암으로 변환시킵니다. 석회암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메워주죠. 이 방식으로 최대 1mm 너비의 균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늘어난 덕분에 용커스는 앞으로 연간 약 5천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는 이미 로테르담의 한 저수지에 이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죠.
0: 보다시피 아무리 꼼꼼하게 지었다고 해도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균열이 보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복원 물질인 석회암 탄산 칼슘이 그 균열을 완전히 메워 구조물 전체를 방수 처리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1: 미래의 콘크리트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구조물. 위넨의 건축 식물학자들이 바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중이죠. 페르디난트 루트비히와 윌프 미들턴 팀의 연구 시설은 한옛 산업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시 건축 방식을 서구 사회에 적용하려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시간이죠. 살아있는 다리를 실제로 건널 수 있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그만한 인내심을 발휘하기는 어렵죠. 루트비히와 그의 팀은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법을 개발해낸 거죠.
2: 저희는 식물 덧붙이기라고 부르는 공법으로 빠르게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층의 나무를 쌓아 올리고 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결국 하나의 유기체로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나무들은 오로지 땅으로부터만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이 덧붙이기 기법은 이미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데 성공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슈바벤 지방 나골트에 있는 3층짜리 플라타너스 큐브가 그 예인데요. 루트비히의 초기 작품 중 하나죠. 한편 루트비히와 그의 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나무로 외벽을 두른 다층 주거 건물까지 계획하고 있죠.
2: 바로 이 도시 밀집 지역에서 건축 식물학의 특별한 가능성을 봅니다.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휴식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또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1: 루트비히가 특히 주목하는 곳은 홍콩 같은 열대 메가시티입니다. 하이브리드 건물이 거대한 냉각장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과열되고 인구가 밀집된 이 대도시들에도 사람이 계속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2: 건물을 감싸는 두 번째 외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3차원 녹지 공간인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집이 나무가 되고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숲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0: 자연을 즐기기 위해 굳이 공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1: 하이브리드 건물은 기후변화로 달아오르는 미래 도시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이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건축 방식이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신소재를 쓰고 전통 건축 기법을 활용하며 완전히 새로운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하죠. 미래의 도시는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점점 더 허물어갈 것입니다.

0: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스승하러 가는데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퍼서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2: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4: 내가 기다릴 거야.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7: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난방구는 불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미스터 춘을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 오, 이건 아니, 일어나야지, 오빠. 아. 앉으면 안 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0: 6살 반 에이든입니다.
1: 네, 에이든, 엘레나 너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에이든은 되게 똑똑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사랑이 너무 많고 섬세하고 딸 같은 아들.
0: 왜 지금 안 찍는다고 했잖아 TV 볼 때.
2: 응? 오빠가 제 가운데 남자예요.
3: 자기는?
2: 나는 옆에. 그 오빠가.
3: 이러는 게 했다, 엄마 좀.
4: 에이든, 알레나, 아빠, 라이언입니다.
1: 에이든, 엘레나, 엄마, 고민지입니다.
4: 우리는
1: MZ 커플입니다.
4: 네.
2: 어때?
0: 엄마, 기다려.
2: 엄마, 멈춰.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엘레나, 이모님 왔어.
0: 피야.
2: 밑에 있어, 지금. 너 밑에. 여기 밑에. 왔다. 왔다. 인조이. 먹어. 짠. 짠. 먹어.
0: 짠.
2: 할머니가 오면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0: 그랜드 래피드가 비얼 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조장이 80개? 그 정도로 맥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사실 이제 그랜드 래피즈가 엄청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상위권에 있어요. 사실 아이 키우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자랐던 학교 초중고가 다 있고 되게 좋아요. 살기 사실 좋아요. 사실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엄마이기 전에 나는 저 시카고 도시 냄새가 좋은 여자.
1: 그럼요. 네. 사실 저도 도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맞아. 시간 있으면 데이트 나이 하면 좋아하는... 어떡하지? 할 게 없어요. 아, 시카고 보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첫 번째는 애기들. 그치?

사실 저희 집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넓은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하고 우리 부부 침실이 있어요.

노래방 가고 춤추고 육퇴하고 우리 둘도 좀 놀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하자.

0: 매일 요일마다 다른데요. 화요일은 6시 반에 나가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수업이 있어요.
1: 쳇바퀴 쳇바퀴
2: 뭐
1: 달려 달려 달려 달려
3: 두부야 왜 이래? 누워줘.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야. 엄마 일해야 돼서 일어나.
0: 앉아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냥.
3: 알았어.
0: 어차피 라이언도 일어나야 돼. 도시락 싸야지. 어 일어나.
4: It's still tired.
3: It's still tired? 하얀 우유 줄까? 얘는 가서 준비.
0: 애들 너도 가서 학교 가 준비해. 옷 입고. 세수하고 치카하고. 제일 고마운 거가 아침잠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로 튀어나가요.
4: Is she going to work right now?
3: 엄마 곧 가야지.
4: 응. Hey, that was nice.
3: 어, 휘핑 크림, 휘핑 크림. 자,
5: 해줘. 안 돼.
3: 이거 뭐야, 레나? 어, 젤인가, 잼인가?
4: 잼,
0: 잼.
3: 잼.
4: Wait, I eat jam before it was bun.
3: 맞아, 맛있지?
4: Yeah, it was so yummy, but not with peanut butter.
3: 조금, 에일은 세 개만 필요해. 하나 남았을 거야. 봐봐.
4: 하나,
3: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다 먹지? 누가 먹을래?
0: 아빠. 응, 먹어. 감사. 발포 비타민. 피곤할 때 이걸 마셔야 좀 힘이 나. 내 보약 어딨지? 홍삼도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경옥고?
3: 이미 열었어, 이거. 다 마셔. 파이팅! Love you. 커피, 커피.
0: 커피.
3: 어, 우리 MZ 맞아요. MZ니까 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사실. 앱으로. 앱으로. 저는 그 한국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 한국말 하고 영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영어 알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0: 얼굴도 몰랐어요.
3: 네, 네. 사진도 없었어요.
0: 네.
3: 그때 처음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쁜데?
0: 네, 고개를 들 수가 없겠다.
3: 예. 그래서 뭐 행복하게 뭐

0: 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면 어떨까? 어차피 젊었으니까. 그래서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나 아일랜드로 어학연수 갈까봐 했더니 남편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1: 맞아요. 싫었어요. 왜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제가 아일랜드 갈수 있을까? 못 가요. 그래서
0: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제가 아일랜드 가면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했고 미국에 오는 삶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0: 떡볶이랑 같이 먹어. 오케이. 떡떡이랑. 엄마는 간다 이제.
1: 잘 가. 아빠는 나비.
2: 아이고.
0: 이따 봐. 안녕.
1: 봐요.
0: 바이바이. See you soon.

0: 에이든,
1: 오늘 먹어?
0: 아침이야, 아침. 야.

0: 저는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첫째 낳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 회복을 하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완전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제 삶이 생긴 거잖아요. 엄마가 아닌 이제 나로서의 삶이 생겨서 진짜 미국 사람들하고도 더 교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도 좀 느껴보고.
1: 아메나 놀고 있어? 에이든이랑? 잘 되고 있지?
2: 이하!
1: 모르겠어.
3: 어디 다쳤어?
2: No!
3: 난
2: 아니, 더.
1: 이제 5분!
2: 어?
1: 5분이야! 5분 남았어! 아니야, 아레나, 아레나, 가. 너 학교 안 가지, 오늘? 너 버튼 가자. 너 학교 가고 싶어? 아니, 추워서. 오케이.
2: 아우.
1: 데리고 가자, 이름. 가자.
0: 이 동네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여서 그래서 저도 왔죠.
1: 가자, 가자. 오늘 라인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비 때문에. 죄송해요. 가자, 가자, 가자.
2: Hey, stop it. I'm gonna step in the puddle.
1: You step in the puddle? Oh,
4: you step in the puddle.
1: You're on the boots. 좋아.
2: I wait to step
1: 어디 가자.
2: In the puddle.
1: 봄이 어디 갔어? 시간 있어? 오케이, 가. 에이든, 에이든 잠깐만, 뽀뽀. I love you. Oh. Bye. How are you doing? Bye. Huh? Oh, 뺐어. 에이든 들어갔어. 이제 너네는 학교 안 가도 돼. 가서 놀까? 가자. 어?

0: 안녕. 헬레나. 헬로.
1: 어디?
0: 헬레나. 여기 있지? 다 숨었어? 찾는다. 다 했어. 아, 보고 싶었어.
2: 이제 뭐 하고 놀까? 어때?
1: 엄마 기다려.
2: 엄마 멈춰. 시작. 시작.
1: 하나 둘 셋.
2: 와. 어때? 몇 초였어?
3: 이거 엄마한테도 막 엄마가 네가 어른인데 애한테 왜 그래 이러면 나도 엄마 애기야 막 그러면 엄마는 되게 물론 철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아빠 오면 되게 철이 없어집니다.
0: 이리 와 콩이. 레나 밥 먹자.
1: 우유.
0: 먹자.
1: 엄마 우유 나왔어.
0: 우유야?
3: 엄마도 소스를 바르고.
1: 조금 어려운데.
0: 응?
1: 조금 어려워.
0: 어려워?
1: 응.
3: 인조해. 먹어. 짠. 짠. 먹어.
2: 엘레나, 마셔. 엘레나, 금요일 불금이지. 다시 한번 자. 짠, 너가 해봐.
1: 짠.
2: 자. 먹어, 이제. 얼른 밥 먹어.
0: 에이드 와서 앉아.
1: 나 할머니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잤네.
2: 얼른 와서 공부하고. 엄마 뭐라 했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1: 할머니는 잘 수 있어.
2: 무슨 헛소리? 바보가 된다 했잖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이리 와.
1: 아니 근데 나
2: 너 한국에 잘해. 있는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알아 몰라? 얼른 와.
1: 어디 잘래?
0: 하나. 네, 여기 별표 보여? 별표까지 하는 거야? 에이든.
3: 말하면서 읽어봐.
1: 디기.

0: 보내는 말까기가 자료를
1: 잘 읽네. 형제가 뭔 줄 알아? Brother. Brother.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있는 거야.
0: 가져다 놓아줘요.
1: 애들한테 철저한 제 그게 있어요. 무조건 한국말이 절대 교포 발음 나오면 안 되고 현지인 발음 되는 것이 목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늘 전화를 했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 딸 좀 살려달라.

0: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와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같이 둘째 임신했을 때 같이 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걔가 미국 가서 우리한테 소문 내밀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1: 전화 왔다. 안녕!
2: 잘 있었어?
3: 안녕.
4: 아이 뭐지?
2: 에이든 신났네? 좋아?
1: 앉아?
2: 엘레나.
1: 좋아? 앉아? 엘레나하고 에이든 보러 가려고 하는데 좋지?
4: 이만큼 좋아.
1: 니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에이든, 엘레나?
4: 할머니, 약과하고 듬뿍 사와.
2: 약과 듬뿍듬뿍 사갈게.
1: 많이 샀어. 꼬부깃도 할머니가 두 개 샀어.
5: 거북이집 아니고 꼬부깃집?
1: 아, 꼬부깃집. 엘레나는 뭐 먹고 싶어, 할머니랑?
4: 나게치.
1: 맥앤치즈. 그래, 우리 맥앤치즈.
2: 맥앤치즈?
1: 응. 맥앤치즈 좋아하지.
6: 알았어.
7: 조심히 오세요.
6: 조심히 오고.
7: 데리고 갈게요.
1: 알았어.
6: 할머니.
4: 할머니 사랑해요.
7: 할머니는?
4: 사랑해요.
6: 사랑해요. 해봐.
4: 사랑해요.
1: 우리 곧 보자.
4: 안녕.
1: 잘자.
2: 자, 이제 짐 싸자고.
1: 응, 짐 싸요. 순자가 좋아하는 약과, 미니 약과, 꼬부기 초코칩. 요즘에 애들 핫한 김장조끼.
2: 김장조끼?
1: 이게 이름이 김장조끼래, 김장조끼. 짐 다 쌌네.
2: 다 챙겼습니다. 우리 미국 간다.
1: 엘레나, 에이든 곧 보자.
2: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소요해서 시애틀에 중간 기착하고 다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시카고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에이든 카드 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0: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경유해서 시카고까지.
1: 시애틀에서 시카고 가는 항공기가 연결 시간이 반대요.
0: 환승할 때는 3시간 반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가 3시간 조금, 거의 3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아마 30분 늦게 떠났는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승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권하는 데에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쉽게 되는 게 없네.
1: 고객님, 지금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자리를 두 번째 줄로 앞자리로 해결드려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2: 네, 네.
1: 그리고 짐은 빨리 연결되게끔 조치를 할 거예요.
2: 네.
1: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짐보다는 이쪽에서는 줄이 얼마나 길느냐. 그거에 따라서 걸리는데, 만약에 못하면 네. 그 다음 편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0: 예, 알겠습니다. 또 두 개 갖고 있지?
2: 다섯 개. 다섯 개, 총 다섯 개입니다.
0: 들어가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3: 어디 있을 거냐? 마이 패밀리, 우리 민진의 집에.
4: 미국은 해마다 올 때 그 전날 생각나요. 한 이틀 전에. 이거 심사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데. 자기 못하면 빠꾸 당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발음이 빠르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5: 질문들이 뭐 어떤 거?
4: 뭐 How long 어디에 있을 거냐 하는 거 하고.
0: How long 얼마 동안
4: 있을 거냐? 왜 알아도 어디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왜 왔느냐? 페퍼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5: 그러면 왜 왔냐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4: 왜 왔냐? 딸 만나러 왔죠. 도로. 이거 심사한 분보다 잘 만나서 그냥 무탈하게 딸 줬나.
0: 그러니까 입국할 때요, 집사람이 입국 창고가 한 다섯 개 정도 되잖아요. 유심히 딱 봐요. 그럼 어느 한 군데는 별로 안 물어보고 막 통과시켜. 그럼 야, 저기 가자. 거기 가서 줄 서요. 그러면 백발백중 별로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초기가 아주 잘 발달됐어요.
4: 대답해봐.
0: 응?
4: 페퍼즈.
0: 응?
4: 페퍼즈. 어디 있을 거야?
0: 퍼플?
4: 어디 있을 거야?
0: The vision. The vision. My family.
4: How long? Are you going
0: to stay? About 1 month. About 1 month.
4: Where are you going to stay?
0: My daughter's house in Michigan.
4: About 2 months. Where are you going to stay? 네. 도착했어. 시애틀에 왔네. 눈 많이 왔네. 눈이 많이 왔어.
0: 비행기야, 크겠지? 그래도.
4: 그치.
0: 앞에서 문 열어줘야 돼.
4: 열어주겠지. 우린 여기 옆으로
0: 가. 일로 해야 된다?
4: 일로 해야 된다 그랬어.
6: 저기 저 시카고 가신
4: 네.
6: 거죠?
4: 예,
6: 예. 시카고? 제일 델타 항공이시죠?
4: 네, 네. 네.
6: 밤 한 11시인가 10시로 지원해요.
4: 그럼 1시, 2시, 3시에 내린다는 소리네.
0: 얼마나 지연됐나 봐가지고.
4: 2시에, 12시에 탄대잖아요, 12시에.
0: 밤 12시에?
4: 비행기를.
0: 아, 12시에 도착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
4: 12시에 타는 거.
0: 그래?
4: 아이고.
7: 주비는 장난을 치고 싶어.

0: 썼어요. 팬티를 모자처럼 머리에 썼거든요. 엄마, 이제 다 됐어요. 주비야,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구나. 별무늬 티셔츠랑 하모니가 사주신 바지를 입어야지. 엄마, 티셔츠는 나 혼자 입을래요. 그러렴.
1: Can you just, can you just, 1, 2, 3, 4, 5.
0: 공주, I love you. It's time to sleep.
2: Hug. I love you.

0: 수고.
1: 자기도 잘했어. 고마워. 여보, 수고.
0: 수고.
1: 짠.
0: 짠.
1: 드디어 먹자. 자기 오늘 좀 힘들었어?
0: 어.
1: 피곤해?
0: 꿀잠.
1: 굴을 어떤 장에 넣었어?
0: 응?
1: 굴을 어떤? 사랑해. 왜?
0: 끝이야.
2: 끝이야. 델타, 시카고, 시카고 오예요. 아우, 이게 펜슬이네?
3: Other flight to Chicago is now available for non-stop. Chicago at 11:51.
0: 오늘 못 간다면서요.
2: 뭐라 그런 거야?
0: 오늘 못 간다는
4: 거야. This flight is canceled?
0: 그거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2: 언제가?
0: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2: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민지야. 뭐 어떡하냐. 지금 하루가 딜레이래, 뜻 때문에. 있어?
0: 어떻게 몇 시, 내일 몇 시 비행기인데?
5: 내일 똑같이 5시.
2: 대기 스탠바이 아니야?
0: 그러니까 오늘 5 시에 타려고 하는 걸 내일 타야 된다고.
2: 내일 몇 시? 내일 오후 5 시래. 하루 딜레이 된 거지.
0: 어? 하루 딜레이 되는 거야.
6: 아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 오늘 어디에 가 있어? 그 짐을 들고.
7: 그 시애틀 공항 안에 호텔이 있어?
2: 몰라 아직. 이제 여기 판정 받은 거라니까 비행기 없다고.
8: 그걸 알아봐. 호텔 안에, 아니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지.
2: 타임캡슐 같은 거?
0: 타임캡슐?
1: 아니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2: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많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겠지. 아니 그 캡슐 그 호텔 있잖아.
1: 아니 여기 바로 앞에 호텔 아주 많아.
6: 그 아빠 거기 공항 바로 앞에 뭐가 되게 많아 호텔이.
1: 아주 많아.
6: 그 잘 찾아봐 엄마랑 둘이요.
2: 참 힘드네.
8: 힘드네 그치.
6: 만나기 힘드네. 타임캡슐 타고 와. 어쨌든 상황을 계속 알려줘. 일단 공항 안에 호텔을 좀 찾아봐.
2: 아유, 수고해. 아무튼 여기 이제 찾아보고.
6: 알았어. 바이.
2: 그래.
6: 바이.
2: 참 어떻게 하냐 이제.
0: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즐겨야지. 언제 또 시애틀 와보겠어. 안 그래?
2: 눈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네.
0: 투 비지트 마이 패밀리 going to

0: 카카오.
1: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2: 멋있게 오는데. 언제 또 시애틀에 와서 이렇게 이런 추억을 만들겠어요?
1: 그럼요. 지나가는 겨울 끝에 눈 보니까 좋긴 좋네.
2: 그렇지, 그렇지.
1: 눈이 참 멋있게 오긴 멋있게 온다.
2: 들어갑시다.

0: 갑시다.
1: 오케이. 오늘도 덥네.
0: 어제 눈도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네요. 그죠?

0: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 밤 12시쯤에. 근데 내가 그래서 호텔 하나 잡아놨어, 공항 근처에. 호텔 가서 체크인 하고 자면 돼. 그럼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1: 알았어.

0: 됐어.
1: 방해하지? 나 할 수 있어. 어?
2: 이제 가자. 가자. 자, 신발.
0: 드라이브? Yes, in Chicago. To pick up 할머니 and 할아버지.
2: 그 말인즉슨 너네가 한국말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이거지?
1: 알았어.
2: 옳지. 아빠.

0: 됐어? 네, 아이고, 쪼그라들어 봐봐.
1: 아이고, 애들. 아이고, 너 보고 싶었지?
2: 응,
1: 아니.
2: 여기 왔어.
3: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
4: 치와!
1: 치와, 치와.
4: 치와!
3: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운전만 하고 됐어요.

0: 할아버지랑 집에서 놀고
1: 싶어. 난 할머니랑 집에 놀고 싶어.
0: 어, 좋아, 좋아. 그럼 우리는, 네? 우리는 우리 둘이 놀까?
2: 그래.
1: 할머니.
0: 야, 니네 할머니랑 보고 좋았다고 완전 애교쟁이가 됐네? 특히 엘레나.

0: 바뀐 건 없네.
1: 아니야. 내 청소 좀 했는데.
2: 애기였는데요.
1: 어때? 집이 좀 깨끗해? 깨끗해졌네. 청소 좀 했는데.
0: 로봇이 했나?
1: 뭘 이렇게 스캔하는 거야? 엄마. 먼지는 안 털었어. 어때? 요것도 새고. 요것도 다 바꿨어. 로고도 바꾸고.
3: 잘했네.
0: 배치가 바뀌었구나.
1: 그치, 또 바꿨지, 내가.
0: 먼지는 의자가 일로 갔구나.
1: 여기로 갔고. 앉아있어, 이제.
3: 저기 앉아.
1: 수고하셨어요.
3: 고생하셨어요,
0: 아유.
3: 다들.
0: 아이고, 혼자 안 하고 고생했다.
1: 아, 짐이나 좀 풀까? 아, 그 전에, 얘들아, 너네 할머니한테 쓴 카드 줘야지. 어디 가자, 가자, 가자.
4: 할머니, 이건 어디지?
0: 달려나, 어디가?
3: 왜 만드는 거야?
4: 이걸 들고 있어서. 할아버지.
0: 땡큐.
1: 엘레나가 한글을 썼어.
0: 한글.
3: 아, 고마워. 한번 볼게.
1: 너가 이거.
0: 응? 아, 이거 에이드니?
1: 너무 부끄러워.
0: 뭐라고 썼어, 여기다?
4: 몰라.
1: 헐레나라고 썼어. 응? 헐.
4: 아니.
1: 고마워.
0: Thank you. 엘레나, 에이든, 선물 줘야지. 자, 개봉. 고민지, 이거 뭔지 알아?
2: 귀여워.
1: 이거?
3: 심장 조끼.
0: 엘레나 거.
3: 엘레나 거?
1: 엘레나 거? 엘레나, 할머니가 너, 이거, 엘레나 이거 입어볼래?
0: 한번 입어봐.
2: 손 들어가. 오.
1: 아, 너무 예쁘다.
0: 맞아?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야, 그거. 엘레나, 이거 뭐지? 이것도 엘레나 거. 이것도 엘레나 거.
1: 아, 이건 라이언 거다.
3: 그래? 에이든, 할머니가 에이든 것만 먹을 거를 갖고 왔어. 뭘까? 뭘까?
4: 몰라.
1: 뭐가 줬어?
4: 꽃이.
3: 초기지?
1: 와. 아, 이거 에이든 거? 에이든 옷.
4: 나 바지.
3: 에이든 좋아하는 마늘똥.
1: 맞아, 에이든 마늘똥 좋아하잖아.
0: 자, 이거 에이든 거.
4: 뭐야?
0: 이거 뭘까? 약과.
4: 내가 오피너즈 뜯을 거야.
1: 할아버지 고마워요.
0: 자.
5: 조건부야?
3: 조건부야?
1: 고마워,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 아빠?
0: 아니, 안 났어.
1: 불났어, 불났어.
0: 근데
6: 안 돼. 영상 연결돼 있어.
1: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7: 출발!
1: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애기 나비.
4: 너무 좋아, 나비.
7: 잘 먹겠습니다.

0: 먹어.
1: 엘레나, 에이든, 오늘 엄마 아빠는 미팅 가야 되거든?
2: 아니야.
3: 왜 이렇게 턱을 부딪혀?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그건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4: 할머니, 어떻게 써?
2: 할머니?
4: 아니요.
2: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쓸까? 사랑해요.
1: 오빠 봐봐. 오빠 제 그림 좀 보여줘.
4: 하트나.
2: 헐. 헐 썼네? 잘했어.
4: 잘했다.
5: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가.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7: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가.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연방초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6: 내가 이겨낼 거야.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개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2: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2: 오늘 밤 메이킹
1: 유쾌
3: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4: 변비 해결 메이킹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스케쳐스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로 미쿠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7: 부산 밀면 진 밀면 지니어스. 비벼 먹고 있는데 지니어스. 시원하게 부어 먹고 지니어스. 밀면 천지야 이거.
8: 어떻게
7: 진 밀면
8: 어떻게.
9: 꿀미.
10: 네.
9: 오.
10: 깔라말라이꿈. 40kg.
9: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10: 와. 오!

0: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0: 와!
2: 오늘부터 혼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1: 잘라만 나이트 짜이 한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
3: 멀리서 보면 낯설지만 다가갈수록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
1: 잘라만 나이트 일빈바라.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3: 파키스탄의 진짜 매력은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1: 오, 야,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3: 그 정겨운 삶을 만나러 같이 가보실까요? 여행은 머무는 장소를 넘어 때로 생각과 시선까지 바꿔주곤 합니다. 저의 편견을 깨뜨려준 많은 나라 중에서도 반전 매력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서 노래하는 풀꽃처럼 파키스탄이란 나라의 매력은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골목길을 걸어봐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대도시보다 사람 냄새 나는 옛 동네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곳처럼 말이죠.
1: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라왈핀디입니다. 이곳은 이슬라마바드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신기한 건 이슬라마바드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라서 사실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3: 계획도시인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얼굴이라면 라왈핀디는 파키스탄의 속살 같은 도시랄까요? 오래된 골목의 노점들은 아침부터 북적북적 활기찹니다.
1: 여기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또 릭샤 드라이버. 아차아차. 이제 짜이? 아차아차. 짜이 한잔 사주시겠다는데. 아차아차. 액도 띤 짜르.
3: 파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경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1: 아차.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짜이를 한잔 사주시는, 이게 바로 파키스탄의 정이죠.
4: 아차.
1: 아차. 아, 릭샤 드라이버. 두 분 다 릭샤 드라이버신데 지금 또 타시는 분도 없고 잠깐 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5: You from?
1: 네, South Korea. 아차.
6: 살람알라이쿰.
1: 이드 무바락. 아차. Thank you. 슈크리아. 와, 미타해. 보호트 미타해. 아우, 진짜 맛있습니다.
7: 바나나 사르세.
1: 아차. 15년 이 릭샤 운전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 차. Very good, very good. 깜깨싸해.
7: 깜 티케.
1: 티케. 티케. 아차. 아. 까해, 까해.
5: 네, 칼라부리.
1: 할라프리. 아, 할라프리. 마제다. 마제다. 아차. 아, 오케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세밀카 차라가. 자, 앞세밀카 차라가. 인샬라.
3: 제가 차이를 좋아하는데 이날 유독 맛있더라고요.
1: 아,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제대로 하는 짜이집이었네요. 요거거든요. 아, 이 짜이가 사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만드는 게 다르거든요. 남인도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치고, 근데 또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해서 끓이네요. 우유 넣고, 그 다음에 짜이 넣고, 설탕 넣고.
3: 밀크티 차이는 파키스탄 사회에서 일종의 언어로 통합니다.
1: How much? Yeah, how much?
6: 액값입니까? 액값.
1: 그러면 350원. 한 잔에 350원입니다. 오, 짜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거품 위에서.
3: 처음 본 파키스탄 사람이 웃으며 건네는 이 차이 한 잔은 그저 350원짜리 음료가 아니라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하는 관심과 배려죠.
8: 이렇게. 야.
3: 친절한 그 마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1: 아, 반죽을 막 바로 해가지고 촥 이렇게 돌리면서 기름통에 넣으니까 이 반죽이 확 부풀어 오르거든요. 뿌리입니다, 뿌리. 탄두르에다가 넣어서 굽는 게 난이고 기름으로 이걸 굽는 파라타. 기름 없이 하면은 그거는 짜파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튀기면은 이렇게 또 뿌리가 됩니다.
3: 파키스탄의 빵가게 풍경은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탄두르 화덕에 굽는 난이 삼시세끼 먹는 빵이라면 푸리는 특히 아침 메뉴로 인기가 많은 빵입니다. 반죽이 너무 얇으면 기름에 넣었을 때 터져버리고 너무 두꺼우면 부풀지 않기 때문에 손기술로 적당한 두께를 만들어야 빵빵하니 예쁜 푸리가 완성됩니다.
1: 아차해. 아차.
9: 13 years.
1: 와, 이 가게만 지금 13년째 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와, 여기 엄청 오래된 가게입니다. 1948년부터 했었던 가게래요. 괜히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48년부터 운영된 가게라고 하면 진짜 아주 완전 줄 서서 먹는 맛집이잖아요. 줄을 서야겠네, 이거. 어휴, 꽤 오래 기다려야겠는데요. 오, 벌써 제 뒤로 이렇게 줄이 서고 있습니다.
3: 라왈핀디에서도 손꼽히는 할와푸리 맛집. 착착착 반죽을 치대고 지글지글 기름에 튀기고 80년 가까이 도시의 아침을 깨워온 소리들입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천 개의 풀이가 튀겨지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곁들여 먹을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푸리는 보통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는데 병아리 콩을 넣은 커리, 촐라이와 아랍어로 달콤한 것을 뜻하는 할와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하는 꿀조합 메뉴죠. 파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전통적으로 육체 노동이 많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탄수화물 중심의 달고 짠 음식들이 발달했죠. 기름진 빵, 푸리와 달달한 할와, 짭짤한 커리가 같이 나오는 메뉴 할와 푸리는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1: 와, 곰갈빵 같아요.
3: 저는 파키스탄 여행만 50일 정도 했었는데 할와 푸리는 처음 먹어봅니다.
1: 신기하게 생겼다. 아, 좀 젤리 같은데요, 오히려?
3: 튀김빵 푸리는 차파티 특유의 쫄깃함에 곰갈빵의 파삭한 식감이 더해진 맛입니다.
1: 이 푸리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름에 튀겼다 보니까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0: 있기도 하고. 아. 타이어? 타이어?
1: 예.
0: 아. 얘랑 얘랑 지금 문양이 달라요. 아. 얘랑 얘랑 또 달라요. 수선할 때 다른 타이어를 썼나 봅니다, 이게.
2: 파키스탄 남자들에게 슬리퍼나 샌들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날씨가 덥고 맨발로 기도를 할 일이 많다 보니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이 최고죠.
0: 피니쉬. 아차. 와. 새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2: 허름한 슬리퍼를 애지중지 수선하는 것도, 수선 재료가 타이어라는 것도 재밌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버려지는 타이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많은 타이어의 출처는 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트럭이죠. 3년 전 파키스탄에서 무전여행했던 기억을 살려 트럭 히치하이킹을 시도해봤는데요. 역시 친절한 파키스탄 사람들.
0: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2: 한 방에 얻어타기에 성공했습니다.
0: 웨어 이즈 유어 데스티네이션? 페샤와르. 라호르. 라호르 투 페샤와르. 아차차.
2: 디산 씨와 무함마드 씨는 형제인데요. 건설 자재를 운송 중입니다. 오래된 트럭을 사서 함께 운전한 지 4년째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화물은 대부분 철도가 아닌 육로를 통해 운송됩니다. 나라 전체의 물류를 셀 수 없이 많은 트럭 기사들이 책임지고 있죠.
0: 아, 여기가 이제 자는 공간이시라고.
2: 형제는 길 위에서 먹고 자면서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3: 네,
0: 아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아, 어, 뭐야, 트럭 아트. 야, 이렇게 또 트럭 아트 하는 이런 물품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또 꾸미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차, 아차. 어, 트럭이 높아서 내리기도 힘드네. 아, 이렇게 있구나.
2: 우리가 집을 관리하듯이 파키스탄 기사들은 트럭을 꾸밉니다.
0: 어,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2: 틈틈이 트럭을 장식하는 일이 그들만의 취미이자 문화가 됐죠.
0: 아차. 오케이.
4: 아니 잘 그라가 안 되네. 딱 아빠 가래니 그라사서.
3: 야. तैयार कराई है पिशावर से अभी इंशाल्लाह इसको फिर तैयार कराएंगे बड़ी ईद के फिर
2: 빼곡하게 그려놓은 문양이나 상징, 글귀들은 기사들의 개성 표현이기도 하고 긴 여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기사들에게 트럭은 움직이는 집이자 일터이고 또 작은 사원이기도 한 셈이죠.
3: 예, 예, 가디알 아빠 칼네. 예, 이들 카나 세이 데데.
0: 아, 베스트, 베스트. 아, 모든 트럭 기사들이 여기서 이게 차이 한 잔씩 하는 곳이라고 여기를 내려주시네. 땡큐, 시크리아 해. 땡큐, 땡큐. 아, 자, 자, 땡큐, 시크리아. 바이바이.
2: 갈 길이 먼 형제들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지고 형제들이 추천해준 식당에 왔습니다.
0: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3: 가자.
2: 우리 고속도로에 자리한 휴게소들처럼 파키스탄의 도로변에도 곳곳에 식당들이 있는데요. 대개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게로 여행 정보에선 찾기 어렵지만 기사들 사이에선 찐 맛집으로 통하는 데가 많죠. 이런 식당을 파키스탄에서는 다바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끼니도 때우고 잠깐의 여유도 즐기는 길 위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0: 그 간다싱왈라 국경 쪽에서 감자를 이렇게 챙겨다가 페샤르까지 이제 배송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1: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기사님들의 단골 식당은 일단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0: 제가 타고 온 그 형제분들이 여기가 기사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내려줬는데 먹어보니까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여기 맛집인데요, 정말? 마제다르해.
2: 아차.
1: 이런 기사 식당에서 나오는 차이는 일반 식당이나 노점과는 살짝 다른데요. 찻잎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오래 끓여서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도 더 진한 편입니다. 종일 운전하느라 고단한 기사들을 위한 맞춤 차이죠.
3: 차이 좋아요, 차이. 이게 드라이빙 길이에요, 차이. 이제 잠이 좀 와요. 릴렉스 해져요, 이제.
1: 긴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졸음과 피로를 견뎌야 하는 직업. 한 잔의 진한 차이가 기사님들에게 보약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을 모든 기사님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4: 나이스 드라이빙, 세이프 드라이빙.
2: 아차.
1: 저는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GT로드를 타고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도시 라호르로 갑니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 일명 GT로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인데요.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라호르 같은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GT로드가 흘러와 라호르의 간선도로 라비로드와 만나는 지점. 길이 길어지면 중간중간 길목이 생기고 그 길목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됩니다.
0: 차 문을 자물쇠로 열었대요.
2: 자, 아차.
0: 우와, 우와.
2: 이야.
1: 고풍스러운 나무 문과 대비되는 강렬한 붉은빛의 내부. 파키스탄에서 빨간색은 풍요와 사랑,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이랑은 아예 모양이 달라요. 살람 알라이쿰.
5: 접시 같아.
0: 와, 살람 알라이쿰. 와, 안에가 침대가 이렇게 바로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세 분의 기사분이 같이 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근거리가 아니라 진짜 막 멀리 나가는 그런 차 같습니다. 페샤와르? 가라치?
6: 가라치,
0: 가라치. 와, 저 밑에. 3 days. 3 days. 와, 3일 운전해서 카라치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1: 땅을 밟고 있는 시간보다 트럭을 타고 달리는 시간이 훨씬 긴 기사님들.
0: Thank you.
1: 집보다 트럭을 더 소중히 가꾸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0: 자, 앞에서 본 거는 다 작은 트럭들이었는데 큰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도 여지없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네요. 살람 알라이쿰.
7: 메라남 진해 꼬리아세.
1: 트럭 아트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한다는데요. 트럭 전체를 최고급으로 꾸미기 위해 몇 년치 소득을 몽땅 투자하기도 한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또 하셨어?
8: 네, 세 분의 쇼크를 데코레이트해 한국도 잘 했어요.
1: 며칠씩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할 때가 많다 보니 트럭의 안팎 모두 기사의 취향과 편의에 맞춰 변신을 거듭합니다.
0: 아, 이게 안에만 자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 뒤에도 있네. 우와. 아.
8: 아하.
0: 아, 팬. 아, 선풍기도 있어요, 안에. 안에 라이트도 있고. 야, 이 안에 보시면 자칫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또 얘를 당겨서 내리면 뒤에서 지금 선풍기도

0: 이동을 하고 또 살짝 크로칸 줄이면 여기 빛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꺼지고.
1: 트럭들 한 대 한 대 들여다보는 게 마치 처음 온 친구 집 구경하는 것처럼 새롭고 재밌습니다.
0: 와. 오. 오케이, 아차, 아차. 하이, 살람알라이쿰. This is your sleeping bed. 아차, 아차.
2: 이란 자라,
0: 이란에.
2: 이란스, 투르크.
0: 어, 투르크. 오.
2: 이라크.
0: 이라크.
2: 와.
0: 이란, 터키, 이라크까지도 가신대요. 그러니까 두 달을 진짜 이 도로 위에서. 타지키스탄. 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리아. 네.
1: 힘들 법도 한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해맑은 기사님.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0: 한참이 남네요. 뒤에는 그 또 짐칸으로도 쓰시고. 우와 우와 우와. 아, 예, 팬이 있대. 아, 선풍기도 있고.
1: 저라면 여기서 두 달 가까이 자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0: 어이구. 이야. 어이구, 또 신발은 이렇게. 어이구. 편하기는 한데 이 자다가 가끔씩 좀 악몽을 꾸거나 이럴 때 이렇게 딱 바로 머리를 박게 되는.
1: 이쯤 되면 파키스탄의 트럭 기사들은 현대판 유목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럭 구경에 정신이 팔려 깜빡했는데 제가 찾은 곳은 라비만디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0: 자, 이 라호르의 그 도시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것 같아요.
1: 저는 세계 어딜 가나 꼭 들릴 만큼 시장을 사랑합니다.
0: 하이, 살람. 살람 알라이쿰. 꿀리. 오, 살람 알라이쿰.
1: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과 싱싱한 제철 먹거리들을 보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낯선 시장에선 의외의 익숙한 풍경을 만나기도 하죠.
0: 다 한국 신문이야. 아, 250루피. 원 바스켓 딜리버리.
1: 트럭이 과일과 채소들을 부려놓으면 짐꾼들의 걸음도 빨라집니다.
0: 40kg. 아. 오케이, 바이바이.
1: 이렇게 소란하고 땀내 나는 시장이 저는 참 좋습니다.
0: 어휴, 이발소까지 있어. 아니, 길거리에 있는 이발소는 사실 이제는 너무 당연한데, 야, 이렇게 농수산물 센터 안에도 이발소가. 살람 알라이쿰. 아차, 아차. 아차해. 아우, 섬세하시네. 살람 알라이쿰. 아까 남까 해.
3: 노합칸.
0: 노합칸, 메라 남 진해. 내 꼬리야 세훈.
1: 파키스탄에서는 거울 하나,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이발소가 됩니다. 파키스탄 성인 남자들 대다수가 수염을 기르는데요. 보편적으로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신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스타일을 따르는 거죠. 수시로 수염을 다듬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이발소를 볼 수 있는데요.
4: One of the special saloon.
0: Special saloon.
4: Yeah, the finger art saloon. I'm gonna try.
0: Yeah. No try, just to see it.
4: Okay.
0: Hi, assalamualaikum.
4: Waalaikumsalam. Hello.
1: 현지 코디가 추천한 이발소.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5: What is that? What is that?
0: Just a cream?
4: Yes. I make it.
0: You make it.
4: Yeah.

0: 빠니? 빠니?
1: 오, 오, 진짜 타요.
0: 어? What is that?
2: I make it.
0: Secret?
2: Yes.
0: Okay.
3: 일명 파이어 헤어컷. 불꽃 이발하는 곳입니다.
1: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I like it.
1: Yeah. One more. One more. You want? One more.
2: One more.
1: One more.
3: 16년차 이발사 아잠 씨가 오랜 연습 끝에 개발한 방법이랍니다.
2: Soft and silky, smooth.
0: Awesome.
2: Or this is my art, fun.
0: Fun?
2: Yeah.
0: This is his art.
2: Pakistan Lahore is only one man.
0: One man.
2: Yeah.
0: Wow.
2: This fire cut.
4: That's amazing.
3: 이 흡족한 표정에 제대로 영업당했습니다.
1: Okay, let's go. Yes. 아니 이게 솔직히 아까 들었을 때는 못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이거?
2: You like it? You like it? Like it?
0: Yeah. 많은 곳에서 뭐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잘라보고 해봤거든요. 일부러 여행의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2: Oh. To the water.
0: Yeah, water. Yeah. I'm getting relaxing.
5: Special cream?
2: Yeah.
5: Okay.
3: 직접 만든 제품을 바르고 불꽃으로 열처리하면 머리카락이 매끄러워진다는데요.
2: Are you ready?
0: Yeah.
2: It's okay?
0: Yeah.
2: That is fully enjoying.
0: Okay. I'm on fire at all.
1: Oh,
2: wow! Yeah!
1: Oh, my hair is burning!
2: Yeah!
0: Yeah. 와, 신기하다.
1: 와! 와! 와우!
0: 아, 재밌다.
3: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 정확한 효능은 알 수 없지만 체감 효과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2: Come here.
0: Okay.
1: 오, 진짜 부드러워졌다. 실키.
2: 야,
1: 오, 오,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2: 오케이.
0: 하이파이.
1: Yes.
0: 보다차.
1: 아,
0: 너무 시원해요. 오, 윤기가 좀 있지 않나요 여기?
4: Okay, thank you.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Thank you. Thank you.
2: Thank you. You welcome my shop.
4: Okay. Don't forget me.
2: Yeah.
4: Okay. Bye bye.
3: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쌓인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신시가지의 넓었던 길은 구시가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1: 와, 저기 저 앞에서 나오시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면 이게 통과가 안 돼.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0: 아, 살람알라이쿰.
1: 와, 지금 제가 온 곳은 니카 겔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겔리가 좁은 길을 뜻하고 니카는 결혼을 뜻해서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결혼 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어느 작가가 말을 했대요. 남자가 이쪽에서 오고 여자가 이쪽에서 오면은 둘이 마주쳐서 결혼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곳이다. 이런 재밌는 농담이 있는 골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진짜 너무 좁아요.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나는 갈 수 있는데 또 이슬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먼저 보내고 각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3: 라오르의 거대한 미로 속을 걸어봅니다.
0: 와. 알람알라이꿈.
1: 와, 여기. 심지어 여기는 또 약간 삐뚤게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휘어졌어요. 야, 재밌다 여기.

0: Assalamualaikum. Carpai. Carpai. 야.
1: 정처 없이 골목을 걷다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0: 아, 여기 있다. 침대. 짜르파이.
2: 야.
0: 짜르파이. 와우.
1: 차르파이는 남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는 침상 겸 평상입니다. 지나온 라왈핀디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이 차이를 마시고 누워 쉬던 곳도 바로 이 차르파이였죠.
0: 오, 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의자를 만들고 계시고, 여기는 이렇게 또 진짜 실제로 짜르파이. 통화. 아, 또 얼마나 이게 지루한 노동이시면 이렇게 통화를 고무줄로 저렇게.
1: 통화 중에도 손놀림은 잠시도 쉬지 않는 프로.
0: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보면 안에 문양을 집어넣어야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번갈아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계산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어떤 줄은 지금 두 칸, 어떤 거는 세 칸, 뭐 이렇게.
1: 이런 분이 바로 생활의 달인 아닌가요?
0: 이게 또 텐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무게는 거기로 받치고.
1: 차르파이 공방과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100년 넘는 역사의 골목 시장입니다.
0: Very good. 보드아차. 차르파이. 오호. How long time making this just one? 3 days.
3: Yeah.
0: 3 days. Oh, those and 3 days.
4: Local.
0: Local. 이게 완전 전통이었대요. 나무로 이 대 프레임까지도. 지금은 더 가볍게 하려고 이제 저런 철제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1: 이 시장의 이름은 완 마켓. 여기서 완이란 차르파이를 만들 때 쓰는 끈이나 밧줄을 말합니다. 일반 침대의 매트리스 역할을 바로 이 완이 하는 거죠.
0: 길이 같은 걸 굳이 재지를 않으시고 그냥 눈대중으로 가시네. 이제 이걸 살짝 풀어서 얘네를 딱 쪼으시네. 그렇지, 그렇지. 보따차.
1: 가볍고 시원한 차르파이는 파키스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 가구입니다.
0: 아버지,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5: 50.
0: 와, 50년. 와.
6: 한국 가오?
0: 어? 한국?
6: 아, 안녕하세요.
0: How did you know Korea?
6: 아니, 이태원.
0: 이태원. 오, 일했어요? 아, working in Korea. 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아. You also selling 짜르파이? No?
6: Shopping.
0: Shopping? 아, okay, okay, okay.
6: 이게 파키스탄이 जो कल्चर है ये बेड इधर यूज नहीं करते ज्यादातर जो देसी बंदे हैं वो चारपाई यूज करते हैं
7: गांव में
6: जनता हां विलेज में गांव में ना ज्यादातर ये चीज यूज होती है और हमारे इधर कल्चर में जो था ना शादी ब्याह में ज्यादातर जो बेटियों को देते हैं ना चारपाई जो था ना ये जहेज में दाज में देते हैं
0: चाचा सीट डाउन ओ ओ 좋아요 엄청 짱짱한데요 이거
7: 빠빠
0: 빠빠 마스터 짜르파이 마스터
7: 펠원 테이블에
0: 펠원?
7: 얘도 봐도 이거 그다 뭐라
0: 여기 전통 그 무술 스포츠 중에 펠원이라고 있거든요 레슬링 같은 건데 씨름 같은 거 그 선수셨대요
1: 어쩐지 밧줄 감는 힘이 펌상치 않으시더라고요
0: 와 힘이 손 와 보따차 와 손가락 두께가 뭐야
8: 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이가탄탄 이가탄
1: 골목시장의 은둔고수 짜르파이 어르신이 왕년에 했다는 운동은 전통 레슬링 펠와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행에서 펠와니 경기를 보려고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구즈란 왈라에 들렀습니다. 구즈란 왈라는 시크 제국을 세운 라지트 싱의 출생지입니다. 무굴 제국이 쇠락한 18세기 말에 등장한 시크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탕이 된 걸까요? 구즈란 왈라는 레슬러의 도시, 장사의 도시라 불립니다.
2: 오, 야, 훈련 빡세게 하는데요? 몸에서 막 또 막 빛이 나요. 땀인지 기름인지. 와.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령이 그냥 쎄, 쎄. Can I get that? 우와! 와, 한 20kg 되겠는데요, 이거? 우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근육 갈라진 거 보세요, 이 친구. 와!
1: 이렇게 탄탄한 장근육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건데 몸만 봐도 훈련 강도가 느껴집니다. 구즈란 왈라의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또 취미로 펠와니를 수련한다고 합니다.
2: What kind of oil? Sarso. Sarso, sarso. 아, 머스타드 오일. 그거래요. 오, 약간 그 향이 납니다. 그 톡 쏘는 향이. 오, can I touch? 오, 오, 오, 머사, 사르소이, 베이비. 저도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 친구.
1: 젖살이 포동포동한 꼬마 친구도 거친 펠와니의 세계에 벌써 입문했네요.
2: 아차, 아차.
3: 지금 나름 오자다 해. 하르니 오다 캐머도 뒤고 니글 자티 이스케 사브. 지금 나름 오자다 라체 가티 빈데메.
2: 어, 뭐 제대로 한번 보여주신대요. 어, 오! 아, 이게 푸시업 하면서 약간 스트레칭도 겸하는 것 같은데요.
1: 파키스탄에서 펠와니 선수는 강인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2: 와, 이거 한, 와, 한 30kg 되겠는데요, 이거? 와우. 오케이, 오케이.
1: 무굴 시대에 크게 발전한 운동인데 훈련법이 그 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 거의 지금 인간 변기 같은 거지, 그래요.
1: 경기장은 흙바닥. 자신이 싸울 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펠와니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2: 아, 이거 자체도 이렇게. 아, 10 kg? 10? 와, 10kg입니다, 10kg. 야, 이거 10kg고. 와, 15 kg.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자체가 훈련이 맞아요. 야, 이거 광배. 저는 10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15kg는.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1: 이번엔 허벅지 힘을 기르는 훈련인데요. 운동하면서 경기장 평탄화 작업까지 동시에 합니다. 우리네 시골 밭에서 하던 썰레질과 똑같죠? 하나 다른 건 소 대신 사람이 끈다는 거.
2: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울퉁불퉁해서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펠완.
1: 경기장이 준비되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10: 1, 2, 3.
2: 오. 오, 바로 시작인가 봐, 이게.
1: 페르시아와 인도의 레슬링이 결합한 펠와니는 아주 격렬한 운동입니다.
2: 오, 완전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한 판 뒤집기, 뒤집기. 아, 버티고.
1: 저도 여기서 가장 무서워 보이는 선수와 한판 붙었는데요. 아침부터 힘은 쭉 빠졌지만 대신 즐거운 추억을 가득 얻어갑니다.
11: 예, 파키스탄 진다바! 진다바! 진다바!
0: 갑자기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12: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드럼스틱 카초리.
13: 드럼스틱 카초리.
0: 마그다. 동네 애기들이 와서 이프타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우와.
1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 거예요.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퍼서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4: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튀겨줄 거야.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을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컷!
3: 보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했어? 던지고
4: 내 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0: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

0: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7317 Save the Children.
1: 이것을 어디다 좀 붙이냐면
2: 여기다 붙일 거야?
1: 얘는 문장이거든.
2: 그럼 거기다 붙이면
1: 네,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2: 아, 이 벽에 다 보여요.
1: English.
3: 거실 벽부터 천장, 방 안까지 집안을 온통 영어로 도배해가며 열공 중이랍니다.
1: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괜찮겠구나. You are wearing the same shirt.
3: 이렇게까지 영어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인적 없는 산속에서 위장까지 하고 촬영 삼매경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
2: 주로 한 가지 이제 새를 둥지를 발견하면 약 28일 찍어요. 뱀이 이렇게 지나간 때 있었지. 텐트 안에 이렇게 뱀 지나가요.
3: 남다른 열정으로 배우고 탐구하는 재미에 푹 빠진 어른들을 만나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대전을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농수산물이 집결하는 곳이죠. 밤우리 진 채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이현웅 씨를 만났습니다.
4: 저 뒤로 갈게요.
3: 농수산물 중도매인으로 경매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온 지 28년째.
4: 보통 우리가 12시 반, 12시 반에 나와서 경매한 다음에 이제 거래선들이 보통 4시, 5시에 오거든. 그러면 그때 미리 이제 선별해 놨던 걸 실어주면 되는 거죠.
3: 낮 1시까지 꼬박 밤을 지새우는 고된 일이죠.
5: 아이고 또 와요.
6: 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5: 고생하세요. 네, 네. 아, 힘들진 않으세요?
2: 괜찮습니다.
4: 이 일 마친 다음에 나에게는 뭐 에너지 같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3: 퇴근 후면 매일 산을 찾는답니다. 그의 피로를 단박에 날려줄 사랑스러운 존재, 새를 탐조하기 위해서죠.
4: 지금 이제 철이 지났지만 작년 둥지입니다. 돼지박이 둥지인데 네, 이렇게 새들은 한번 둥지를 쓰면 다시 그곳을 안 써요. 다시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와서 새로운 둥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지금 이곳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온 곳이거든요. 이 안에는 곤줄박이가 지금 알을 포란하고 있어요.
3: 천적을 피해서 이렇게 은폐된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네요.
4: 너무 자주 보면 얘한테 해가 되니까 2, 3일에 한 번 정도 내시경 카메라로 주로 확인을 하고요.
5: 예, 좋으시죠?
4: 제일 큰 행복? 네.
3: 그 행복에 빠져 새를 쫓아다닌 지도 벌써 20년째.
5: 선생님, 장비가 정말 많네요.
4: 이 정도는 새를 전문으로 찍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이제 내가 원하는 화각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500여 종 이상 됩니다. 지금 보는 영상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새입니다. 호랑지박이라고 해서 지금 육추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쁜 영상이 됩니다. 지금 뿌룩뿌룩하죠? 뿌룩뿌룩하잖아. 이거 요 소리. 이거 이 소리가 이제 빨리 바꿔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7: 어떻게 아세요?
4: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런 걸 찍으면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알지. 이제 곧바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수컷은 지렁이를 잔뜩 물고 이제 옵니다. 자, 잔뜩 물고.

0: 보았죠.
1: 다섯 마리 새끼 입에 골고루 밥 먹이느라 바쁩니다.
0: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한 거, 모성애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1: 둥지를 짓고 새 생명을 품어 기르는 새들의 어여쁜 모습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직접 발견하고 관찰하는 그 매력에 이끌려 지난 20년간 전국의 산을 돌며 새를 촬영했다죠. 그리고 몇 년 전 그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구독자 59만 명의 인기 크리에이터가 됐다네요.
0: 또 내가 즐기는 취미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에게도 또 다른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1: 그 사이 동행도 생겼습니다.
0: 벌써 알이 8개까지 냅뒀단 말이야.
2: 이제 애들 날도 가서 쪄 죽겠어.
1: 은퇴 후 현웅 씨를 따라 새 촬영에 빠졌다는 지인과 함께 탐조에 나섭니다.
0: 어머. 이게 우리 자연보호 운동의 하나로 둥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매년 새 둥지를 청소를 해주고 얘네들은 성격이 이렇게 웨이브로 돌출형의 둥지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이 안엔 또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요? 관찰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답니다.
0: 아, 이거는 최단시간에 현장에서 급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위장만 해줘도 새들이 경계를 갖지 않습니다. 렌즈 위장처럼 한번 렌즈 앞에 해주세요.
1: 군사훈련 저리 가라네요.
0: 돌아올 필요 없어요, 살짝.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줄 때 또 새들도 편안하게 잘 와주니까.
1: 위장복까지 완전 무장.
0: 자, 조용히 해주시고 새들의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건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만이 답인 거지.
0: 그 기다리던 새가 딱 왔을 때 어때요, 느낌이?
2: 그거는 저기 10만이들 그 산삼 발견하는 거 똑같죠. 아주 예. 참 기다리던 거 발견해봐요. 그것이 희열을 느낄 때가 없죠.
3: 한없이 기다리는 그 자체도 즐거움이라죠. 드디어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1: 박새 이런 애들인데 알이 9개 있어요. 봄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그래서 더욱더 이런 거 많이 찍고 있죠.
3: 한 달가량 조용히 지켜보며 지친 마음도 힐링을 하죠.
1: 근데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순수한 면에 또 이제 새의 어떤 아름다운 지저귐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매력이 되는 거죠.
3: 오롯이 자연에 스며드는 시간, 이보다 편안한 휴식이 없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4: 계세요.
3: 그런데 사람은 없고 벨을 누르라네요.
5: 아우, 오셨어요.
4: 아니, 왜 미용실에 안 계시고?
5: 저 2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3: 손님이 없을 때 늘 2층에

0: 계신답니다.
1: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 여기가 살림집인데요.
2: 어머니, 이 벽에 이게 다 뭐예요?
1: 영어예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2: 이 벽에 있는 게 다 영어라고요?
1: 네네.
0: 현관부터 집안 가득 빼곡히 도배된 영어 벽보는 순자 씨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일이 달력 뒷면에 써서 붙인 것들이랍니다.
1: 한 10년 쓴 거예요. 저녁에 잠 안 자고. 기본이 석장, 넉장이에요.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방에도 방에도 두 장씩 석장씩 기본으로 이렇게 다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지금 붙일 자리가 없어서 못 붙이고 있어요.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괜찮겠구나 하니까는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0: 환갑에 처음 영어를 시작했다죠.
3: I live home.
2: 정말 재밌으시죠?
1: 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알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 말 알아듣겠어요? Do you understand me? 우리 같은 셔츠를 입고 있네. You are wearing the same shorts. 제가 말도 해야 되잖아요. 스피킹도 돼야 되잖아요. 그냥 보고 쓰고만 하는 게 아니고 벽에 붙여놓고 뭐 보는 것만 아니고 뭐 핸드폰 없을 때는 카세트 있잖아요. 여기 네. 카세트가 10개나 있어요. 이거 다 부위별로 다 이거 녹음시켜 놓은 거예요.
0: 그 테이프가 400개가 넘는답니다.
1: 여기 또 테이프가 여기 전부 다. 제가 이제 뭐 영 공부라면은 완전히 여기에다 다 모든 것을 쏟았어, 제 정성을.
0: 미용실에서 일하며 주경, 야독, 지난 10년간 독학으로 공부했다죠.
1: 그런 뭐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라도 내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움의 한이 남아있는데 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건 저는 부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길에 가도 간판도 전부 다 영어, 어디 뭐 상표가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찾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아 영어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2: 줄 쳐달라고?
1: 네, 줄 좀 쳐줘. 다른 것도 쓸 게 있어.
0: 그간 순자 씨의 공부를 도운 1등 공신이 남편이랍니다.
4: 이게 내가 못한 데 대신 이제 나이가 지금 네. 7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기특하잖아요. 여지간 사람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0: 벽에 써붙일 수 있게 밑줄 쳐주는 것은 물론 공부에 전념하도록 살림도 도맡아 해주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의조에 힘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4: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그 출입국 시대에서 한번 걸리고 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지금 갔다 와가지고.
0: 6년 전 유럽 여행에서 비행기 환승을 하던 중 가이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어가 안 돼 출입국 심사에 막힌 남편을 순자 씨가 도왔답니다.
1: 제 귀에는 플라이트 아웃 막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아 플라이트 비행기 편이라고 했는데 비행기 표로 보자는 건가?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듣고 그런 상황에서 대치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 여행이 참 즐거웠지. 그냥 아무나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카메라 내밀면서 Excuse me, take a picture of us.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4: 이제 좀 든든하죠. 이제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0: 사실 늦은 나이에 일까지 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부모님.
1: 제가 그 엄마 사진 앞에 항상

0: 올려드려요.
1: 이게 살아계셨을 때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순자도 가르쳤더라면은 대단하다. 네, 순자야 너 대단하다.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유안을 삼으면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거죠.
2: 7남매 중 셋째 딸로 국민학교 졸업 후 스스로 포기했던 학업. 이제야 비로소 원 없이 합니다.
1: 엄마 아버지한테 영어로 자랑하고 싶었어요. 영어로 편지 썼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디얼 파덜 앤드 마덜 데드 두잉 웰 땡스 투 마이 맘 앤드 데드 순자 후 디든트 이븐 노 더 알파벳 needs and night English mom and dad is 순자 so happy 영어를 알파벳을 알고 이런 단어를 알고 길과 길을 가다 그 상표를 읽고 그게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 목표를 저는 이루었어요. 그 목표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루어주신 거죠.
2: 오래 미루어둔 꿈의 조각이 있으신가요? 주저 말고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3: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가. 제가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4: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3: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많이 신나요.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후!
0: 보지 말까?
3: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 결혼해서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0: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7: 안녕하세요, 에바.
8: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

영희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의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7317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

0: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의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7317 Save the Children.
1: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2: 경남 창원에 있는 교방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모래판 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교방초등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굴까요?
3: 교방초등학교 2학년 5반 강남윤입니다. 간에 그거 보고 저 뭐 씨름하기 좋다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4: 뒤에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3: 저희 씨름부 형들이 우승한 거입니다.
2: 자, 그럼 씨름부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3: 이거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등한 민서영이고요. 힘이 세고 들배지기를 잘해요. 이거는 학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고요. 제38회 전국시도대형 장사 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우승해서 기뻤어요. 자랑스러워요.
2: 으라차차 씨름소년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장사 씨름대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5: 홍사빠 교방초등학교 안현진, 전승원, 강동현, 김민서, 정종수, 김민준, 안서준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2: 교방초등학교 씨름단입니다. 벌써 응원 열기가 뜨겁네요.
6: 우리 뭐 하러 왔어? 일단 온 거야 우리. 맞지?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돼?
7: 이겨야 돼.
6: 자기 거 하면 돼. 네. 알았지? 아, 첫 판이다. 네. 가자!
8: 교방!
2: 김현근 감독님이 팀을 이끌고 있죠. 씨름 단체전은요, 일곱 체급이 차례로 출전해서 먼저 4점을 따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체전은 기세 싸움이죠. 그래서 1번 선수가 중요합니다. 체급당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데요.
9: 자, 체기.
2: 손쉽게 1승. 좋습니다. 모래 털어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자, 2번 선수 승원이 차례.
6: 챙겨 먹어, 밑에서.
2: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닭다리 기술로 멋지게 이깁니다. 아, 초등부 경기지만 씨름 재밌는데요.
6: 해, 무조건 맞다리야. 딴 거 없어.
10: 가위 제가 먼저
6: 잡아. 해. 원아, 하고 싶은 거 해. 잘 잡았어!
2: 자, 이번에도 밥다리를 시도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6: 끝까지! 됐어!
2: 끝까지 버티면서 역시 이깁니다. 자, 다음 선수는 동윤이. 딱 봐도 승부욕이 강해 보이죠? 흔히 씨름을 사빠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빠를 먼저 깊숙이 잡아야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멋진데요?
6: 볼 잘 잡았다! 잡아라!
5: 절반의 시도!
2: 좋습니다. 아, 교방초의 3연승. 4번 선수는 주장 민서. 경기 전에 모래를 움켜주는 게 루틴입니다. 밀어치기로 쉽게 한 판을 가져옵니다. 민서는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6: 그럼 자세 너무 좋은데?
5: 두 번째 판.
6: 민서야, 딱 그만큼만 잡으면 되겠다.
2: 두 번째 판도 침착.

0: 완벽한 표정입니다. 자, 이제 승리까지 단 한 점. 분위기도 뭐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주장답게 안따리 기술로 승부를 끝냅니다. 아, 멋진데요. 4-0. 아주 완벽한 승리입니다. 교방초는 7책은 모두 6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단체전에 강합니다. 2025년 교방초등학교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초등시등부 최강자라 할 수 있죠.
1: 창단 역사상 최고의 해죠. 올해는 25년도는요. 역사상 최고의 해였고 사실 최고로 잘했고 올해 우승 3개, 준우승이 3개, 노메달로 온 게 없어요. 모든 대회 개인전 1등 다 했고 아주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0: 교방초를 빛낸 주인공들입니다.
2: 아니 저는 4학년 때 학교에서 씨름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들어왔어요.
3: 아니 저 그냥 감독님이 와서 그냥 재밌게 하고 운동 조금만 하고 가라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겁나 빡세졌어요.
4: 예, 처음에 도망갔어요.
5: 저 감독님 치킨 사준다 해서 난 샀어요. 네, 첫날만 샀어요.
0: 최강팀이 된 비결은 뭘까요?
6: 짱 어둡다.
0: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동윤, 서윤, 남윤, 씨름부 삼형제가 벌써 등교를 하네요.
2: 우연히 만났네.
7: 야, 너 지금 왔어? 나도 방금 왔는데.
2: 안녕.
0: 교방초 씨름부 아이들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 다른 친구들보다 한 시간쯤 빠른 편이죠. 다 씨름부예요?
1: 서른 바퀴 뛰어라.
0: 서른 바퀴요? 아, 쉽지 않겠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 씨름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아침 훈련을 하죠. 시작은 체육관 서른 바퀴 달리기입니다.
1: 쳐지지 마라. 이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일단 열 좀 내고 이제 체력도 할 거예요.
8: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1: 자, 세 바퀴 출발! 자.
0: 감독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전력 질주합니다.
1: 지금 오빠 안 뛰어? 똑같잖아요. 지금 열 바퀴 나. 지금 열 바퀴 나.
0: 야, 운동 강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풀썩 주저앉기도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1: 솔직히 이게 초등학교 운동량보다는 조금 많아요. 운동량이. 저는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두 바퀴씩 해라, 두 바퀴씩.
0: 아유,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1: 나와줘라.
0: 중간에 내려놓을 법도 한데 아우 정말 대단한데요. 멋집니다. 끝까지 해내네요. 교방초 씨름부는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1: 웬만한 축구부는 많습니다. 어디 가서 씨름부 25명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 해요. 1월 22일 9시 34분 전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정확히 여기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 나 너희들 이제 새로 가르쳐 감독님이야 해서 이제 다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저뿐이야 그러더라고요.
0: 단 한 명이던 씨름부가 이제 25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감독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삽질 중이신 거죠?
1: 이게 씨름장 이게 밑에 모래가 한 1m 정도 깔려 있어요. 한번 다져지니까 한 번씩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애들 또 이러면 또 다치니까

0: 다쳐지지 않게 밀어줘야 돼요. 거의 뭐 전문 삽질러예요.
1: 씨름은 우리 고유의 민속운동입니다. 하지만 야구나 축구, 태권도처럼 아이들에게 친숙한 운동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씨름을 시작한 걸까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씨름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2: 자, 들어옵시다. 자, 윗줄부터 쭉쭉 앉읍시다. 윗줄부터 올라가세요.
1: 체육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씨름을 경험해보는 거죠.
2: 다 왔나?
4: 네!
2: 좋아, 다 왔구만.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
4: 씨름.
2: 여기 어디야?
4: 씨름.
2: 씨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5: 넘기면요.
6: 물에 대기.
2: 어, 맞아, 또. 등에 대면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실내화 벗고, 양말 벗고, 내려와서 모래 좀 밟아봅시다. 내려오세요.
1: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2: 자, 두 번째 줄 내려옵시다. 그래.
7: 괜찮은데? 야, 촉감 괜찮은데?
1: 맨발로 모래의 촉감을 느끼며, 아, 아이들 정말 좋아하네요. 자, 이제 삿발을 메고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아, 역시 씨름부는 다르네요. 나민이가 친구들의 삿발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매줍니다.
2: 씨름은 예와 도의 스포츠라 그래. 인사를 잘해야 돼. 시작하기 전에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차렷 인사. 그러면 이긴 친구가 넘어진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줍니다. 잘했어 하고 뒤돌아가서 차렷 인사 하면 100점. 이해했나요?
1: 자, 드디어 직접 붙어보는 시간입니다.
2: 자, 먼저 해볼 친구 혹시 있나? 용기 있는 친구?
8: 내가 질 것 같은데.
2: 아니, 지면 어때? 지면 어때? 인사하세요. 좋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오, 예상 밖인데요? 시작부터 좀 치열합니다.
2: 오, 좋아요, 좋아요.
9: 돌진 기술이다, 돌진 기술.
1: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꽤 오래 버티다가, 아, 승부가 납니다.
2: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친구.
1: 아, 이긴 친구가 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모습. 멋집니다. 좋아요.
2: 자, 일어나세요. 친구 안경. 오, 저, 오, 안다리, 와!
1: 이거 처음 하는 거 맞아요?
2: 어, 뭐야!
1: 모두 낯설어 하지 않고 씨름을 즐거워합니다.
2: 아니야, 잘한 거야. 차렷! 인사! 잘했습니다.
10: 처음에 조금, 조금 질 것 같은데 생각되다가 넘어뜨리면 그러면 좀 막 그런 짜릿함이 좀 있어요.
11: 좀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2: 제 생각에는 저는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 다가가니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더 다가오기 힘들고 거기다가 비인기 종목이기도 또 거기다가 옷을 벗어야 돼. 이렇게 다가가니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왜 잘하는 애들만 운동을 해야 돼? 그냥 데리고 와서 놀려보는 거야.
1: 그렇게 시작된 씨름 수업. 자, 그 백미는 담대양 씨름 리그전입니다.

0: 거의 선수선발은 이걸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반 이상. 보통 이제 이렇게 리그전 하고 나면은 그 주에는 시드명이 한 30명 정도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20명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10명 되고 해서 5명 남으면 성공, 6명 남으면 대성공 이렇게 잡고 있어요.
1: 네. 주장 민서도 4학년 때 씨름 리그전에서 발탁됐죠. 네.
2: 자, 이 선수 주목해서 보실 만한데요. 올 시즌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관왕에 벌써 등극을 했어요.
3: 김현등 감독이 진두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1: 민서의 주력 기술은 들배지기.
4: 내려서 버텨보니까 들배지기로.
5: 거의 위까지 들어올려서 차내고 회전. 정확한 들배지기였습니다.
4: 그렇습니다.
1: 씨름을 시작한 지 2년. 민서는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6: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소년.

0: 전체전 이거
1: 전국에서 1등이라는 의미.
0: 전체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1등 한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메달이랑 좀 많이 다르고 예뻐갖고 잘 좋아요.
1: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더 값집니다. 2025년 모든 씨름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2: 좋아요. 저 주장 아닙니다 이제. 저 주장 아닙니다.
3: 많이 힘들죠.
2: 많이 힘들죠. 그냥 그 뭐냐 애를 조용히 시키는 거랑 운동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1: 홀가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이제 6학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얘들아 말 한 마음만 들어라. 둘러서 동그랗게 크게.
1: 오늘은 새로운 주장을 뽑는 날입니다. 씨름 부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죠.
4: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봤지? 우리 들어보고 투표할 거야. 주장 뽑는 거. 우리 1년 동안 잘 이끌어야 될 사람이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말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인기 투표 아니야. 알았지?
1: 주장 후보는 가장 맏형이 될 5학년들인데요. 모두 4명입니다.
4: 아,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말. 조용.
5: 제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큰 목소리와 자신감으로 1년 동안 팀을 잘 이끌겠습니다.
1: 오, 아주 괜찮아요.
6: 제가 주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저희 팀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 와! 아, 니네들 약하다. 제가 주장이 되면 치킨을 사주겠으면 바로 뽑히는 건데 그냥.
7: 제가 주장이 된다면 감독님이 없을 때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1: 아우, 감독님 든든하시겠어요.
5: 제가 주장이 된다면 씨름부를 열심히 이끌어 하겠습니다.
4: 네, 좋아요. 자, 얘들아 무조건 비밀 투표야.
1: 자, 주장 후보들의 짧은 각오를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과연 2026년 교방초 씨름부를 이끌 새 주장은 누가 될까요?
4: 얘들아 투표 딱 끝났어. 아주아주 박빙이었어요. 엄청나게.
1: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4: 자, 우리 2026년도 주장은 기호 1번 김민주!
1: 민준이가 새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8: 민서형 보면서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건 없었어요?
5: 민서형처럼
9: 없었다고?
5: 민서형 팀을 잘 이끌고 친구들 잘 모르는 기술이나 그런 걸 잘 알려주는 주장.
10: 끝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잘 이끌어갈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6: 부담돼요.
11: 부담됩니다.
5: 저희가 제일 높으니까 애들도 다 가르쳐야 되고
6: 내년에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1: 겨울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말. 오늘도 어김없이 씨름부는 방과후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려면 말이죠. 아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4: 애들 제일 처음 두려워하는 게 옷 벗는 거. 처음 봐서 씨름 한번 해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옷을 안 벗기고 네 마음이 열릴 때, 편안해질 때 벗어라. 대신에 계속 이제 말을 하죠.
5: 얘 있잖아요. 내 위도 안 벗어. 한 2주 동안 안 벗었어요. 위에 있지.
6: 나?
5: 민승이.
12: 전 부끄러워가지고 적응될 때까지 옷 입고 씨름하다.
13: 처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벗으면 부끄러워가지고.
12: 저는 한 2주 정도?
5: 2주 정도?
13: 한 달이라면.
5: 5일 있다가 벗었어요. 엄마가 옷 더럽다고 해서.
12: 처음에는 옷 벗는 게 싫었는데 형들은 다 옷 벗고 하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서 옷을 벗었어요.
1: 25명이나 되는 씨름부. 과연 어떤 훈련을 하는 걸까요?
4: 그렇지, 어, 잘하네.
1: 아, 연신 잘하네. 웃으시는 감독님.
4: 또 들어, 또 차! 또 들어! 또 들어! 계속 들어!
9: 또 차! 또 들어!
1: 아니, 훈련이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요?
4: 무한 늘배지기야. 저학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씨름의 흥미를 유발하고. 씨름은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자리, 혼나는 자리, 약간 드론나는 자리. 여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1: 아, 혼나는 자리가 있군요. 궁금합니다.
4: 제 자리에서 뭐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와. 손을 빨리 바꿔봐. 진우야, 해야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상대가 로봇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라니까?
1: 혼나는 친구 5학년 진우입니다.
4: 잡아, 그냥 진우야. 빠지지 말고. 다리 사빠 땡기고 오른손으로 오금 잡아야지. 아니지. 아, 나라 다시 해라, 진짜. 움직이라니까.
1: 아, 점점 높아지는 감독님의 목소리.
4: 안 된다니까. 제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움직이라고.
1: 이번엔 계속. 효창이도 함께 혼이 납니다.
4: 돌아봐, 둘. 더 땡겨. 여기서 땡겨야 돼. 여기서 땡겨서 이렇게 와야 돼,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1: 새로 주장이 된 민준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4: 한 번 더, 짧게 주고. 한 번 더 돌아봐. 이제 제껴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서니까 답이 아, 있냐고, 시린 계속.
1: 훈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4: 찍으면 돼, 찍어봐. 올라 빼고
1: 찍어. 가만히 보니까 혼이 나는 건 모두 5학년들이네요.
4: 차!
13: 아, 진짜.
4: 정다원, 아, 진짜가 아니라 중심이 다 끌려가서 뭐하고 있냐, 혼자. 아, 진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1: 뭐 지나치게 엄격하다 싶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죠.
4: 지금 이 5학년들은 올라가는 과정 중이니까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힘들어 참고 해라. 연습할 때 지면은 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13: 아니요.
5: 아니요. 재밌어요.
13: 재밌어요.
5: 힘들어요. 혼나도 재밌어요.
8: 혼나도 재밌다고?
5: 네.
8: 왜?
5: 싫어하는 게 재밌는데.
13: 감독님 맨날 혼나라.
8: 감독님이 무섭게 혼내던데.
13: 익숙한데.
8: 감독님이 왜 그렇게 혼을 내는 것 같아요?
13: 저희가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5: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13: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1: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씨름부 아이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5학년 진우와 3학년 정우는 씨름부 형제입니다. 형을 따라 씨름장에 놀러 갔다가 동생도 하게 된 거죠. 씨름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13: 네,
11: 한 번도 없었어요.
14: 근데 애들이 늦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빠진 적이 없으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12: 선배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1: 뭔가 분주합니다. 내일부터 겨울방학 전지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 아이들이 짐도 척척 잘 싸네요.
14: 저거 딱 잘 켜켜서 넣어야 돼. 알았지?
1: 야, 3학년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겨줘? 자, 그리고 겨울 전지훈련 때 꼭 챙기는 필수품, 바로 버선입니다.
15: 씨름 팬티 위에 이것만 입고 있어요.
12: 버선 신으면 따뜻하고 폭신폭신해요.
1: 근데 어머니,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14: 엄청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요.
12: 재밌어요.
8: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12: 네, 고생하는데 잔소리 안 들으세요.
15: 잔소리?
1: 방학 때마다 전지훈련을 가는 교방초 씨름부. 그래서 짐 싸기는 이제 기본입니다.
16: 얘들아, 전지훈련 가는 기분 어때?
12: 좋아요.
15: 좋아요.
13: 좋아요.
12: 좋아요.
16: 아, 낫다. 열심히 해.
4: 잠깐만 좋을 거예요. 한 2시간, 불과 1시간 뒤면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1: 전지훈련을 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4: 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저 친구들은. 일주일 훈련이 뭐 4박 5일밖에 안 될 건데 그 교내에서 훈련하는 거 두 달 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 도착한 곳은 경남 고성. 궁금합니다. 씨름 전지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0: 거야.
1: 오, 정말 많은 선수들. 이렇게는 많아요? 경남 지역 초중고 씨름부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 진지하게 운동해라. 어? 운동 열심히 딱 진지하게 하고 힘 다 쓰고 끝나야 돼, 운동할 때. 연습한 거 딱 하고.
1: 전지훈련의 핵심은 다른 학교 아이들과 최대한 많이 겨뤄보는 것. 자, 그러자면 함께 겨뤄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죠. 자기 체급과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씨름을 하는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많이 겨뤄봐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죠.
2: 그렇지. 오른쪽 잘한다. 또 들어. 잘했어.
1: 처음 전지훈련에 온 지훈이도 열심히네요. 잘하고 있어. 아니 근데 5학년 형들 왜 이렇게 쭈뼛대고 있죠? 혼날 텐데 저러다가. 자,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주장 민준이 슬쩍 겨루기를 정해봅니다. 아유, 지금 알았어. 어떻게?
3: 아유, 그건 주장이죠.
4: 재훈아, 뒤집게. 뒤집게, 뒤집게. 재훈아, 뒤집게. 빨리 들어가, 뒤집게.
1: 주장답게 민준이는 이날 다른 학교 선수와 겨루고 또 겨뤘습니다.
4: 야, 머리가 빠지나.
1: 어디? 그렇죠. 아, 이번엔 이겼어요. 진우도 나섭니다. 아, 깔끔한 승리. 전지훈련에서 아이들은 지고 또 졌습니다.
2: 다훈아, 얘 어깨 다 들어갔지 뭐하고 있어?
1: 속상함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네, 그렇게 지는 법을 배웁니다.
2: 씨름은 내가 실력이 향상되려면은 내가 힘을 쓰면서 지는 상대. 연습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면서 부족한 걸 찾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슷하되 연습은 져야 돼요.
1: 수없이 지면서 비로소 아이들은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나는 해처럼 아이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갑니다.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올해 첫 대회가 열리는 날이죠.
2: 그냥 여기서 했다고 그냥 그대로 가서 하면 돼. 자랑으로 하는 거야, 자랑으로. 알았지? 어? 너네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해서 보여주러 가는 거야, 그치?
5: 첫 대회이기도 하고 그냥 많이 떨리는 대회.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 날.
2: 일단 기량적으로 준비했던 게 제 생각보단 많이 올라와줬고 친구들이. 그리고 몸도 많이 컸어요. 마음도 컸지만 몸도 많이 컸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조금 너무 좋았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1: 대회가 열리는 곳은 경북 문경. 교방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형들 없이 치르는 첫 대회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훈련에 또 훈련을 해온 아이들. 노력한 만큼 잘 해낼까요? 첫 대회라 긴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2: 긴장한 거 아니지? 어?
1: 대회 첫 출전인 지훈이를 다독이며 경기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자, 드디어 단체전 예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달리 7체급 중 6학년은 4명뿐. 모두 이겨야 예선전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첫 시합이다. 네. 이기러 온 거야. 네. 알았지? 이겨보자. 네. 자.
1: 네. 단체전은 기세 싸움. 1번 선수의 승패가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창이의 부담이 큽니다. 자, 감독님도 긴장한 표정. 아주 쉽게 1승을 거둡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2: 이제부터 시작이야. 채팅하네. 자신있지? 네. 믿는다.
1: 누구보다 독하게 훈련했던 진우. 그래서 감독님의 기대도 큽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2: 파이팅! 나서는 거 잘 나왔어! 그만 놓쳐! 가! 가! 가! 도가! 우리가 도가! 머리 들어있네! 가! 누가 가! 가만히 가!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1: 아... 아... 예상치 못한 진우의 패배. 아...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습니다.
2: 가면 이긴데 왜 뿌리는 거야, 인마. 쳐!
1: 아, 잠시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2: 나 괜찮아, 나가! 야!
1: 진우부터 연이은 3패.
2: 괜찮아.
1: 패색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면 예선 탈락입니다. 아, 좋지 않은 상황에 4학년 지훈이 순서. 대회 첫 출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2: 오른발 세워! 아! 그렇지!
1: 이거 뭐야? 오,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지훈이가 이겨버렸습니다. 이야, 2-3 상황. 동점을 만들 절호의 찬스. 잘했어요. 자, 주장 민준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2: 민준아, 허리 펴야지!
1: 긴장감 속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아, 어떡해. 최종 결과는 2-4 패배. 예선 탈락. 아, 충격적입니다.
2: 아이고.
1: 믿을 수 없는 결과. 아이들도 감독님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2: 어때? 끝나니까? 왜 다 인사 쓰고 있는데? 민주 왜? 아쉽지? 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아직 10개 남았어 뒤에. 우리 4월 때 또 갈 거야. 어, 그 다음 지구 또 갈 거야. 계속 칠 거야. 어? 지금 져도 돼. 계속 쳐. 지면 어때?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다만 너희들이 노력한 걸 조금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알았지? 어? 왜 자꾸 오는데?
1: 끝내 진우가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2: 어? 아쉽나? 어? 뭐가 이렇게 아쉬운데? 응? 답답하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치? 잘할 수 있어. 응? 감독님 너 믿는다. 어? 진짜로. 감독님 가봐. 너 진짜 믿는다, 감독님은. 응? 지훈도 감독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잘했어, 얘들아. 맞지? 가자, 차 타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1: 충격적 패배로부터 한 달 후. 아, 괜히 걱정했네. 표정이 밝네요.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씨름은 당기는 힘이 중요한 운동이죠. 삿바도 당기고 상대의 중심도 당겨야 합니다.
2: 당겨.
1: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의 결과죠. 자, 본격적인 씨름 훈련이 시작됩니다.

0: 대고 치고 나오고 잡고 천천히. 지금 봐봐 밀어서 그래. 잘 나왔어.
1: 근데
0: 가만 있어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나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2: 지난 대회 이후 감독님은 기본 자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됐어. 글로 대 잡고. 저도 괜찮으니까.
2: 아이들은 역시 회복력이 좋네요. 패배를 딛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그냥 체력 훈련만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4: 평소보다 훈련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5: 어쨌든 대회는 결승까지
2: 가고. 어? 교복 입은 아이들? 졸업한 형들이 찾아왔네요.
6: 안녕하세요.
0: 야, 형지.
7: 안녕하세요.
2: 형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씨름을 계속하고 있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과자까지 사들고 일부러 찾아온 눈치입니다.
0: 야, 전승원.
8: 네?
0: 그거 누가 사왔는데?
8: 이거 용돈 모았어요.
0: 네? 거짓말 치네 전승원.
9: 아이고. 엠방에서 엠방.
0: 나 보고 도망가요.
2: 쑥스럽게 서 있던 민준이가 자랑하듯 민서 형이 입던 연습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10: 네가 진짜 개그맨한테 왜 졌냐?
11: 진짜
10: 사람이냐?
11: 김삼범 씨?
10: 와 김삼범한테 와.
11: 그건 진짜
10: 레전드.
11: 레전드였다.
10: 레전드다 이거.
2: 주장으로서 할 말이 없네요.
10: 표정 관리.
11: 야 보고 쳐 보고.
2: 자 형들의 매서운 코치가 시작됩니다.
11: 왜 이렇게 들어?
8: 오른다리 좀만 들어가. 거의 잡아라, 거의 잡으라고.
10: 야, 김정, 어제.
8: 어제 막 들어가지 마.
2: 아, 감독님이 따로 없네요. 1년 형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8: 다리 좀 모으지.
10: 그냥 엄청 귀 치즈통을 치즈통을. 너가 치즈통 하면 되지니.
2: 2시간 반여의 오후 훈련이 끝나고 형들의 응원이 담긴 과자를 나눠 먹나 했는데.
8: 아 얘들아 일단은 대회할 때 긴장하면 못 이겨. 긴장하지 마. 긴장.
12: 야, 앞선수가 지고 앞선수가 만약 운다 해도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가 지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저더라고.
13: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10: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해.
13: 근데 무조건 이긴다 하면 지겠는데.
10: 넌 왜 자꾸.
8: 네가 자만하니까 지는 거야.
10: 네가 자만하니까.
12: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지면 훌륭하잖아. 최선을 다 안 하고 그냥 찝찝하니까 그래. 최선을 그래. 다하고 줘 차라리.
2: 멋진 조언이네요.
8: 야 운동 좀 많이 해 그리고. 다원아 네, 너.
13: 아 근데 전에.
2: 형과의 시간이 하굣길에도 이어집니다.
14: 형은 일본일 때 긴장 많이 안 했어.
15: 긴장 안 했는데.
14: 형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
15: 세수하거나 몸을 덮으면 돼.
14: 형 그럼 시합 전에 몇 시에 자?
15: 8시, 9시 한 그쯤에 자면은 컨디션이 딱 좋더라고. 나?
2: 단체전 1번. 그 부담을 알기에 형의 말이 더 힘이 됩니다.
15: 네, 대회 잘해라.
2: 자, 이번엔 충북 제천입니다. 올해 두 번째 전국 씨름 대회.
0: 형님, 영선 안 왔죠? 어? 영선.
16: 안 왔네.
0: 첫 판인데? 영선 안 왔네?
16: 예.
2: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0: 그 지금 영선이 안 나왔어요, 첫 판에. 그래서 8강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한 판 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애들도요. 좀 긴장도 풀고. 긴장감도 좀 풀리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좀 경직될까 봐.
2: 이번 경기에서 이긴 팀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집중해서 경기를 보는 아이들. 나름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는 중이죠. 근데 홍사빠 측 선수가 키가 커 보이는데요? 아, 뒤체급으로 갈수록 선수들 체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큰 키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겨버리네요. 3-3 동점 상황인데요.
13: 야, 니네 태국이나 승부나. 승부가 낫지 않아?
1: 승부가 낫지.
6: 아니야.
7: 승부 이기면 우리가 이겨. 승부 이겼으면 제가 승부 이겼습니다.
2: 네, 아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피하고 싶던 상대와 맞붙게 됐습니다.
0: 아, 생각보다 너무 애들이 너무 커요. 1, 2, 3, 4에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요.
2: 앞체급의 6학년들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첫 대회, 첫 경기에서 패배했던 아이들.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9: 재밌게 합시다. 갑시다. 와!
16: 빨리! 그다음 곧바로 중등부 개인전 경기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2: 아, 시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죠. 자, 첫 대회에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놓쳤던 진우.
9: 몸만 펴줘, 몸만 펴. 그렇지. 잡고 있어.
16: 두 번째 판 다시 한 번.
2: 아, 깔끔한 승리. 잘했어요, 좋았어요. 2-0으로 앞서가는 교방초.
9: 긴장돼? 아무도 놀지.
2: 어? 3번 선수 차례인데 왜 5번 지훈이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상대팀이 선택권을 사용하면서 5번 지훈이가 먼저 경기를 하게 됐네요. 아,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9: 눌러! 가까이! 밑에서!
16: 첫 번째 판.
2: 아, 대단합니다!
9: 됐어! 아! 아무도 너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해. 근데 이기니까 분위기가 어때, 지금? 우리 팀 올라가지? 어? 편하게 지금 하듯이 대신 밑을 잡아서 이겼으면 안 돼. 똑같아.
2: 자, 두 번째 판도 잘 해낼까요?
9: 간다, 간다. 잡아서, 잡아서 안 돼. 잡아서, 잡아서,
2: 아, 잡아. 와, 정말 멋지네요.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지훈이가 이겼습니다. 자, 3-0으로 앞서가는 교방초. 승리까지 단 1점이 남은 상황. 6학년 다운이 차례.
9: 잡아서 가야 돼. 잡아서 가야 돼. 잡아서 가야 돼.
16: 두 번째.
9: 맞아. 끝까지 돼. 끝까지 돼. 끝까지 돼.
2: 이겼어. 4-0. 압도적인 승리. 아, 정말 값진 첫 승입니다.
0: 솔직히 질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는. 애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마음 내심 불안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 역시 운동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2: 자, 4강전 아주 강팀을 만났습니다.
17: 배터리

0: 쉽지 않아요. 교방초를 바로 추격해옵니다.
1: 더 오른쪽 더!
0: 3대3 동점 상황. 자,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한 순간.
1: 자신있지? 보여줘. 지장이야. 보여주고 와.
0: 자, 이제 주장 민준이에게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하, 진짜 무척 부담될 것 같은데요. 이야! 첫 번째 판을 따냅니다.
1: 안전하게 해야 돼. 한 판 이길 수 있어. 너 들어볼래? 내가 들은 게 자신 있어?

0: 대신 늘어 좀 빼야 돼.
1: 자, 남은 경기는 단 한 판. 과연 어떻게 될까요?
2: 상대상 동점인 가운데 김민규 선수
0: 꽝 눌러야 돼! 민주야 꽝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른쪽 빨리 돼! 야트!
1: 주장 민준이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아,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냈습니다.

0: 기분이 좋아요.
1: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메달을 타는 것 같아요.
0: 감독님 그래도 잘 졌다고. 지긴 졌지만 할 일 다 하고 졌다.
2: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3: 질 일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이 잘. 이름이라는 종목은 승패가 명확하고 애들이 여기서 패배해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 지면 어때? 하던가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접었던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2: 아이들은 지면서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나요?

0: 코스피가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1: 분복사가 되는 기분.
2: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3: 역시 내 거 빼고 다 오르는구나.
1: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4: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So that's Squid Games, the movie, the television series.
5: 머릿속에 남는 건 떨어졌을 때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0: It begins now.
1: (웃음)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끗이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2: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1: 아, 괜찮았죠.
3: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1: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진경 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교육!
0: 오늘은
2: 성교육이에요!
0: 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둘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1: 어떻게 혜리 씨가 아이돌이 어떻게?
2: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2: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네.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1: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2: 저는 일단, 그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회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1: 신랑 다시
3: 하기. 오라. 네.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사회자로 단정하게, 네,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잘 어울려요. 네.
0: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너무 좋아요.
3: 그쵸. 네.
1: 저는 약간 상반신은 신부의 마음, 밑은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3: 밑은 뭐라고요?
1: 하객, 하객.
3: 아, 하객.
1: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3: 아, 섞으셨구나.
1: 네, 많이 섞어봤어요. 새롭게. 네. 네.
4: 아,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5: 사실 이렇게 입고 주례도 서요.
3: 오!
1: 아, 주례를?
5: 네, 주례도 네 번 섰어요.
1: 와, 교수님이 멋져요.
3: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3: 아, 그렇지. 리마인드 웨딩.
1: 세컨!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지네.
2: 조금 위험한데. 세컨
3: 웨딩. 리마인드
1: 웨딩.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사람 결혼했어.
1: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지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왜 엄마가 아깝냐?
4: 경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2: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5: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6: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0: 빨리 나와, 빨리 나와.
5: 빨리 나와.
1: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2: 그렇죠. 예.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요즘은 그냥 네.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1: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예뻤어요.
4: 공동 임신 같아.
1: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5: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1: 네, 1년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3: 어머.
1: 둘째도 낳았죠.
5: 아 이제 쌤 형.
1: 나 이제 쌤, 네 쌤 씨.
2: 13년.
1: 쌤 씨 말랐다.
5: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1: 어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2: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5: 어머어머.
2: 비어. 이렇게 와이프 거 위에 베이비 써 있고, 내 거 맥주.
1: 비어. 아, 맥주 배. 오, 일벤져스. 와. 오, 귀엽죠, 애기들.
5: 진짜.
2: 그럴 때도 있었구나.
1: 자, 이번에는 정민씨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5: 맞아요.
1: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5: 땡새로 하다
1: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씨네. 혜림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7: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1: 그러게요.
5: 혜림씨는 네. 배만 이렇게 나왔죠.
1: 배만 나오시면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7: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쪘었어요.
5: 어?

0: 놀림 많이 받았어요.
1: 왜요, 왜요, 왜요?
2: 너무 이쁜데.
0: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이렇게 약간
2: 뭐라고?
0: 왕이냐고. 왕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 왜 그래?
1: 엄마 아빠 이 결혼 스토리나 출산 스토리 네. 들려주기에는 아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맞아, 맞아. 좀 살짝 맞아.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3: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 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3: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네. 뭐 그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2: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
5: 와, 진짜 대박이다.
6: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네, 내가 중요하죠.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1: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는 뭐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너무 예쁘긴 해요.
1: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2: 우리도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은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0: 어머, 어머,
2: 귀엽죠? 아우, 귀여워.
6: 해보고 싶은가 봐.
7: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8: 결혼이 뭔지 알아요? 응.
9: 서로를 사랑하는 듯.
2: 서로를 사랑하는 듯.
9: 좋아하는 듯. 예를 들면 그거를 부모자도 결혼이라고 말해.
2: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1: 커플 점수? 어?
9: 하나, 둘, 셋.
0: 잘하잖아.
2: 오, 점수.
10: 아빠는 왜 100점이야?
2: 100점?
1: 과연?
11: 49점은 왜 49점이야?
2: 49?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9: 엄마랑 엄마는 따오라
2: 이거. 야, 싸우니까.
9: 엄마랑 같이 따오하는 걸까? 달리.
3: 그래서 안 좋아져요.
2: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3: 505는 뭐지?
9: 엄마는 500원 아니야? 엄마 500원 아니야?
12: 엄마 55. 50점?
2: 아, 점.
1: 아, 50보다.
12: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8: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2: 아니야, 안 어울린 것 같은데.
3: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9: 90점? 오, 뭐야.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8: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5: 왜 아까워?
7: 100점 만점.

0: 팔만장?
1: 팔을 많이
0: 먹어.
2: 다들 화가 많으신가 봐.
1: 어떻게 되나? 다들 눈동자.
3: 뭐, 이쁘니까.
0: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4: 여기.
5: 궁금한데?
4: 인구 나무면. 네.
1: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만점.
6: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7: 애들 점수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애들.
8: 그럼 그 점수가
4: 1, 2, 3, 4, 5, 6,
8: 7,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5: 아유, 그건 주말하면 잔소리지.
8: 진짜였네. 나는 제일 큰 숫자야겠다.
6: 엄청 잘 맞나 봐요.
5: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4: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는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려하게 되면 몸에도 예뻐.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5: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결혼.
1: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8: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4: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8: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
6: 아, 이 대답도 너무 좋다.
8: 엄마 아빠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고.
4: 아.
9: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것 같아?
4: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1: 예민하대.
4: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1: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9: 그건 대답해서 아니랄 것 같아.
5: 한번 해봤는데.
1: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6: 우리 애들 솔직히 저는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1: 악역을 하는구나. 네. 네.
6: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네.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6: 예.
1: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2: 오.
1: 오. 오. 오, 다 점수 비슷하게. 80점, 85점, 80점.
6: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맞아요.
7: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1: 어제 왜요?
6: 어제만?
7: 어제
1: 뭐가 좋았어?
7: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1: 너무 사랑했어.
7: 너무 좋았어.
1: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드리고
8: 여기는 99점.
1: 선생님도
10: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는.
1: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신 거 눈을 계속 다른 데 보셨다 여기 보셨다
10: 말을 막. 계속 더듬으시는 게 죄송한데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1: 야, 근데 아내분이 혹시 이 방송을 매번 매주 보시나요?
10: 매주 봅니다.
1: 아,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씨가 80점을 하셨어요.
2: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2: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1: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차 되셨죠?
2: 이제 6년차 됐어요.
1: 6년차?
2: 연애는 7년하고.
1: 6년차. 한 10년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2: 저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네.
1: 아버지가?
2: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7: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2: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1: 아니면 아버지가 빅픽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약간 이런 빅픽처.
7: 야, 진짜 아니 가능 없는데?
2: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1: 그럼 맞죠.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1: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7: 아, 그래 저한테 네.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0: 진짜?
1: 모니터에서 빛이 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2: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0: 본인이 의심을 했어.
1: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0: 별 생각을 다 했네.
1: 진짜 다 했어요.
3: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0: 아, 술집에서.
3: 낭만 없어요. 오.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0: 자연스럽게.
3: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0: 매력있다.
3: 한국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0: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4: 진짜 자만추네요. 네.
1: 아,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이제 그런 오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1: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0: 더 재밌지.
1: 얼마나 재밌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5: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0: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가 조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없죠.
5: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네.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네. 어려운 것 같아서. 네.
6: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뭔가 계속 안 좋은 데로 이사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해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1: 아이고.
6: 정말 아닐 것 같지만
0: 은근히 많아요.
6: 정말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네.
6: 나와요.
0: 나올
6: 그래서
0: 수 있죠.
6: 아이들이 네.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5: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그렇죠.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0: 그렇죠.
5: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네.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어휴, 패션스타.
0: 아우, 패션스타 아니네. 오! 와.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1: 아, 에너지 장난 아니다.
7: 제발, 헬프비. 저 원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0: 빠졌어요. 어머나.
7: 47kg.
0: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0: 거야?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발차기가 중요한 거야.
2: 안녕하세요.
3: 시우시안이 엄마 우에림.
2: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4: 삼남설이야. 와.
3: 복권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이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4: 아,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3: 그쵸. 아빠랑 만나. 어렸을 때.
2: 짠.
5: 홍콩이 엄마.
3: 홍콩이 엄마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이 누구야? 친구는 누구야?
2: 몰라?
3: 시우랑 닮은 것 같아?
5: 응.
3: 안 닮았어? 아니,
4: 닮은 것 같은데?
3: 똑같지, 뭐.
2: 시아나, 일로 와. 자, 요거 누구야? 어, 누구야?
6: 아는 사람은 누구야?
2: 어, 그니까 이거 누구야?
3: 이거야, 그냥 이거야. 어, 엄마는 이거.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아, 이거.
2: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어? 봐.
3: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7: 우리 또 언어를 엄청 잘하시니까
3: 홍콩 이름이
7: 뭐 언어가 지금 상대하고 하시죠?
4: 와일람. 네.
3: 와일람 다들 와일람 와일람 했어.
2: 오, 이상해.
3: 뉴 와일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시우는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치. 태권도 좋아하지.
2: 옳지. 발차기!
5: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줄게.
3: 여기 있네, 아기 때.
4: 누가 이거 누가?
5: 할머니.
4: 와, 할머니.
3: 아빠 어렸을 때.
5: 아빠야 이거.
2: 그렇다.
3: 딱.
8: 할매 해봐.
4: 귀여워, 시안이.
2: 아, 야, 이게 되게 웃겨.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해.
3: 승부욕이 정말 강해.
7: 말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빨리.
3: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이거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
2: 완전 반대구나.
3: 완전 편히 뛸 수
2: 있다.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3: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2: 닮았어, 이미. 근데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빠 패션 봐봐.
5: 뭐야?
3: 패션 입었어.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요.
9: 아빠 어렸을 때부터,
2: 어? 그게 먹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5: 안 돼!
4: 신기해.
7: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시우는
3: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2: 봐봐.
3: 잘 봐.
2: 어,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7: 근데 너무 귀엽다.
3: 아니, 아니, 아니.
2: 뭐가 아니야?
3: 시우 엄마 봐봐. 시우는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2: 어머,
3: 눈 봐봐.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단호합니다.
2: 우와.
3: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 아빠.
7: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10: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2: 짠.
3: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2: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투덜거리면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등장을 하면 갑자기 상큼발랄한 샤라랑
4: 이런 얼마나 이뻤을까, 또.
2: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다 앉는 거야. 봐봐. 에이! 엄마 진짜 예뻐.
3: 시우야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2: 아야.
3: 결혼 사진을 보면 오, 굉장히 싫어요. 질투,
4: 태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오, 발로 그냥 질투하는구나.
3: 지금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7: 속상해.
2: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아빠랑 결혼해?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3: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2: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3: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7: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직은.
11: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3: 어때?
11: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0: 엄마 뺏겨먹는 생각이 들었구나.
1: 슈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2: 그럼 되겠다, 그지?
3: 아니야.
2: 뭐가 아니야?
1: 지금 결혼할 거야?
0: 나중에 아니야.
1: 아니야.
4: 그럼 아빠 어떻게?
3: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2: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0: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5: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6: 경쟁자야.
5: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결혼하자고.
6: 어머 세상에. 너무
5: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0: 저희 딸은 내일 임신을 해요. 뱃속에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제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1: 아 진짜.
5: 그 영상 보면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7: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1: 보내버리고
7: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돼요.
0: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6: 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결혼 사진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완성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고.
0: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넌 그때는 아빠 여기 아빠한테 있었어.
1: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0: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 아빠 씨한테 있었지?
0: 아빠한테. 그 손은 조금 내려가지. 아, 예. 아빠한테 있었던 건데 그 위치를 굳이 이것도 괜찮은 대답인가요?
6: 그 아기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뭐 한 3년 있다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갑자기 생각나는 건 첫째 그리고 둘째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뭐 수트에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샘님처럼 입고 갔어요 병원에.
0: 야 너무 멋지다. 감동이다.
6: 첫 대면을.
5: 예, 첫 만남이니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
0: 그 수트를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민철 씨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저희 남편 뭐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입었어요?
1: 아 저는 모자 쓰고 그냥 추리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다들 남편들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8: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 닮아서 그렇다.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1: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진짜.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
8: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라네. 아우 진짜 얘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그다음에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1: 있죠.
0: 이거 괜찮나요 근데?
6: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게 표출될 수도 있고
0: 항상
6: 공격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6: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6: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7: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1: 오?
7: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0: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1: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그쵸.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 네.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3: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뭐요?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이렇게 엄마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여기 피해. 볼래.
5: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
1: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네.
6: 이 상자에 뭐 들었을까?
7: 테이프.
6: 테이프?
7: 랑랑.
6: 뭔가?
7: 아, 조그만 거 같아.
8: 네, 축하합니다.
9: 뭐가 축하합니다?
8: 축하합니다.
1: 무슨 축하?
9: 뭘 축하하는 거지?
8: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1: 진짜?
8: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7: 다 낫는 거. 몸 아픈.
8: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7: 키가 크는 거.
8: 키가 크는 거? 아. 하나, 둘, 셋!
7: 응? 뭐야? 이게 뭐야?
6: 이게 뭐야?
7: 코로나?
6: 코로나? 임신 테스트 계약이요?
1: 저? 이거 생겼어요? 우와.
8: 코로나 아니야!
7: 임신 테스트기?
8: 두 줄이면 뭐게?
7: 아기!
8: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7: 응? 장난이야?
1: 진짜 같죠? 진짜요?
9: 진짜 아는 것 같은데요?
10: 아, 그냥 역할극이네.
8: 아, 너는 이제 동생 생겼어.
7: 남동생?
8: 어?
7: 남동생.
8: 그건 아직 모르지.
1: 그래요?
8: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를 엄청 기다려.
1: 기다리고 있구나.
7: 남동생.
8: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7: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8: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7: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6: 아, 둘이서.
1: 아.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8: 진리는?
7: 나도 똑같아. 활기찬 남동생.
8: 아, 활기찬 남동생?
6: 얌전한데.
8: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7: 아, 동생.
8: 그럼.
10: 어떤 누나가 원하고 싶어?
7: 화가나도 용서해줘. 착하고 재밌는.
1: 오, 최고의 누나.
10: 동생 진짜 잘 봐줄 것 같아요.
7: 만들어줘.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8: 빨리 나와.
6: 뭐야? 엄마 배 떨어지겠다.
7: 응?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1: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8: 이게 진짜
1: 아이, 깜짝 속을 뻔했네요.
8: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1: 아,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7: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8: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1: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7: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1: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8: 궁금하다.
1: 누구예요? 정규 씨네.
9: 정말 귀엽다.
1: 우와. 이쁘다고
10: 진짜 똑같이. 와.
1: 아니, 셋째 너무 귀여운데요?
8: 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냥?
1: 어머. 렛츠고. 셋째 렛츠고.
9: 아,
1: 너무 귀여워.
9: 아, 이런 거 왜 했어요? 아,
1: 네, 원해.
9: 아, 이게 시도 많이 했어요. 시험 가면 10번 했어요. 셋째 가지려고.

0: 안 되니까.
1: 와.
2: 왜 이렇게
3: 어? 이거는
2: 페르친이 아니야?
3: 페르친이 같은데?
4: 어머 나 누군가의 섹시.
2: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4: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5: 아 아들
3: 아 만약에 아들이면
2: 아니 이거 누가 아니
0: 이거 지혜씨
2: 나예요?
4: 아 그런 거죠?
2: 우리 아들
4: 우리 아들이에요?
2: 봐야겠다
4: 언니
2: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4: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2: 그러니까
0: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병맛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척척이 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4: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0: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투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확
1: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2: 어머,
1: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2: 어머.
1: 참지 마. 화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2: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가 연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 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1: 그렇지.
2: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싸운 거 있어요?
5: 저는 친 네.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그런데. 그럼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많이 맞았어요.
0: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 동무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2: 아까 잘 지내다가
0: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6: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 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막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네, 울고 진짜.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 다 손들고 서 있어요.
6: 그렇죠.
2: 네, 결국에는.
6: 결국에 둘 다 혼나요.
2: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7: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6: 그거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2: 되는데.
6: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1: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2: 맞아요 네. 매번
1: 판관 포청천이야
2: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7: 네.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퇴원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네.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0: 돌아가면서 이 독자적인
1: 네.
0: 육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1대1 데이트. 각자
1: 아,
2: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하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돼요?
1: 그럼요.
2: 저도 사랑해주는 거
3: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태가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가족들이 복합가정이라고 해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이제 그런 딩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조선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비친족 가족이라고 해서 혈족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전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지낼 때도 훨씬 잘 지내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오늘 가족의 탄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격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5: 오! 어?
6: 편지가
5: 네 개. 피오, 우리 혜림이.
6: 어? 저요? 아, 남편이구나.
5: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족 치유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from 남편이.
6: 와,
5: 대박.
2: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6: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2: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가족 눈물 나.
5: 운다. 형 울어요.
6: 나도 눈물 나.
7: 아니야! 괜찮아!
6: 나도 눈물 나. 유미 씨의 마음이.
7: 그 솔직히 변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6: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7: 아니, 며칠 전에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쳐다봤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2: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7: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그 뭐지 가방 안에서 이렇게 그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2: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7: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져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열 번 썼대요.
5: 어머.
7: 그래서
5: 고치고
7: 하니까 막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예요.
2: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 찬 느낌에 진짜? 드는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세요.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2: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5: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7: 시커먼 털 있잖아요.
8: 키는 170, 170
9: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식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It begins now.
1: (웃음)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끝까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2: 굉장히 파격적인데.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1: 아, 괜찮았죠. (웃음)
3: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1: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흑개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상사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2: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1: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어, 뭐야 이거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팔찌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뭐야 이거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화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개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딛었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새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의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에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패트릭 헨리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친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에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에서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영국 정부는 이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법을 통과시켜 식민지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인들은 그 법을 억압법 혹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크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크의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중심 사회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든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전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 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연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어단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 상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과 의회 간 권력 다툼이 국가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홉스는 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절대 권력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권력 제한이나 국민 저항은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로크의 사상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추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이 자유들이 바로 프리덤입니다. 또한 건국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자유를 의미할 때 프리덤이 사용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즉 리버티가 혁명의 불꽃을 밝힌 이념적 슬로건이었다면 프리덤은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제 도구로서 헌법 속에 뿌리내린 셈이죠. 이렇게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후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1: 안면신경 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2: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영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진영을 가르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화되었습니다. 현재 끼이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슬라브 세계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구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거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슬라브의 역사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 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의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의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 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춤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6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세계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보였습니다. 조국 체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라브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무하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 발칸반도 등 슬라브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품을 위해 슬라브 민족의 역사, 전설, 민속, 종교, 복장, 건축 등을 광범위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똑같이 가짜가 담아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아, 괜찮았죠.
2: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0: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0: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3: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현재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네.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 가봐야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학교 급식 딱 내 취향이야.
1: 오.
0: 어, 슬기 씨는 네네. 혹시 학교 어렸을 때 급식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나요?
1: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식이 시작됐어요.
0: 와우.
1: 근데 미트볼이 나왔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와.
1: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너무 맛있었고
0: 네.
1: 어 그리고 뭐 호박, 나물 이런 건 다 남겼고요.
0: 아, 네.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진 않죠.
1: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right.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하. 잠깐 학교에서 급식 먹은 일이 있었는데
0: okay.
1: 너무 맛있던데요?
0: 아, 요즘에는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1: 학교 급식 퀄리티가
0: uh-huh.
1: 와 진짜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0: 어, 나 때는 아예 급식 그 시스템이 없었고요.
1: 없었죠.
0: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급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어 봤고요.
1: 어, 배고프네요 갑자기.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라고 이제 뭐 아이가 보통 얘기했거나
1: 네.
0: 했겠죠.
1: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0: 아,
1: 없어요.
0: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에,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1: 급식 보고,
0: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1: 아우, 침이 영어로 아밀라제였나?
0: 아,
1: 뭐였지?
0: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1: 그죠?
0: 아닙니까?
1: 예, 의학 용어 같아요.
0: 네, 영어로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급식 메뉴에 있다고 말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So, 나이스, 나이스.
0: 응?
1: 가장 좋아하는 요리 오늘 메뉴에 있다.
0: Why are you so happy?
1: Follow me.
0: Okay, what are we dancing?
1: My favorite food.
0: Yep.
1: Yeah, today's menu.
0: Oh, it's on today's menu. Are
1: Yes.
0: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Spice chicken?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on the menu?
1: 오,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봐.
0: Oh my goodness. Are you okay?
1: 그러니까 it looks so tasty. So
0: Oh.
1: my 아밀라제. 아밀라제.
0: What?
1: 줄줄줄 running my
0: Like
1: 똑똑똑.
0: you're drooling. Okay.
1: Like this.
0: Well, anyway.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You get in line.
1: Line.
0: I'll go and get the trays.
1: 오케이.
0: Okay?
1: 오,
0: 아.
1: 좋은 생각이다.
0: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1: 네.
0: 우리 학생분들이 또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발의가 되지 못하고.
1: 이제
0: 네.
1: 마유쌤만 좀 바라고 있을게요. 좀
0: 알겠습니다.
1: 기대겠습니다.
0: Alright, 제가 많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 네.
0: 물론 이제 성인들도 쓸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생활용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막 흥분한 거예요.
1: 뛸 준비해야 돼, 지금.
0: 그죠?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어머,
0: 어우.
1: 이름은 흥분의 도가니죠.
0: 그렇죠.
1: 네. Nice. My favorite is on the menu today.
0: 아이.
1: 니까 is 전이 주어겠네요.
0: 알라이.
1: 예. 네. 그리고 메뉴에 있고
0: 있다, 언제?
1: 오늘. 이렇게
0: 오케이.
1: 한번
0: Very
1: 끊어보겠습니다.
0: nice.
1: 좋아하는 요리니까 my

0: favorite cook. 쿡 할게. 이게
1: 오케이.
0: 뭐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랬었어.
1: 맞지.
0: 옛날에.
1: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So nice. My favorite cook is on the menu to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 선생님이 메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0: 그래요?
1: 요리사 선생님을 쓰셨는데 괜찮아요. It's okay.
0: 어,
1: Check
0: 그래?
1: this out.
0: 요리사구나.
1: 그렇죠.
0: 아, 디쉬.
1: 들어본 적 있죠?
0: 그쵸?
1: Yes. 자, cook은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 이거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0: 요리는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할땐 그냥 food입니다. 뭐
0: 맞네.
1: food도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food. That's fine. But 뭔가 이렇게 조리가 된
0: 네.
1: 요리라고 할 때, dish는 접시라는 뜻도 되고, 요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So, my favorite dish.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요. 혹시, 식사라는 단어도 우리 같이 가져가도록 할까요?
0: 식사요?
1: 식사를 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아, 알아요.
1: M으로 시작합니다.
0: 알아요. Meal.
1: Okay.
0: Yes.
1: Meal. Perfect. 이상하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0: 맞아요.
1: 우리말로도 그렇고.
0: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저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알바 조금 도와준 적 있거든요. 자, 스탠밀 먹자.
1: 아~
0: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스탠밀이라고
1: 아, 예, 오케이.
0: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0: 번뜩 떠올랐어요.
1: Very nice. Alright. 자, 그리고요. My favorite dish가 where is it? 어딨어요?
0: On the menu.
1: It's on the menu.
0: 네.
1: There you go. 자, 메뉴에 혹은 메뉴에 있는 정도로 하려면 메뉴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0: 아,
1: 그 뭐랄까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예. 메뉴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뒤에 무슨 plate라는 단어가 판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메뉴라고
0: 메뉴.
1: 얘기를 하고요. 음흠. 거기에 아무래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0: 네.
1: 그 메뉴 선상에 위에
0: 예?
1: 면에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on the menu.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해도 안 아까운 건데
0: 네.
1: 여러분들 메뉴에 뭐가 있니? 메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0: 메뉴에 뭐가 있니?
1: 네, 메뉴 위에 뭐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이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뭐가 있어 메뉴에?
0: What?
1: 맞아요.
0: What is there?
1: 예? 여기는 안 이건 안 써요?
0: On the menu. 지금 써요.
1: 그냥? 지금 써요. 네. What's on the menu?
0: 아!
1: 끝이에요.
0: 아, 있어야 네. 되니까 뭔가 there is가 들어가야 되나 했어.
1: Oh, I see, I see. So, what is on the menu? What's on the menu?
0: What's
1: 이러면
0: on the menu?
1: 메뉴에 뭐가 있어? 뭐 여기 뭐 Korean food가 있어, 뭐 seafood가 있어, et cetera, et cetera.
0: Yep.
1: Okay, so what's on the menu?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이 하필 메뉴에 없는 거예요.
0: 아, 아쉬워.
1: 그래서 그건 메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메뉴에 없다.
0: There is not on the menu.
1: 아, there is 뭐뭐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0: 예.
1: 그것이 뭐죠? 그거?
0: It.
1: It's not on the menu. 그냥
0: 아.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Right? 그건 메뉴 위에 없다.
0: 오케이.
1: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그 there is 이거에 조금
0: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좀 꺼내 주시길 바랄게요.
1: 아,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알게 되면 더 이게 복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0: 네네.
1: 극복이 돼요.
0: 네.
1: Alright, so just like this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0: Right,
1: 읽어보겠습니다.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본문 읽어볼게요.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There you go. 아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도 한 명 없을 때 거기 식판을 들고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면은
0: 밥은 먹어야 되니까
1: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그 외국인 아니 당연히 미국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거가 보이나 봐요.
0: 투표하는 게
1: 더 먹어.
0: 아, 정이다.
1: 그렇습니다.
0: 에이.
1: 그리고 혼자 가서 먹었어.
0: 자,
1: 아무튼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중에 뭐가 있었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음식 중에. 그래서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0: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cken인데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너는 얘기하는 거니?
0: Are you talking?
1: 있니?
0: 그리고 여기 매콤을 뜻하는 spicy 넣겠습니다.
1: 오케이. Okay.
0: Spicy.
1: Alright. So 나누면 Are you talking? 넌 얘기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Right? Are you talking? But about what? 뭐에 대해서? About the 매운 chicken. Spicy, perfect.
0: Ooh.
1: Very nice. 원래 이제 spicy라고 하는 거는 양념 맛이 강하게 들어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0: Mm-hmm.
1: Alright. 자, 그런 면에서 사실

0: 하하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1: 응.
0: 외국에서는 둘다 매운 뜻으로, 맵다는 뜻으로 다 써요. You
1: 그쵸.
0: know, like hot sauce,
1: 아,
0: right? So
1: 아.
0: hot, spicy 둘다 맛으로 치면 이제 매운, right?
1: 응.
0: But hot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1: 뜨거운 거랑.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얘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Spicy,
0: Spicy.
1: yes.
0: 자, 그리고요. 너 이거 얘기하는 거니? 우리말로는
1: 네.
0: 너그 스파이시 치킨 얘기하는 거야?
1: 응?
0: 이러지? 스파이시 치킨의 대 굳이 얘기하는 거야?
1: 아,
0: 대라는 말을 잘안 쓰죠?
1: 그렇게 해석 안 하죠.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bout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문법이 틀립니다.
1: 오,
0: Alright,
1: 그래요?
0: 예. 그래서 talk, 얘기하다에다가 항상 about
1: About.
0: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
1: 아,
0: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
1: Yeah. Let's talk about the life.
0: 그냥 life 쓰시면 돼요.
1: Let's talk about life.
0: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이런 거,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진행형으로.
1: Is she talking about us?
0: Us. 그쵸? Very nice. Is she talking about us? Or who is she talking about, right? 이렇게요. So, about이랑 talk랑 같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0: Is she talking about us?
1: Is she talking about us?
0: Alright, 자, 이번에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그쵸. 뭔가 favorite dish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쵸?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당연히 그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네, 그쵸. 뭔가,
1: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1: 예,
0: 나오고 있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채소나 막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1: 뭐 다른 거뭐 있어? What else? Look, my mouth is 내 입이 이렇게 됐잖아. 침이 고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침이 고인다.
0: 이거는 상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니까 침을 뭐라고 해? My mouth is 그러면 저는 raining으로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지.
0: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1: 그죠?
0: My mouth is rain. 아, 근데 좀 더럽기도 한데요.
1: 예, it's raining.
0: 오케이, 오케이. 자,
1: 예.
0: so what else? 그러면서, look, my mouth is raining. I like that actually, but
1: Watering?
0: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오, 되게
0: 예.
1: 심플한데요?
0: watering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water 한다는 게 명사로 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1: 네.
0: 실제로 water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lant 같은 거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할 때, water the plant. Water the flowers. 물을 준다로도 쓸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늘 내용에서 알겠지만 침이 고이다. 진짜 물이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침을 영어로 하면 water예요?
0: 아니에요.
1: 그러면 침은 또 따로 있어요?
0: saliva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에선 또뭐 spit을 한다라든가 그때그때 조금 단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1: 네네.
0: 여기서는 실제로 그뭐 saliva라는 침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water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So 침이 고이다. 그리고 침이 고인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보통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네.
0: my mouth is watering. Alright? 왜냐면 my mouth waters. 그럼 나 원래 침 고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 침 고이는
1: 그치,
0: 사람이야.
1: 그치, 그치.
0: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로
1: 오해할
0: 보통
1: 수
0: 쓰고요.
1: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1: 네.
0: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한참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걸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So my mouth is watering. 지금 한참 water 하고 있다. 그 돼서 비동사 ing로 예문 두 개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친구가 여기서 코에서 피가 훅 나오고
1: 아이고,
0: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야, 너 코피 나고

0: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이렇게
1: 아,
0: 표현하거든요. 피
1: 아,
0: 흘리는 게 동사로 뭘까요?
1: blooding.
0: 자, blood는 피라는 명사입니다.
1: 예?
0: bleed라고 해야 돼요.
1: 아, bleed.
0: 그러면 bleed를 알았죠? 피를 흘리다. 그러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다. 진행형으로.
1: Your nose is bleeding.
0: That's it. Your nose is
1: 아.
0: bleeding.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코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Yes.
0: Yes. How about this? 너무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내 다리들이 떨리고 있어. 아니면은 뭐 PT를 너무 세게 받았어요.
1: 그쵸.
0: 내 다리들이 막 떨리고 있어.
1: 아, my legs are 떨리다.
0: 네, 흔드는 거, 흔드는 거.
1: shaking.
0: Shaking. My
1: 아하.
0: legs are shaking. Right? Okay. 이렇게 하게 되면 한참 그러고 있다. 굉장히 거의 기본적인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you guys, 읽어볼게요. Hey, your nose is bleeding.
1: Your nose is
0: 그죠?
1: bleeding.
0: My legs are shaking.
1: My legs are shak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부분에요. 다른 거뭐 있겠니? 딱 스파이시 치킨이지 하려고 이 표현을 썼죠.
1: What
0: Right,
1: else?
0: what else? 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말 what 뒤에다가 else를 더 추가한 건데, el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1: 그 밖에.
0: 맞아요. 그
1: 예.
0: 밖에, 뭐, 다른. So, 그것이 이제 else예요. So, what else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else? So,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1: 네.
0: 얘를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What else is there? Is there? 있니? 이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다른 거 뭐가 있니? What else is there? You know?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귀찮아요.
1: 그쵸.
0: 줄여버려요.
1: 이렇게
0: Alright?
1: 해도 충분히 뭔가 이해는 될것 같아요.
0: Of course. Right? 자, 여러분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1: Yes.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0: Okay.
1: watering.
0: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좋아, 넌 줄을 서. 난 가서 쟁반을 가져올 테니.
1: 아,
0: 굉장히
1: 분업이 확실한데?
0: 조직적이에요.
1: 오, 멋있다, 멋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쟁반. 그럼 여기서도 쟁반 가야겠네요. Dishes 아까. Dish가 사실 접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0: 오.
1: washing dish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0: 그런가요?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플레이트인가 보다.
0: I don't know. 이미 썼어요.
1: 오케이.
0: Okay. 자,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그렇죠.
1: 트레이? 다
0: 트레이스.
1: 틀렸네.
0: 혹시 트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트레이 너무
0: 그죠?
1: 들어봤죠.
0: 이거 외래어로도 트레이라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1: 저기 트레이 좀
0: 있는데.
1: 갖고 와봐. 이렇게
0: 맞아요.
1: 하고,
0: 오케이. 그래서,
1: 예.
0: 뭐, dish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트도 결국에는 넓적한 접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쟁반 자체를 가져와라. 왜냐면
1: 네.
0: 이거에다가 이제 놓고 또할 거니까.
1: 오호.
0: 저의 약간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1: Buffet.
0: 아, buffet 가면은
1: 예.
0: 너 저기서 가져와. 막 이런 게 있는데.
1: 저기 고기 지금 줄 너무 기니까 저기
0: 그러니까요.
1: 먼저 서 있어.
0: That's me.
1: 항상 그래요.
0: Okay. So, 이 쟁반을 뜻하는 것이 tray가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 당연히 트레이가 아니겠죠?
1: 네.
0: TR.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R 발음 때문에. 그래서 입모양을 모은 상태로 트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Tray. Tray.
1: Tray, tray.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접시는 뭔지 한번 써주실래요? 아까
1: 접시요?
0: P로 시작한 거.
1: 아, 네. Plate입니다.
0: 그렇습니다. Plate, 뭐 플레이트를 떨어뜨려서 뭐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넓적한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자, 줄 서라고 했어요.
1: 네.
0: 영어로 뭘까요?
1: You get in line.
0: Get in line. 이거는 이미 줄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동작 동사 때문에 줄을 서다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 서! 이
0: Right.
1: 소리군요.
0: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1: 네.
0: In line에 빨리 들어가.
1: 오.
0: It's almost like get in the car 같은 거예요. 그래서 line 안에 들어가다. 이게 줄을 서다. 서 있는 상태다가 아니에요. 서다예요. 딱 서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둘러. 그리고 줄을 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어서 어서 줄서 이건데요. 서둘러가 뭐예요?
1: Hurry up.
0: Hurry up and
1: And get in
0: there you
1: line.
0: go. Hey, hurry up and get in line.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런 거, amusement park 같은 거, 놀이동산
1: 오.
0: 갔을 때,
1: 그쵸.
0: 네, 라이드를 탈때 줄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1: 박물관 같은 데도.
0: Yeah.
1: 에?

0: 자, how about this? 먼저 줄부터 서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줄을 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
1: Let's get in line.
0: 우선, 그럼 먼저,
1: First.
0: first. Let's get in line first. And then we can talk later.
1: Yes.
0: 이러면서, ok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get in line은 아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면 안
1: 안
0: 돼요. 오케이.
1: 되는군요.
0: Okay. Alright. So, 읽어주세요. Hurry up and get in line.
1: Hurry up and get in line.
0: 자, 이번에는 Let's get in line first.
1: Let's get in line first.
0: Alrigh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Get in line은 줄을 서는 동작을 강조,
1: 네.
0: be in line은 이미 서 있는 상태를 강조.
1: 아.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서
1: 네네네.
0: 줄을 이미 서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서 있으면
1: 계산하려고.
0: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줄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get in line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은 원래 줄 서는 여성분인가요?
1: 맨날 웨이팅 하는 분.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 써서
1: Are
0: Are you
1: you
0: in?
1: getting?
0: No. I 대습되죠. Are you
1: Are you
0: in
1: in
0: line?
1: line?
0: 당신은 라인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 오.
0: 이게 영어가 처음에 강조 그리고 상태 강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come on.
1: 네.
0: 이게 익숙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초중급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1: 오호.
0: 자, 그리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된다. 오케이?
1: 네.
0: 그럴 때는 wait in line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Wait in line.
1: 아하,
0: Right?
1: waiting
0: So,
1: line.
0: get in line은 딱 들어가는 거.
1: 네.
0: 그리고 줄서 있는 거, be in line. 근데 be in line이랑 똑같이 쓸수 있는 게 wait in line이에요. 다만, 얘는 기다리는 거 강조고, 걔는 그렇게 이미 서 있다라고 할때 진행형으로 쓰겠죠. I'm waiting in line.
1: 그래도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문장들이 딱딱 있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에.
0: 자, 읽어보겠습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0: Alright,
1: trays.
0: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0: On
1: today.
0: the menu. 자,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0: There
1: watering.
0: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On the menu. Something is
1: 아하.
0: on the menu. Right? 자, 목소리 키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뭐가 있어? 뭐가 메뉴에 있어?
1: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1: Yes.
0: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메뉴에 없어. 죄송한데요. 그건 메뉴에 없어요.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Yes.
0: 자, 좀긴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그렇죠.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Yes.
0: Alright,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n the menu? It's not on the menu.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Mm-hmm. 자, 두 번째는요.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내 다리가 떨리고 있어.
1: Oh, my legs are shaking.
0: Shaking. 자, 두 번째. 너 코피 나고 있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1: Your nose is bleeding.
0: 그치? Your nose is bleeding. 음? 자, 마지막입니다. 봐, 내 입에 침 고이는 거. Look, 일단 한 다음에.
1: Look. My mouth is watering.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My legs are shaking. Your nose is bleeding.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4: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3: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4: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6: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5: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6: Okay, you get in line. Mm-hmm. I'll go and get the trays.
5: Oh, 너무 좋은 색깔. Okay, okay go ahead.
0: Good job, you guys. You guys nailed it. 아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문장이었는데요. If you're tired, go home.
0: There you go. Or you can also say, go home if you're tired.
1: 아하.
0: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On the menu. 이것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배웠던 미션 문장들하고 막 머릿속에 맴도시죠.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시켜주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good.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렉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는

0: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히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길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2: Stalin'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무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모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에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

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실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2: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3: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4: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5: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 빠루요?
5: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1: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6: 어, 뭐야 이거 깜짝.
7: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패치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6: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7: 아, 괜찮았죠.
8: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7: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6: 한 달에?
7: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9: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6: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1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2: 주인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조금 특별한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염소부터 토끼와 말까지 각양각색의 생명들이 함께 사는 이곳. 동물 식구들 건사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녀. 하다 하다 양털까지 직접 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녀석.
1: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금이야, 오기야, 젖동냥 하면서 키운 안꼬가 어느덧 엄마가 되려고 한다네요.
2: 좀만 힘내자, 안꼬야. 안꼬야, 천천히 힘 줘.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0: 또 하나의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초록빛 생명으로 채워지는 철원의 봄. 그 활기찬 생명력이 머무는 곳에 특별한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덧 12종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과 부대끼며 자란 딸은 말 전문 지도사 자격까지 갖춘 든든한 조력자.
1: 처음엔 진짜 코가 아플 정도로 좀 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 똥냄새구나. 그냥 공기 맡듯이. 몇 개 하죠?
2: 한 덩이 반 정도. 가운데 이게 톱밥이 소변을 빨아들이거든요.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톱밥을 깔아주고 땅바닥이 단단한 것보다 약간 푹신푹신하면 말 발굽이나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죠.
3: 누가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2: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보살펴야 잘 자라죠.
0: 이 많은 식구들 가운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데요. 민지 씨가 가장 아끼는 쉐틀랜드 포니 안꼬입니다.
1: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너무 아파서 젖을 잘 못 줬어요, 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을 잘 못 먹어서 엄청 막 마르고 힘이 약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미를 잃은 안꼬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가족.
1: 송아지 초유? 뭐 이런 것도 얻어오고 사람 것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안꼬 기다려. 나 눈썹을 만들어줄게. 내 눈썹은 마음에 들어?
3: 안꼬가 그러면 좀 특별하겠네요.
1: 아,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0: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안꼬는 새 생명을 품었고 그 사이 결혼해 아이 엄마가 된 민지 씨는 안꼬를 통해 미리 엄마 연습을 한 셈이 되었죠.
2: 저기 작은 말들 좀 내가 큰 말 줄게.
0: 동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된 부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2: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돈 대신에 말로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과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말만 있으면 좀 이제 좀 허전하니까 당나귀도 한 마리 생기게 되고 사슴도 그다음에 또 토끼 작은 말 계속 이렇게다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
4: 대가족이네요.
2: 예, 제가 제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남에 키우지만 동물들도 더 많습니다.
0: 작은 동물원을 옮겨온 듯한 정겨운 풍경. 새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보듬어야 할 식구가 늘어날수록 부녀의 손발은 더욱 척척 맞아갑니다.
3: 아버지 손에 드신 건 뭐예요?
2: 아, 이거 양털 깎는 기계예요. 클리퍼죠, 클리퍼. 여름 되면 되게 덥잖아요. 털이 너무 많으면 애들 힘드니까 더울까 봐 털을 깎아줍니다. 이거 할래? 흰 놈이 됐다고 얼굴을 가려주는.

0: 도톰한 털이 그대로 있으면 양이 더위를 먹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1: 핑크색 안 보여.
2: 아니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1: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깎으면. 애가 살이 피부가 다 보이잖아요. 아유 저게 깎아요. 미적 감각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아.
3: 확실히 미용 목적은 아니네요.
1: 아니 어머 미용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0: 누구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4: 이용할 때 새벽에 주로 나요.
5: 아 새벽에요?
4: 네.
5: 지금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4: 지금 벌써 5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길게 가지 말고 오늘 꼭 새끼다. 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러지 말고.
0: 며칠 밤을 지새우며 출산을 기다리던 그때 안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진통을 시작한 걸까요?
5: 어? 안고 아팠어? 아 힘들어.
0: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는 안고.
5: 괜찮은 것 같아요?
4: 네, 아직은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0: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시간도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고 뒤척이며 간절히 기다리는 새 생명의 소식.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고는 긴 밤을 무탈히 잘 보냈을까요?
5: 안고 왜 애기 안 났어? 오늘은 날 거야? 응?
0: 안고 출산을 위해 산모 선배인 민지 씨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3: 그걸 왜 채우시는 거예요?
1: 안고 산책하려고요.
3: 산책?
1: 네. 아무래도 산모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4: 너무 뛰지 말고 살살 다녀. 갔다 와.
0: 온 동네가 기다리는 안고의 출산 소식.
6: 안녕하세요. 어머, 안고야.
5: 그럼 맛있는 거 줄까, 할머니가? 자, 좀만 기다려봐. 당근이 어디 있더라.
6: 당근 좀 돼.
5: 당근 먹을까? 응. 당근 먹어볼까? 아이고 이뻐라. 천천히 먹어 안꼬야.
3: 안꼬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5: 얘 애기 때부터 봤어요. 애기 때부터 그런가 우리 집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 기르듯이 얘는 그렇게 좀 친밀감이 있고 애정도 있어요.
6: 안녕하세요.
7: 안구야, 뭐 쑥쑥 나라. 응? 개 탔다야 너 오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안구야 잘 가. 또 와.
6: 안녕하세요.
0: 어미를 잃은 빈 자리를 다정한 손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 지극한 진심을 아는지 세상의 축복 속에서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안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1: 외쳤어요.
5: 이렇게 외쳤어요.

0: 아기가 아기를 애를 낳는 느낌이라서 걱정도 되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1: 내리 사랑이라는 게 이런 마음일까요?
0: 어머! 어머 귀여워! 안고! 완전 너무 이뻐!
2: 하나 둘 셋! 와!
1: 딸처럼 키워온 안꼬를 바라보면서 민지 씨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답니다.

0: 모두가 잠든 시간, 농장에 다시 긴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에 힘겨워 보이는 안고. 예정일을 열흘이나 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신호. 양수가 터지고 출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1: 아구야, 천천히 힘줘. 좀만 힘내자, 안꼬야. 그렇지. 자, 숨 좀 쉬고.
0: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산통 속에 온몸으로 생명의 무게를 견뎌내는 안꼬.

0: 그렇지. 조금만 힘내.
1: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2: 조심스럽게 분만을 돕는 손길 끝에 망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1: 아, 조금만 힘내. 다 나왔다.
2: 망아지 몸이 반만 나온 상황. 안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길었던 산고 끝에 건강하게 출산을 한 안꼬.
1: 아들 태어났네요.
3: 아들인가요?
1: 네, 순놈입니다. 아유, 대견하네요. 이렇게 11개월 하고도 한 지금 348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했어야죠. 그렇지? 고생했어. 아유.
2: 안꼬야, 엄마 된 걸 축하해.
3: 아버님, 그건 뭐예요?
1: 조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네, 열도 이제 열도. 좀 털 좀 말라야지.
2: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기 말. 자마자 연약한 다리를 떨며 일어서는데요. 비틀거리면서도 엄마에게 향하는 발걸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이 이끄는 끌림일 테죠. 망설임 없이 엄마 품을 파고들어서 생명의 젖줄을 찾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침내 가족이 된 엄마와 아기.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0: 아들이네.
1: 아들이네. 힘들었겠다, 안고.
2: 인생의 기쁨과 사랑을 안겨준 존재. 이제는 그 사랑이 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픈 게 가족의 마음이죠.
3: 맛있겠어.
1: 편한가 봐요.
0: 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2: 생명은 이토록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4: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5: 어때요?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6: 멋진데 멋져요.

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1: 유쾌
0: 상쾌
2: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엔 메이킨
3: 레전더리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0: 이 한 그릇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묵동의 땅이던 이베리아 반도. 우와. 지나간 자리는 역사가 되고 머무는 자리는 문화가 됩니다.
1: 자꾸 눈을 마주치는 거야 지금.
0: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만납니다. 우와. 대자연의 달콤한 선물은 이베리아 사람들을 지켜준 원동력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목동의 식탁을 찾아갑니다.
2: 아싸 에시날.
0: 어디에 닿을진 아무도 모릅니다. 이베리아 목동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찾아 떠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 이상은 산지와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온 목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여정은 기호대 산타바르바라에서 시작합니다. 기호대 산타바르바라는 그레도스 산맥 기슭에 있는 산악 마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산맥 일대를 이동하며 가축을 키웠는데요. 13세기부터 국가가 관리해온 목동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2: 이곳은 기호대 산타바르바라라는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고 또 시원한 날씨 덕분에 염소들의 낙원이라고 해요. 험준한 산을 오르는 염소떼를 만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멋진데요.
0: 마을 입구에는 비리아투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목동 출신이었던 지도자답게 산악지형을 이용해 로마군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목동의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답게 산기슭에는 소나 양,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68세의 미구엘 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목자입니다. 염소 100여 마리를 혼자서 관리하는데요. 한평생 목자로 살아온 노하우를 보여주신답니다.
2: 이름만 불렀는데도 염소들이 반응하고 따라오는 걸 보니까 아저씨 말에 진짜 잘 듣는 것 같아요.
0: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3: 예, natural, no tiene conservante ni colorante, además es de pasto del monte.
0: 미구엘 씨는 질 좋은 염소젖을 얻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 우와, qué técnica tiene.
3: Tiene el primero que se quiere suicidar.
2: Uah, la leche recién saca, recién recién.
0: 염소젖 치즈는 특유의 고소함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갓 짜낸 염소젖은 처음 먹어봅니다.
2: 왠지 눈앞에서 짠 거라서 막 맛이 세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일단 따뜻해요.
0: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이랍니다. 이베리아에서는 로마 이전부터 여름에는 산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오는 트라수만시아, 이동 목축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루 7시간씩 산을 오릅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귀여운 방해꾼들과 함께합니다.
2: 아싸, el final.
3: No, hay veces que va a ser para abajo, otras veces va a ser para arriba, otras veces. Bueno, wow. Pero en el verano, que son los días más largos, se las tienen más tiempo en la calle.
4: ¿Eh? 애들이 안 가, 우리가 언제 가면. 우리가 언제 가면 안 가.
2: 그렇네. 진짜 귀신같이 안 가네.
0: 염소는 경계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서는 성향이라 목자는 뒤에서 통제합니다. 이베리아에선 약 7000년 전부터 염소를 길러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파른 산악지형에 잘 맞는 체구로 절벽에도 잘 올라갑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산지 방목에 적합하답니다. 염소를 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4: 뭐 다 뜯어지는 소리나.
0: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목자의 인생입니다.
2: 여기 갈 수 있는 거 맞나요? Agarrando los alambres. ¡Wow!
3: ¿Has subido, no?
2: Sí, sí. ¡Wow! Nos cansamos un poco. ¿Qué? ¿Cómo corres? Un muchacho, ¿no?
3: Pues yo no estoy cansado. Yo tengo ruta de 20 kilómetros en Gredo y no me canso. Vengo por la tarde y estoy bien, ni a vuelta ni nada.
2: Ya se nota. ¡Wow!
0: 산 사나이는 역시 다르네요. 염소와 한평생을 보낸 덕일까요?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2: 거의 게임 특전 사시네요. 꾸이다! 조심, 제발 조심! 뱅가! 메노스 de minuto, menos. Al ser pastor, tiene que ser así.
3: No, los altos no valen para
2: nada. 질 수 없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젊음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짐이 무색하게 초입에서 실패합니다.
5: 신발 떨어졌어.
2: 와, 이 좀 코치질이 모먼트네요. 창피하다.
0: 염소는 뿌리째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칫 산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목자의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6: 200년도 더 된 집이라고 하는데요. 와.
0: 목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머물던 임시 숙소인데요. 초소라고 합니다.
6: 들어가 볼 수 있나 본데?
0: 입구는 작게 만들고 돌을 둥글게 쌓아 열을 유지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3: 아리바 y el abuelo era pequeñito. Todo esto que se ha caído ya con los años. Terminaba en una bola aquí arriba. Y luego tenían una piedra, hacían la lumbre en el medio y se calentaba todo el.
6: 와, 굉장히 오래된 공간인데도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0: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가끔 초소에서 쉬어가곤 했는데요. 비가 오면 돔 형태의 지붕에 풀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는데요. 산에서 자라는 관목인 피오르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3: Que son más fuertes que esto. En verano, en otoño o invierno, que están más duros. Los cabreros de antes vivían de lo que tenían.
2: Pero una alimentos casa... de naturaleza sí. y siempre de casa.
0: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목자의 지혜가 전해집니다.
6: te tengo envidia si aprovechar toda la naturaleza.
3: Yo he estado viviendo desde los 10 años con las cabras. Y con 15 años ya estaba en la sierra. Respira un aire puro.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에게 자연은 삶 그 자체입니다. 7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축사에 오면 제일 중요한 일과가 남아있습니다. 새끼 염소의 식사 시간입니다.
6: 2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풀을 못 먹고 어미의 젖만 먹을 수 있어서 우유를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0: 어미를 찾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짝지어줍니다.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신기합니다.
3: 아기는 la sobra en la teta, y antes era más mal chivo.
6: Ah, vale.
3: Solo yo ordeñaba la sobra. Primero que mame los chivos.
0: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는데요. 염소 목장은 대부분 고기보다는 젖을 얻기 위해 키웁니다. 그렇다 보니 염소를 키우는 목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3: 와!
0: 일정 수 이상의 새끼 염소를 도축하는 겁니다. 한 달 된 염소는 9kg이 될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번식력도 높은데요. 새끼가 늘면 젖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건 필수랍니다.
6: 아, vale.
3: Eso se llama lechal, porque solo bebe leche. Una vez que no salen del corral, que están ahí.
6: Vale, vale. Pero ¿quién va a cocinar esto?
0: 할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에 있는 한 사람.
3: ¿Tú no?
6: ¿Yo?
3: Sí. Yo la he criado y te la he criado, así que ahora tú te tomas.
6: Venga.
3: Luego le comemos todo.
6: Venga.
3: Toma.
6: 내가 무차가라티아스 pero wow.
0: 지난밤 요리사가 온다는 소식에 특별히 준비해 두셨답니다.
6: Yo cocino. Sí. Tú vas a venir a comer, ¿no?
3: Sí, sí.
6: Que sí, que sí.
3: Si me invitas, sí, si no.
6: Claro, claro.
3: Venga.
6: Venga.
3: 갑시다.
0: Starry night. 마을 중심에 있는 저의 숙소로 갑니다. 여행할 때는 주로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구하는데요. 새로운 식재료를 요리해보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6: 그냥 오븐에 구워먹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코기 많은 부분들을 구워볼 겁니다. 올리브유 좀 발라주고요. 듬뿍듬뿍. 야, 고기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때깔이 너무 좋아요.
0: 풀을 먹기 시작하면 염소 특유의 향이 납니다.

0: 갈비뼈는 먼저 올리브유에 구워 고기의 풍미를 살립니다. 이걸로 스튜를 끓이면 맛이 더 깊어집니다.
1: 염소는 진짜 스페인에서도 귀하거든요. 어린 새끼 염소만 먹기 때문에 돼지나 뭐 다른 육류는 구하기가 쉬운데 어린 새끼 염소는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서 와 저도 이렇게 귀한 재료를 요리할 수 있어서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템프라니오 와인을 넣어주겠습니다. 와인 넣으면 이 고기의 풍미를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랑 와인을 먹을 때 잘 어울리는 것처럼
0: 채소를 갈아서 걸쭉하고 진한 소스를 만듭니다. 미리 빼둔 갈빗대를 넣습니다.
1: 스페인 사람들의 스튜를 완성시키는 병아리콩까지 넣으면 끝!
0: 목자들은 산에서 통구이로 먹었다는데요. 지금은 구이나 조림, 스튜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생존을 위한 목자의 선택이 스페인의 미식 문화로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0: 식사 시간에 맞춰 미구엘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숙소를 소개해준 분들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스튜와 천천히 익혀 본연의 맛을 살린 오븐 구이입니다. 이베리아 목자를 생각하며 차린 한상입니다.
1: 맛있게 드실까? 괜찮을까요? 떨리네요.
0: 목자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분들께 목자를 대표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니 떨립니다.
2: Es un sabor diferente.
1: Vale.
2: Yo había probado una cosa así, pero ¿sí? Está muy rico, sí.
3: Bueno, ah, pero ya va hablando algo.
4: ¿Me estás enseñando?
5: Claro, sí.
0: 좋은 요리는 훌륭한 재료에서 나오는 법이죠.
1: ¿Cómo puedes ser tan feliz con tu trabajo?
3: Yo hago lo que a mí me gusta.
1: Sí.
3: Claro, ¿no? Vivo en el campo con mis animales. Y en mi vida ya está, y que eso tiene cada uno que haga lo que le guste.
0: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삶. 목자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1: Viva la vida de cabrero.
4: Exactamente, viva los cabreros.
1: Venga, Miguel.
0: 기호데 산타 바르바라를 떠나 동쪽으로 향합니다. 스페인 북부 산악지역의 또 다른 중심, 피레네 산맥으로 갑니다. 목적지는 그 산자락에 있는 몽트레베이 협곡입니다. 아라곤과 카탈루냐의 경계를 이루는 협곡인데요. 예로부터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오가던 길이자 후손들이 이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은 이 협곡을 따라 목동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동 집안에서 자란 하비에르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길을 걸어왔답니다.
1: Pues si te apetece, con mucha suerte, ¿no? El sol, sí, ahí.
6: Ha ido mucha suerte. Ha llovido toda la noche.
1: 아, 공기도 너무 맑고 햇살도 좋은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0: 신석기 시대 이후 목동들이 오가던 길인데요. 야생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 지금도 트레킹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Uy, qué fresquito.
6: Estamos aquí en la Obaga. Y se da mucha diversidad de cosas, de plantas, de animales, de flores.
0: 가는 길마다 봄꽃이 가득합니다.
1: 로즈마리 향이 산속에 있으니까 진짜 더 진한 것 같아요.

0: 갑자기 멈춰선 하비에르 씨.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1: ¿Por qué es así? ¿Eh? ¿Por la lluvia? ¿O qué?
2: Esto no me lo esperaba yo, ¿eh? No estaba preparado. Esto ha caído de allá arriba, vale. ¿Ves? Pum, pum, pum, pum.
1: ¿Podríamos pasar o no?
2: Sí. Sí. Tenemos que pasarlo. No hay otra. Si queremos llegar a casa, tenemos que superar.
0: 길이 막혀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목동들도 그랬을 겁니다. 올라갈수록 하비에르 씨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1: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와 진짜 빠르네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0: 목동의 후손은 다르네요. 입구에서 한 시간쯤 걸으니 협곡 사이를 흐르는 에메랄드빛 풍경이 펼쳐집니다.
1: 뷰가 너무 좋아서 어느새 그냥 저도 기분 좋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바위와 물, 햇살, 와, 페르펙토.
0: 비 온 다음 날이면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2: Aquí que caen cuatro o cinco gotas de golpe. Donde caen cuatro o cinco, aquí caen más. ¿Quieres venir?
0: 바위 틈으로 새어나온 맑은 물입니다.
2: Para arriba.
1: Para arriba. Una ducha.
2: Sí, tú también, venga.
1: A ver. Venga. Está limpio, ¿no?
2: Sí,
1: está...
2: sí, es más limpio imposible.
1: Está más limpio. 야, 이 물들이 다 이 바위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너무 시원하고 깨끗해요. 우와! 아, 기절할 것 같아. 오이. Hasta el puente pasamos? 와, 이제는 다리 건너서 반대편 숲까지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2: Es otro lugar de España que es Cataluña.
1: Ajá. Y este aquí estamos
2: en Aragón.
1: Ah, vale, vale.
0: 2018년에 생긴 다리인데요. 60년대 댐 건설로 사라진 옛길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없을 땐 배를 타고 건너갔답니다. 아라곤의 목동들은 이 협곡을 지름길로 삼아 여름이면 풀이 풍부한 카탈루냐 고지대로 오갔습니다.
1: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2: Y viene aquí en verano lo ve mucho más bajo y dice, pero a lo mejor ha bajado 5 metros. Y se tiran, ¿eh?
0: 여름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니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1: venga, paramos un ratito. Venga. Un poco de descanso.
0: 하비에르 씨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2: ¿Qué?
1: Vale.
2: La recompensa, miel de romero de estas. El romero de roca hace la miel blanca, el romero de monte hace la miel amarilla.
0: 목동에게 꿀은 필수품 중 하나였습니다. 온종일 걸어 다닐 때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고 천연 상비약 역할도 했습니다. 설탕이 귀한 시절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비에르 씨도 산에 올 때 꼭 챙겨옵니다.
1: 이 꿀의 결정이 같이 느껴지면서 고소하고 달달한 게 진짜 힘을 주는데 아시레 까라라 에너지아 이
0: 어려서부터 목자인 아버지를 따라다닌 하비에르 씨에게 협곡은 재미있는 놀이터입니다.
2: Con esto antes también se hacían las agujas.
1: Ajá.
2: Si venía una oveja o una cabra y se hacía un corte.
1: Sí, sí.
2: Con esto tiene una madera muy dura que tiene una punta y no se desalza y entonces hacíamos recogíamos la carne con esto.
1: Con esto.
0: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씨의 본업은 양봉업자인데요.

0: 마리 꿀도 직접 채취한 겁니다.
1: 제목 같은 김치네.
2: 김치는 claro. En coreano quieres?
1: Sí.
2: Sí. Konbe.
1: Konbe.
2: Sí. Konbe. Venga.
1: 아,
2: 슈퍼. 슈퍼. Recargados. ¿Has tomado alcohol o no un té?
1: Ah, ya, ya.
0: 이베리아 목동들은 양이 지나간 자리엔 꿀이 따라온다고 여깁니다. 씨앗이 옮겨져 꽃이 피고 그로 인해 꿀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구간만 남았는데요.
2: 오이, 여봐. Escaleritas. Ya nos toca.
3: No hemos llegado al final. Tenemos que subir arriba de todo.
2: ¿Hasta dónde?
3: Sí, hasta arriba de toda la roca.
0: 오늘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절벽 계단입니다.
2: 계단 다 올라가고 저 바위 밑 꼭대기까지 가야 된다는데요? 와, 이거 할 수 있나?
0: 절벽 계단도 아라곤과 카탈루냐를 잇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길입니다.
4: 우와, 전 아니야. 계단.
2: 와우, no mires, no mires abajo.
3: Abajo no puedo mirar.
2: Abajo no.
0: 토박이도 네 발로 기어갈 만큼 아찔합니다.
5: 오케이.
3: Estoy sudando ya.
5: 안 무서워요?
4: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0: 우와. 산길에서 날아다니던 하비에르 씨가 뒤처지네요.
2: 우와. 우와. 절경이다, 절경. 우와.
3: Ya nos hemos ganado el cielo. Aquí en España. Me quiero ir a mi casa.
2: Ala, ala, anda. Qué bueno, sí. Qué bueno.
3: Hemos llegado.
0: 고난 끝에 마주한 달콤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황홀합니다. 목동들도 이 자리에 서서 험한 길을 무사히 넘었음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0: 산이 진짜 넓어서 메아리가 쫙 끝까지 펼쳐지는 것 같아요.
1: 절벽을 따라 옛길이 보입니다. 20세기 초 바위를 깎아 만들었는데요. 주민과 목동을 위한 길입니다. 댐이 생긴 뒤 수면 위로 다시 길을 냈습니다.
2: Pues mi bisabuelo pasaba la montaña por el otro lado del río. Para no encontrarse los caballos, uno mirando para aquí y el otro, porque si no, luego uno iba para el agua.
3: Claro.
2: Porque no podían pasar. Y iban gritando, y depende si oías o no, te quedabas parado en un sitio o avanzabas.
1: 험준한 협곡은 목동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희망으로 향하는 길은 아니었을까요? 하비에르 씨는 몽트레베이 협곡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4: Hola.
5: Hey, hola, ¿qué tal?
4: Soy Ángel.
1: 아내를 만나자 힘들었던 여정을 털어놓습니다.
5: Mucho rato.
2: Sí, sí, nos hemos perdido. Hemos encontrado un árbol.
4: 지금 엄청 우리 같이 갔던 길이 힘들었다고 와이프한테 하소연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2: Hemos encontrado un árbol que nos ha cerrado el camino.
1: 한바탕 속풀이를 하고 난로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손님이 오면 특별한 땔감을 사용한다는데요.
2: Esto es la

0: casa de las abejas.
1: Sí, sí.
2: 벌집들은 2, 3년마다 교체하는데 버리지 않고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소시지를 구우면 달콤한 향이 난답니다.
0: De lujo, eh? Este juego vale dinero.
1: 네, 애가. 오래된 벌집이라서 이렇게 땔감으로 쓴다고 하는데 불도 진짜 잘 타고 왠지 뭔가 달콤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양봉업자만 할 수 있는 사치인 것 같네요.
2: 치레타 요리를 하는 아내. 피레네 산간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양 내장으로 만든 스페인식 순대입니다. 치레타 냄새는 사람도 짐승도 부른다며 늑대가 오기 전에 서둘러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1: 이렇게 뭔가 부침개처럼 만들어 먹는 게 친숙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2: 아내가 요리하는 사이 하비에르 씨는 챙겨올 게 있답니다. 집 앞에 있는 벌통으로 가는 중입니다.
1: 아, vale.
2: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하비에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답니다.
1: 숨모차스. Aquí hay cría, los bebés.
3: Ahora mismo, vale. Como estamos saliendo del invierno,
1: sí, sí.
3: Están transformando toda la miel que buscan en abeja.
2: 양은 적지만 첫 꿀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1: Se está enfadando. Se está enfadando. 진짜 반짝반짝 빛나네.
2: 우와. 어린 시절 하비에르 씨가 누볐던 산과 초원에서 벌들이 빚어낸 황금입니다. 일대에는 로즈마리, 타임, 라벤더 등이 풍부한데요. 꿀에도 이 지역만의 독특한 향과 풍미를 갖고 있답니다. 햄에 꿀을 뿌려 먹는 게 낯선데요. 꿀과 치레타는 목동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먹거리였답니다.
1: Salud. Ya aproveché. 치레타는 처음 먹어봤는데 양의 냄새가 살짝 올라올 것 같을 때 꿀이 탁 내려주면서 거부감 없이 전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먹고 싶었던 진짜 갓 따낸 벌꿀인데. 와. 너무 강력한 꿀의 향이 입을 막 와. 진짜 맛있네요.
0: Sí. Pero a mí me gusta hacer como una bola
1: con la cera en la boca.
0: Con la cera y después. A ver quién llega más lejos.
2: 그렇게 승부가 시작됩니다.
0: No sé dónde, pero seguro que llego más lejos, Cayo.
1: Yo a la vecina.
0: Es para fijar, ¿eh?
2: Super agua, 이번에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평원지대로 향합니다. 포르투갈 최대 양사육지 중 하나인 베자로 갑니다. 이베리아 서쪽에 있는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향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이끌며 가장 먼저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해상 강국이었던 포르투갈 남부 내륙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까스투르베르드는 넓은 평원지대를 품고 있는데요.

0: 전통적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다. 포르투갈 양의 60%가 이 일대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1: 와, 역시 대서양의 바닷물 정말 시원한데요? 어? 당나귀가 있어요. 안녕.
0: 귀엽게 생겼네요.
1: 밥 먹었어? 저기 양도 있네요. 와, 엄청 많다. 목동도 한 분 보이는 것 같아요.
0: 가슈투르베르드 어디를 가든 양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많은 지역이라 목자들은 구역을 정해 방목을 합니다.
1: 앙헬, 미겔. 양들이 진짜 많아요.
2: 우르바냐 muito, elas são urbanha o total são 600 e tal ovelhas. Aqui só estão volta 200 com pequeninos. 200 ovelhas, 200 filhos, 200 pico burregos. Este é filho, é burrego. As grandes é ovelhas.
0: 양은 나이에 따라 용도가 나뉩니다. 1년 이상 자란 오벨랴는 양모를 얻고 젖을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어린 양은 보헤구라고 하는데요. 주로 고기용으로 소비됩니다.
2: Cozinho muito burrego no Alentejo, Castro Verde. O burrego come-se toda a maneira. Sim, e há aqui uma tasca que é o tradicional coisa, é a cabeça do burrego assada.
1: Uau, 양의 머리를 먹나? 진짜 양의 머리를 먹나요?
2: Não é por comer, que uma cabeça não tem muito comer, mas é o gosto, o paladar, que é saboroso.
1: 와, 진짜 신기한데요? 엄청 궁금해져요, 이렇게 들으니까.
0: 양머리 구이는 이 지역 목자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미구엘 씨의 추천을 받아 가슈투르베르드 시내로 향합니다.
1: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Olá, boa tarde. 아, 여기가 그 양머리 식당인가요?
3: É sim, senhora, é sim. Cabeça de borrego. Muito bom. Vai provar, é bom. Vais gostar.
1: Obrigado.
0: 간판부터 양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와, 사람 진짜 많다. Olá.
0: 포르투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술집입니다.
1: Obrigado. 와, 너무 맛있는 냄새도 나고 지금 다들 양머리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오래전부터 목자의 마을이라 양머리 구이는 일상 음식인데요. 다만 조리 시간이 길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먹을 수 있답니다. 100년도 넘은 가게라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지금도 목자거나 목자의 후손입니다. 양머리 구이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랍니다.
1: Olá, tienes menu?
0: Ah. 메뉴는 요일별로 다른데요. 양머리 구이는 메뉴판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1: Está rico? Muito bom.
0: 목자 집안에서 내려온 전통 조리법을 지키고 있어 유명한데요.
3: Por menos não dá assado. Temperatura vai sempre para os 400. 400, entre os 400 e 500.
0: 소금만 뿌린 채 화덕에서 3시간을 굽는 게 전통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축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식탁 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음식입니다. 목자에게 양머리 구이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1: 칼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3: Essa é minha.
1: Essa é minha.

0: O alentejano, nós, cá no Alentejo, uma pessoa que não tenha faca não é alentejano. Temos de ter a faquinha sempre para os petiscos.
1: 나발야인데요. 접이식 칼입니다. 목자들에겐 분신과도 같은 도구인데요.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도 자기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기본이랍니다.
2: 와, 오리가르.
1: 한국인은 처음이라며 손님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3: 환영을 받았어.
2: 제가 처음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네요.
1: 포르투갈 남부 목자의 한 끼입니다. 페이주아다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콩스튜인데요. 오늘은 닭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를 통째로 구워낸 카베사 드 모헤구입니다.
2: 요리를 먹으려면 손이랑 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칼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칼을 파는 것 같네요. 에, perdona, esto es para vender.
4: Sí. Vender neste
2: jogo. Ah! Meter 1 euro ou sair 1 euro de uma dessas facas. Ah! Agora, com o carro, vou comprar. Oh, é um sistema interessante. Mas se
1: não comer, não posso comer? Posso cambiar em euros. Para comer a cabeça de carne, tem que pegar o carro. Será que vai
2: 저에게 지금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캐슐에서 칼이 나오면 어떡하죠?
2: 아예! 알레!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씨! 가르카스!
1: 직원이 꺼내준 건 트럼프 카드입니다. 이걸로는 먹을 수가 없죠.
2: 오케이, 뭐야, 브로, 어떠라? 어떠라, 마스. 어, 이거 밥은 힘드네. 아야. 그래서, 디. 시사토.
1: 이번에는 어떨까요?
2: 저거 뭐야, 잠시만.
1: 세상에, 이런 경품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 이걸로는 아마 안 되겠죠? 어, 다시 해볼게요. 이제 승부욕 생기네. 제발!
1: 사장님의 센스가 엄청난데요.
5: 구워 먹어. 골고루 봅니다. 엄청 골고루 봅니다.
2: 이걸로 먹어야겠네요.
1: 이렇게 힘들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는지 칼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위로의 박수일까요?
2: 와, 칼이 진짜 이렇게 포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1: 칼과 포크가 함께 있는데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멋스러워서 정말 탐났습니다. 빵에 얹어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라는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맛보게 됩니다.
2: 이게 정말 소금만 넣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는데요. 오래 익히면서 안에서 육즙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입안에서 녹진한 맛이 막 팡팡 터지네요.
1: 현지인들은 뇌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돼지 간처럼 보들보들한 맛입니다. 양머리가 작아 보여도

0: 부위별로 다양한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문화까지 도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여행의 매력 아닐까요?
0: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이베리아 목동의 식탁. 화려하진 않지만 이 땅을 살아낸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1: 식감의 한 입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진짜 위험해 보이고 파도도 센데.
2: There's a difficult but
3: I'll set the decision.
4: 6 dias.
5: Obrigada. De bocatas. Onde está lá? Onde está? Onde?
6: Oh, não, não, não. Uau! Uau! Passou. Que é isso?
7: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0: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숲속에서 생긴 일 2.
1: 맛있다.
0: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0: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3: 숲으로 가.
4: 붉은 숲 크랑?
3: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5: 막춤버섯아,

0: 숲이 어딨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0: 네?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같이 가.
1: 크랑크랑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0: 잘 가.
1: 크랑크랑.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0: 우릴 알아.
1: 크랑.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1: 크랑.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1: 크랑.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1: 뭐야.
0: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1: 크랑.
2: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1: 크랑크랑.
2: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1: 크랑크랑.
0: 알았어.
2: 그럼 잘 가.
0: 안녕.
1: 크랑.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이거 꽃괴물 같아.
1: 크랑.

0: 크랑. 크랑. 크랑.
1: 괜찮아.
0: 크랑.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크랑. 크랑.
1: 어떡하지?

0: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4: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2: 빨리 줘.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2: 어떡하지?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5: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6: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4: 야, 가져가.

0: 돌아왔어. 하하.
1: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우와. 얘들아.
2: 크롱. 마법이 풀렸잖아.
3: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4: 역시 로디야.
5: 크롱도 대단한데?
6: 정말 고마워.
4: 크랑크랑.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5: 이제부터 하면 되지.
4: 뭐?
5: 맞아. 아직 안 늦었어.
7: 어서 하자.
4: 좋아.
1: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최고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지구 영웅.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아이들을 찾아라!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2: 아,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어림없지.
1: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1: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1: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4: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5: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0: 이 건물이 맞아.
6: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4: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6: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4: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6: 그만 둬.
4: 잘 놀다 왜 이래요?
6: 왜 이러긴, 하이어 로봇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7: 하이어 로봇? 우와!
6: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4: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야!
6: 야구를 찌르.
4: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6: 와! 치사해!
4: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6: 타이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타이탄! 액션!
4: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6: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캬! 자!
4: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6: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0: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2: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3: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1: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4: 좋은 생각이야!
1: 안녕! 우리 왔어!
5: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6: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7: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6: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3: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2: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6: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8: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2: 우리만 믿어.
1: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7: 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6: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9: 골든버이벌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10: 네, 주인님.
3: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2: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11: 오이라! 어? 그냥 떠있는 게 아니야!
2: 조심해!
11: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3: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너희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0: 이게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조언이의 초강력 드림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1: 이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4: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피드! 준비! 출발!
5: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4: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6: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4: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6: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신! 어? 골든 AI 시작하자고!
7: 네, 주인님.
6: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4: 이거다!
6: 그래, 놔줄게!
4: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8: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3: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9: 중장비 팀 합체.

0: 어림도 없지.
1: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0: 하, 성가시긴. 이거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1: 잡았다.
0: 골든AI 뭐라도 해봐.
2: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0: 안돼 안돼 안돼.
1: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3: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야 해.
1: 좋아, 가자.
3: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쏠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2: 뭐?
0: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오늘은 꽁지레디
5: 퀴즈펜션 가는 날.
6: 나도 탈래.
7: 조심 조심.
8: 내가 먼저야.
4: 차례 차례 배가 있는
5: 꽁지레디 퀴즈펜션.
9: 나비 먹자.
4: 꽁지레디 퀴즈 캠핑.
10: 와, 재밌었다.
11: 꽁지레디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옥스퍼드 탕.
14: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감사합니다. 개굴.
1: 아유 우리 굴굴이 아유 대견해요.
0: 굴굴아 촛불 불어야지. 아,

0: 피나잖아. 내가 진료실 데려갈 테니까 지하 간호사는 아기 뚝지 아빠나 엄마 찾아봐.
1: 응,
0: 가자. 아기 뚝지. 아,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앞으로 와, 앞으로 천천히.
1: 아기 뚝지 보호자분 계세요?

0: 이름이 똑돌이구냐? 조금 아플 거야.
1: 따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아까 풍선은 왜 터트린 거야?
2: 그냥 개구리가 아빠랑 파티하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막 심술나서.
1: 그랬구나. 뚝돌이 아버님 들으셨죠? 아무리 바빠도 뚝돌이랑 파티 좀 하고 그러세요.
3: 제가 보이세요?
1: 어? 그럼요, 보이죠. 뚝돌아, 여기 너희 아버지 맞지?
2: 아버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 뭐? 그럼 이분은
3: 뚝돌이 아버지이긴 한데 제가 진짜 보이세요?
1: 설마 유령?
4: 오늘의 반장 아기 뚝지 뚝돌.
5: 우와, 뚝지 아빠 유령이 나타났어요.
1: 몇 가지 검사 좀 할게. 우리가 요정이라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0: 진짜 유령 맞아요?
3: 맞아요.
0: 어디 갔지?
3: 여기 있어요.
1: 뚝돌이 아버님, 어쩌다가 유령이 되셨어요?
3: 알들이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죽은 게 한이 돼서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0: 알이 태어난 걸 못 봤다고요? 어쩌다가요?
3: 바다에 사는 저희는 도치 또는 뚝지라고 불리죠.
6: 우린 아주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얕은 바다에 바위 틈에서 둥지를 찾죠. 둥지를 찾는 건 아빠 뚝지의 일이에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른 뚝지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둥지를 마련했죠.
3: 우와, 어서 뚝순이를 불러야겠어. 우와.
6: 엄마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알을 돌보고 키우는 건 아빠의 몫이죠.
3: 귀여운 알들아, 신선한 산소 마셔라.
6: 우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들만 돌봐요. 이렇게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야 알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0: 헛! 풍랑이 온 거예요?
6: 네. 알들이 파도에 떠밀려가면 안 돼! 버텨야 해!
1: 그런데 거꾸로 붙어서 진짜 잘 버틴다!
0: 어떻게 거꾸로 붙어있지?
3: 네, 맞아요.
1: 다행이다, 맞았다.
6: 우리 배에는 뽁뽁이 화살처럼 딱 붙는 빨판이 있어.

0: 있어서 거꾸로도 딱! 딱! 잘 붙어 있죠.
1: 그렇구나.
2: 근데 저 검사 언제 끝나나요?
3: 아, 맞다 맞다. 동동 간호사? 체온 체크.
1: 체온 체크. 알았어. 자. 그래서 유령은 어쩌다 됐냐고요?
0: 그렇게 풍랑이 지나고 알들을 지키는데 불가사리들이 알을 먹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지겨운 불가사리들. 아무리 밀어내도 불가사리들은 계속 왔죠.
3: 불가사리들 너무해.
0: 게다가 성게들까지 알을 노렸죠. 성게도 저리 못 가! 가라고! 성게 가시에 입술이 다 찔리고 찢어져도 전 계속 밀어냈죠. 그렇게 한시름 놓나 했는데 바로 그때!
4: 무나무나 무나무나 맛있는 뚝지알 먹으러 왔지.
0: 안 돼! 우리 알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알들은 나, 이 아빠가 지킨다! 뚝질! 뚝질! 뚝질!
4: 하! 유연한 날 맞출 순 없지.
0: 빨판 공격!
4: 아이, 비켜!
0: 우리 알들은 절대 안 돼!
4: 감히 문어한테 빨판 공격을 해? 알은 나중에 천천히 먹고 너부터 먹어주마. 빨판 공략!
1: 맞아!
4: 문어, 문어, 문어, 문어!
0: 알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기들아! 놔! 내가 없으면 아기들이 위험하다고! 놔! 알들이 깨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가들아, 전 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죠. 알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유령이 됐나 봐요. 아빠도 아니야.
1: 그래서 알들은 어떻게 됐어요?
0: 알들은 결국 성게와 고둥의 먹이가 되었죠. 알들아, 지켜주지 못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알들 몇 개에서 아기들이 깨어났어요. 뚝돌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인데 뚝돌이는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2: 난 왜 태어나자마자 혼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아빠!
3: 그래서 뚝돌이가 아기 개구리가 부러웠던가 보냐.
1: 그래도 말썽 피우면 안 되지.
2: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난 아빠가 미워요. 미워!
0: 아빠가 미안하구나, 뚝돌아.
1: 뚝돌아, 울지 마.

0: 몰래 듣다가 너무 슬퍼서 그만. 여들어서 죄송해요. 전 가시고기 아빠 유령이에요.
1: 가시고기 아빠 유령?
0: 뚝지 아빠에 비하면 그래도 전 원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었네요.
1: 모든 걸?
0: 가시고기도 엄마가 알을 낳고 가면 아빠가 알들을 키우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들에게 부채질을 하며 맑은 산소를 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땐 나오기 쉽게 껍질을 뜯어주기도 하죠. 아기들이 많이 자랄 때쯤 제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 아기들 곁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죽은 제 몸의 살은 아기들의 먹이가 되죠.
2: 먹이가 된다고요?
1: 그건 좀...
0: 아니 왜요? 제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만 있다면 기쁜 일이죠.
1: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도
2: 대단하구나.
3: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살까지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가시고기 아버님은 그래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0: 네.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3: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우리 뚝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안고 싶어도 안을 수도 없고.
0: 뚝지 아버님.
4: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2: 아빠 옆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1: 그니까 아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뚝돌이가 아버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정말요?
4: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그 뚝돌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옆에 아빠가 와 계시거든. 앞으로 1분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4: 네?
1: 호이! 딩기리 딩딩딩동당. 1분 동안 눈에 보이는 영혼이 되어줘.
4: 아빠?
3: 그래 뚝돌아, 아빠다.
4: 아빠.
3: 이 아빠가 너무 일찍 죽어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어린 너희를 두고 떠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뚝돌아.
4: 안 돼. 꼭 가야 해. 같이 살면 안 돼.
3: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뚝돌이 혼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어떤 물살도 버틸 수 있게 말파님도 열심히 키우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 문어는 조심해. 문어가 나타나면 꼭꼭 잘 숨어야 한다. 알았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뚝돌이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수많은 알들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처럼 네가 태어나줘서 형아 정말 행복했대.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 해. 약속하자.
4: 약속.
3: 쪽돌아 고맙고 사랑한다.
4: 아빠 가지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씩씩하게 살게요. 아빠 아빠 아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사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최경영 헌개맨.
1: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술래잡기 할 친구.
7: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6: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8: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1: 한봉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에이드도 지키고, 봉개 보석 꿈도 고치고.
0: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1: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3: 따가따가따가. 따가따가따가.
4: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 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5: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따가, 따가.
5: 뭐가 좋다?
4: 기아!
5: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왕 누나, 힘내라!
6: 힘나, 내 보석!
0: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1: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4: 씨!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조용히!
5: 왕 누나! 저기! 저기!
4: 미끄럼틀 뒤에!
0: 멈춰! 왕눈이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4: 왕눈이면?
6: 방해하지 마!

0: 하지 마.
1: 아이스 먹고 싶어? 어.
2: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1: 어떡해. 괴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0: 땅땅땅땅. 아까 뒤편차에서 버렸나 봐.
3: 간지가 저기 있군. 내놔.

0: 괴물을 물리친 거야?
1: 진짜 신기해. 너무 멋지다.
2: 하고 있네 친구. 잘했어. 하나,
3: 번개, 하나.

0: 분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1: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안게 돼.
2: 빛나의 번개 보석이
3: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4: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3: 같은 편이라고요?
4: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 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 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엄마 봐.
3: 나도 엄마. 빛나.
0: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의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2: 우주야, 너도 봤지?
3: 응? 뭘?
2: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3: 맞아, 엄청 신기했어.
2: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3: 그래. 이걸 날려보자.
2: 응. 안 돼!
3: 그러게.
2: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3: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4: 하나, 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똑같다.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3: 세상에. 아야, 나!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4: 초능력,

0: 지금 영웅 헌개맨.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

스테이 캐리어, 듬직한 기승기 카봇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봇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봇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 카봇 밴더 삼총사!

0: 빈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0: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0: 나는
5: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0: 너무 질렀나 봐.
6: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7: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6: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8: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9: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8: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9: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10: 훔치는 거야. 예.
11: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2: 차렷! 경례!
13: 소독!
12: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1: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2: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1: 그게 뭐죠?
12: 뭐더라?
9: 아! 티라노사우루스!
12: 따가벌레요!
11: 따가?
12: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11: 따갑지?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2: 어, 그럴리가요! 초반입니다만.
11: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2: 넵! 소독!
14: 어!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5: 네! 아.
0: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0: 잠시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2: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0: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3: 네, 나
1: 싫어요.
2: 잡아.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1: 신나니까요.
2: 이리 내 어? 이리 내 이게 이리 내라니까. 이리 내
1: 신나니까요.
2: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0: 야차!
2: 좋은 인생이었다.
0: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1: 그래요! 저리 가세요!
0: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2: 이 목소리는 죄가
1: 아니니까요!
0: 목걸이 줘, 빨리!
1: 심해요!
0: 목걸이 내놔!
1: 당연히 놔줘요!
0: 두 번은 안 통하지.
4: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어?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0: 세상에. 아,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을 지켜.
1: 한복이 쌤.
2: 빛나의 초능력.
3: 얘들아. 괜찮아?
4: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5: 나도.
2: 얘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3: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2: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6: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0: 갑자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1: 우와!
2: 맞아, 맞아! 우와!
1: 초능력으로 강의를 구했다고?
0: 우와! 진짜 멋있다!
3: 브라보!
2: 대단해! 우와!
4: 빛나친구, 우주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2: 뭘요?
3: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2: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1: 뜨거운 마음?
2: 강의를 놔줘! 저리 가!
0: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5: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2: 아, 어떡해.
0: 어떡해, 좋은 선생님.
6: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7: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8: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6: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7: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카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9: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7: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9: 그런가?
7: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9: 몰랐지?
7: 죄송합니다.
6: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10: 네, 부르셨나요?
6: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0: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6: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0: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6: 자기는 아니야.
10: 들이죠.
6: 나가 본가야.
10: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9: 가시배 끝판왕 괴물이잖아.
6: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알지.
9: 최고!
10: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2: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11: 아, 이놈의 불륜이냐, 꼬마야.
2: 나와, 초능력!
12: 전동파!
1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는 도둑이었었지.
14: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글로버의 최후.
3: 어? 크레스트군이다! 크레스트군! 크레스트군!
4: 이 영화 어디서 제작 중이죠? 이 광고 진짜가 맞나요? 설마 가짜인 건 아니겠죠?
3: 크레스트군!
5: 그만하세요!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죠?
4: 익명의 제보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마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기계 생명체가 이 마을에 잠복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5: 크레스트군, 어서 가시죠.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6: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제보를 한 걸까?
7: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8: 누군가가 메탈카드 보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야.
9: 고생이 당했네요.
5: 그런 덩치가 산만한 메탈카드 보스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10: 블레스트레인에게도 패하다니 한심하군. 데우스 마키나의 힘을 해방한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보다 몇 배는 강해.
9: 불난데 부치질하고 있어!
11: 플래시벡터, 우리의 새로운 동료, 기간트렉스다.
9: 형이 외출한 동안 스카이 갤러비 데리고 왔어.
12: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은 원래 내가 무크라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 인송이한테 되찾아와야겠어.
13: 하지만 당신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10: 정면 승부에서 패배한 당신은 어떻게 메탈브레스를 되찾겠다는 것인가?
12: 쓸데없는 참견 말을!
9: 야야야, 바닥은!
12: 그러는 넌 왜 그런 꼴로 있는 거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녀석은 믿을 수 없다!
11: 그쯤 하지, 렉스공. 블레임 노바는 상당한 소식통이다. 응응. 얘기를 듣는다고 그대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12: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말은 어디 들어보도록 하지.
10: 그러죠.
14: 이 상어 영화는 가짜 광고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뻔하죠. 이미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메탈 카드봇이 우리를 방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들의 지구 침략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타우 타임즈의 편집장 워렌 윌리엄스였습니다.
15: 침략자라.
13: 제 이름은 플레타체트. 당신 팬입니다.
15: 메탈 카드봇은 정말 침략자일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타운 부두에서 만나요라고? 뭐야 이거? 보낸 사람 이름도 없잖아?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파헤칠 철호의 기회야.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면 조회수도 단숨에 올라가겠지? 이봐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먼저 온 건가? 장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12: 날 찾는 거라면 여기.
15: 어? 응? 너 메탈 카드봇이구나. 설마 나를 여기로 부른 게?
12: 그래, 나도.
15: 참, 얘도 설마 내 팬인 거야? 너 로봇들한테 꽤 인기 있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말하려던 비밀.

0: 누구지?
1: 지나가던 나그네랄까? 그러면 넌 어째서 죄도 없는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2: 스타가디언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바탕 날뛰면 운명 그 주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3: 한바탕이라면?
2: 간단합니다. 인간을 습격하세요. 기왕이면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을 노리는 게 좋겠군요.
3: 이유라면 있지.
1: 4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르신께서 이메일 같은 걸 쓸 리가 없지. 네 뒤에 숨어서 널 조정하고 이곳 인간들과 메탈 카드봇의 대립을 부추기는 녀석이 있다는 거라군.
3: 네 녀석과는 상관없어.
4: 지저분한 로봇이 날 지켜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5: 얘들아, 큰일 났어.
4: 글로버, 그냥...
6: 아프잖아. 표정이 왜...
7: 글로버랑 싸우고 있는 거지?
5: 갑자기 어디 가?
4: 이건 꿈이나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메탈 카드봇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제 눈앞에서요.
7: 얘들아, 큰일 나.
4: 게다가 저 꾸질꾸질한 메탈 카드봇이 저를 지켜줬답니다.
7: 아니, 누가 저런 특종을?
4: 왜냐고요? 참, 당연히 제가 예뻐서 아니겠어요?
7: 비나요! 뭐하는 거야? 저 꽂혀!
4: 뭐? 이런 특종을 주고?
7: 이건...
3: 성가신 녀석!
7: 이런...
3: 다음은 네 차례다.
4: 잠깐만, 내가 뭘 어쨌냐고.
7: 네 상대는 여기 나다.
3: 끈질긴 녀석.

0: 이제 회방구는 사라졌고 너도 뒤를 따르게 해줌. 드디어 왔군.
1: 아버지! 글로바!
0: 이거야말로 나의 메탈 브레스를 돌려받아야겠다.
1: 아니, 우리들의 것이지. 나의 메탈 브레스란 이 작전에 합의된 사항을 잊으면 곤란하다, 렉스고. 자, 소년.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된 것과.
2: 아버지가 왜 히든 카드본들과 손을 잡은 거지?
3: 글로버. 얘들아, 저 녀석 좀 부탁해도 될까?
4: 물론이지.
5: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0: 수물거리지 말고 어서 내놔!